0: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차한 잔의 여유와 위안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93.5MHz 낭만무지개입니다. 적재 별 보러 가자 음악 들었습니다. 오늘은 낭만무지개 회원님들과 함께 학교의 추억부터 방학의 설렘, 휴가의 여유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1: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어느덧 푸르던 봄이 지나고 살짝 쨍하니 햇님이 인사하는 여름의 계절이 들어왔어요. 잘 지내고 계셨죠?
0: 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좀 이상한 날씨가 계속 반복되고
1: 네,
0: 있죠. 비도,
1: 6월에 눈도 오고요. 이상한 날씨였어요.
0: 네, 참 신기했습니다. 경미님은요, 어떠셨나요?
2: 저는 6월이 굉장히 바빴네요. 6월이 굉장히 바빴어요.
1: 어떤 것 때문에 바쁘셨을까요?
2: 6월에 이제 학교에서 찾아가는 그 체험 행사들이 있어갖고 학교에 찾아가서 AI 체험 행사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제 진로 체험들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도 함께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이제 7월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2: 7월은요? 7월은 아직 계획은 없지만 시험이 끝나는 관계로
1: 네네.
2: 놀러 갈 계획을 하고 있네요.
1: 생각만 해도 설렘에 7월이 시작입니다.
0: 네, 그러네요. 6월에 바빴으니까 7월엔 좀 쉬어야겠죠? 쉼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나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근데 진짜 학교 이야기를 할까 하셨는데 요즘에 주변에서 학교 이야기를 참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중고등학생들 기말고사 너무 바빴죠. 그리고
1: 쉴새 없이 아이들이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0: 시행평가, 시행평가를 거군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막 채점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 이제 좀
1: 그렇죠.
0: 여유가 있게 됐겠죠?
1: 네, 그리고 기숙사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던 아이들도 이제 시험이 끝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도 있고, 계절학기 신청한 친구들도 다시 학교에 가는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학교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우리 잠깐 문득 생각이 나지 않나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2: 중고등학교에서도 계절학기가 있나요?
1: 아, 대학교야.
2: 아, 대학교. 대학교는
0: 초중고.
2: 6월 중순에 방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맞아요. 근데
2: 요즘
1: 짐을
2: 빨라져서.
1: 조금 늦게 빼는 애들도 있었고, 그걸 빼고 나서 이제 다시, 뭐또 신청한 아이들도 있어서 그걸 또 다시 들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머님이 또 태워다 줬다고. 그래서, 아유, 아이들이 참 바쁘구나. 쉬는 날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렇죠. 방학은 기회이니까요.
1: 갑자기 종소리 들으니까 어떠셨나요?
0: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렸을 때와 요즘 아이들은 종소리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학교의 기억 소리.
1: 아, 근데 벨소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종소리가요.
0: 그 세대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1: 근데 저는 이게 익숙해서
0: 네네.
1: 이걸로 하긴 했는데, 경민님은 어떠신가요?
2: 이게 이제 종소리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를 넣는 학교들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제 잠이 확 깨라고 그렇게 는다고 하더라고요.
0: 아.
2: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또 되게 잔잔해요.
0: 네, 잔잔한 학교가 있어요.
1: 그런 거 있잖아. 띠, 뭐 이런 소리도 있지 않아요?
2: 뭐라고요?
1: 좀,
2: 뭐라고요?
0: 이게
2: 방금
0: 무슨
2: 뭐였죠?
1: 소리였죠? 그 있잖아요. 약간 한음짜리 음이 하나에 가지고 종소리가 울렸나?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2: 진짜 말 그대로 띵동댕동 이런 느낌이군요.
1: 네, 맞아요. 생각이 안 났어요. 학교를 다닌 지가 온
0: 아,
1: 그랬던 기억이 나서.
0: 점점점점.
1: 네,
0: 네.
1: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네, 지금 이렇게 학교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왜 학교를 가면은, 저는 솔직히 딱 이거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다들? 전 급식 시간이라고, 저는 급식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아이들이 급식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종소리 들었을 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나요?
0: 그 점심시간
2: 없는데요.
0: 끝나서 후다닥 도망가 잘 제자리로 돌아왔던 그 기억?
2: 글쎄요, 저는 학교 하면은 딱히 종소리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없고 늘 잤습니다. 쉬는 시간에 늘 잤습니다.
0: 아, 선생님한테 필요한 종소리였나요?
2: 그런지도 모르죠.
1: 아,
2: 숙면은
1: 숙면을 깨는
2: 중요합니다.
1: 소리인데.
2: 성장기에 꼭 필요한 건 잠입니다.
1: 그러죠. 저는 종소리 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급식을 먹고 그다음에 뛰어간대요, 다들. 그래서 어디를 가는데? 그랬더니
0: 운동장?
1: 네, 운동장에 가서, 이제 운동장은 허용을 안 해주지만 놀이터는 허용을 해준다고 해서. 근데 딱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고무줄놀이 딱 생각나길래 제가 좀, 네, 세월이 있어요.
2: 고무줄 하니까 저 생각났어요. 야,
1: 네.
2: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써야 되었거든요.
1: 네, 저도.
2: 도시락을 안 싸갈지언정 이제 저희 그네 딱두 개였어요. 그 그네로 바이킹이라는 자세 있잖아요.
1: 아,
2: 양쪽이
1: 네.
2: 마주보고 사는 그 자세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맡아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밥을 먹는 거를 포기하고 뛰어가서 그거를 낚아채고서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0: 오,
2: 기억.
0: 착한 학생.
1: 와,
0: 착한
1: 희생정신.
0: 친구. 아.
2: 그리고 급식하니까 생각났는데, 저희 예전에 이제 친구가 선생님들은 급식을 드셨잖아요.
0: 네.
2: 그 급식을 숙지실 같은 데서 조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서 거를 친구가 먹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권유로.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닌데, 이게 육상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랑 같이 그 급식을 받으러 갔는데, 반찬이 너무 알차서.
0: 정말 맛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육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반찬과 그런 걸 가끔
2: 그러니까요.
0: 간식도 되게 많이 줘요.
2: 진짜 맛있어
0: 네.
2: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항상 밥을 같이 먹으려고 용을 썼다는 거.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1: 나름 추억들이 다 있네요, 확실히.
0: 근데 먹는 거밖에 없어요. 잠자고 하고 먹는 거밖에 없어요.
2: 저는
1: 수업도
2: 잠깐
1: 있잖아요.
2: 저요. 저는 수업 시간은
0: 떨망떨망한 걸로.
1: 그쵸.
2: 그런 걸로.
0: 떨망떨망한 걸로.
1: 왜요? 그게 발표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0: 그러셨구나. 크리스타심은 그러셨군요.
2: 네. 선생이신데요? 전 피했습니다. 얼굴 안 맞으시면.
0: 저 고개 숙이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1: 너무 다른데요? 저는 떠들다가도, 저요! 하고 흔들어서 발표하고.
0: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항상 책만 봤답니다.
2: 제 번호 불릴까봐.
0: 그렇죠. 두근두근.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2: 키가 작아서 맨 앞에 앉은 관계로. 너무 슬펐어요.
1: 아닌데 때. 저 고등학교 때 맨 앞에 앉으려고 일찍 등교했는데 선착순이었어요.
2: 선생님
0: 크리스탈심 그렇게 안 봤는데.
1: 근데 맨 앞이 진짜 안 좋아요.
2: 진짜 안 좋아요.
0: 정말 안 좋아요.
2: 네.
1: 제가 허리 키가 컸는데 맨 앞에 앉으니까 아 내가 왜 일찍 와서
2: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앞에 서로 앉으려고 난리입니다.
1: 두 번째가 좋더라고요.
0: 맞아요. 저는 두세 번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렇게 앉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0: 그치, 요즘은 그렇게 안 앉더라고요. 네, 그냥 뽑기 많이 하고 뭐 갈발을 한다거나
1: 모든 별로 앉기도 하니까. 네.
0: 학교마다 조금.
2: 저는 중고등학교 때 번호 순서대로 앉았어요.
0: 저희는 그랬었죠.
2: 그래서 이름이 김씨인 관계로
0: 맨 앞에 있구나.
1: 아, 선생님 이름을 완전 매치를 했어요.
0: 큰일 났네요.
2: 그게 한이 맺혀서 결혼을 하시라는 것 같아요.
0: 아, 맨 끝번. 괜찮다, 맨 끝번.
1: 저희 딸이 했던 멘트가 있어요. 왜 아빠가 그 성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이름이 맨 뒤래요. 너무 싫대요.
0: 저희
1: 짝이
0: 아이는
1: 없어요.
0: 딱 가운데예요. 시옷이에요. 그래서 딱 가운데예요. 항상 그 가운데예요. 네. 근데 키도 딱 적당해요. 그래서 항상 가운데에 있어요, 아이가. 근데 요즘은 그 기억리원으로 하지 않고
1: 네, 맞아요.
0: 그 뭐 아이들끼리 선택하는 범위를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한 다음에 정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래도 처음에 갔을 때 항상 번호와 키 이게 앉는 순서가 가운데여서 얘는 불만이 없어요. 항상 10번, 11번, 12번 그 사이예요.
2: 행복하네요.
0: 네.
1: 적당하다. 진짜. 네네. 딱 좋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잠깐 우리 음악을 들으면 어떨까요? 요즘에 그렇죠. 잘 듣는다는 노래인데 뜬금없긴 하겠지만 갑자기라는 제목이 있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아이오아이 듣겠습니다.

0: 갑자기 아이오아이 음악 들었습니다. 요즘에 학교하면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었죠?
1: 참교요.
0: 네, 보셨나요?
1: 네, 다
0: 저는 다 봤어요.
1: 정주행했어요.
0: 아, 정주행이고요.
2: 저도 1편부터 쭉 봤습니다.
0: 저 시험 기간에 그걸 봐가지고, 이게
1: 학교에서
0: 아무것도
1: 절대
0: 배고픔
1: 보지
0: 없다더라고.
1: 말라고
0: 아.
1: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드라마예요.
2: 근데 모방이 너무 있을 것 같은
1: 그쵸.
2: 이야기들이에요.
1: 뻔하긴 한데 너무 공격성이 좀 있어가지고,
2: 네.
1: 호불호가 조금이긴 한데, 아이들 입장에서 통쾌할 만한 편집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학부모, 뭐 여러가지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보면 끝을 봐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것 때문에 망했어. 나 이거 보느라고 시험 공부를 못했어.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 저 정도로 심한가? 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어요, 저도.
2: 근데 사실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
1: 네,
2: 진짜
1: 맞아요.
2: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1: 여기 전주에서도 찍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트가.
0: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 이런 학교가 어딨어? 이렇게 글을 써놨더니 댓글에 어느 학교가 있습니다라고 댓글이
1: 네.
0: 써있는 걸 보고, 진짜구나. 근데 이게
1: 실화
0: 아마도 좀
1: 실화를 조금 편집하긴 했어도 어느 정도의 그
0: 가미가
1: 바탕은
0: 되어 있지
1: 네네.
0: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약자 앞에서 좀 바라보는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학생 편, 선생님 편 다들 입장이 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저희가 다닐 때는 절대 꿈꿀 수 없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저희 때는 뭐 선생님한테 감히 그랬는데
2: 그렇죠.
1: 지금은 좀 편해지기는 했죠, 아이들이. 그래서 더 약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2: 그게 저는 그 시점이 체벌에서부터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2: 그쵸. 우리
1: 저희
2: 때는,
1: 때는 체벌이 가능했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뭐몇 번부터 몇 번까지 집합하면 막 우르르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2: 그리고 극기훈련 정도의 체벌도 있었죠. 때리지는 않아도, 뭐, 운동장 열 바퀴 뛰기, 뭐, 이런
1: 네.
2: 거.
1: 저는 정말 청소 못했다고 몇
2: 그쵸.
1: 번부터 몇 번까지
2: 청소도
1: 집합해가지고
2: 시켜오고.
1: 네.
2: 근데 요즘은 청소도 안 하는 것
1: 네,
2: 같아요.
1: 청소도 되게 약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한두 명이. 뭐, 휴지통 비우기? 뭐, 그 정도 하는 것
2: 그리고
1: 같아요.
2: 중학교 때 당번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2: 아침 일찍 와서
1: 저희 있었어요.
2: 친구들보다
0: 그 칠판 지우고,
2: 치우고
0: 네.
2: 정돈하고 그런 것도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1: 요즘은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바뀌더라고요. 뭐, 1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0: 1인 1역할 뭐
1: 1인
0: 이런 것처럼.
1: 1역할로 해서 뭐 어떤 아이는 뭐 날씨 요정같이 날씨에 대해서 1인 뭐 1역할 뭐 아니면 학교 문구 그런 거에 대해서 역할 뭐 모든 역할이 다 세분화돼서 그거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얘기하고 그걸 또 잘했으면 그 아이한테 뭐한 달에 한 번씩 뭐 칭찬을 한다거나 그런 걸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게 꼭 아이들한테 좋은 거라고도 할 수도 없고.
1: 아이들이 책임 같은 거, 책임감 같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가 이 정도는 조금 너의 역할로 한번 수행해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너무 극단적인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참교육도 그러고 그 전에 했던 것 중에 약간 그 민원 중에 어머님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경기를 할 때, 뭐죠, 달리기를 할때다 같이 손잡고
2: 상대적
0: 들어오라는,
2: 박탈감.
0: 네, 그 멘트가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2: 그것 때문에 쇼츠나 그런 데서도 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는 말.
0: 자존감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같이. 이런 말 하면서 그 멘트가 과연 세상이 다
2: 그게
0: 순위가
2: 우진이 엄마.
0: 없을까?
2: 장교육에서 우진이
1: 우진이
2: 어머님.
0: 어머니. 네, 맞아.
1: 요즘 핫해졌죠.
0: 핫하셨어요. 진짜 핫하셨더라고요. 여기저기 막다볼수 있더라고요. 역할을 너무 잘해주셨죠.
2: 그쵸.
0: 네.
2: 그러니까 배우죠.
0: 네,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더 많이 했던.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끝나고 아이들이 휴식기가 들어가죠.
2: 방학이요.
1: 이제 드디어 방학이
0: 네.
1: 오고 있습니다.
0: 목이 메이네요, 방학하니까.
1: 그래도
2: 부모님은 힘들어하는.
1: 근데 여름방학은 좀 짰잖아요, 겨울방학에 비해서.
2: 한 달.
0: 그렇죠.
2: 네, 한달 조금
1: 근데
2: 만족하고.
1: 옛날보다는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2: 옛날보다는.
1: 20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2: 21일, 그
1: 그쵸.
2: 정도였던 것
1: 근데
2: 같아요.
1: 지금은 한달 정도 되니까,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20일에서
2: 그게
1: 30일?
2: 우리가 어른이 돼서 그런 거
1: 아,
2: 아닐까요?
1: 그런가요?
2: 학급일수, 교육일수는 다 똑같대요. 다
1: 아,
2: 똑같은데,
1: 그래요.
2: 저희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
1: 아,
2: 체감이
1: 아이들은 되게
2: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1: 짰다고. 아, 그렇구나. 슬퍼지네요.
0: 슬퍼지기까지. 네. 근데 아마 입장이 다 다르지 않나 싶어요. 저도 여름하니까 방학이란 단어만 해도 약간 숨을 조금 헉,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방학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와 반대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완전히 설렘밤 기대반이라고 네. 해서 그래서 두 아이가 아까 사연을 줬어요.
1: 네.
0: 깨비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 아, 제가요?
0: 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준희입니다. 저는 여름방학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과 여행도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갑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 베트남에 가면 꼭 현지 쌀국수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쌀국수를 직접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입맛이 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수영도 하고 재미있는 곳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친구들에게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요즘은 달력을 보면서 방학이 언제 시작되는지 매일 세어보고 있습니다. 얼른 방학이 와서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아, 처음이라 아이들이 그런가 봐요. 요즘은 해외 가는 게 방학이군요.
1: 저희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2: 꿈도 못 꿨던 것 같은데.
1: 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되게 가까운 곳을 꼭 가긴 하더라고요.
0: 네, 가까운 계곡까지 않나 싶은데.
1: 그리고 아이들이 그 방학을 끝나면, 계약을 하면 앞에 나가서 친구들 앞에서 나 어디 갔다 왔어? 무슨 체험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중에 몇 명은 꼭 해외로 나갔다 왔고, 그 다음에 선물을 사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어깨 뽕을 막 불끈불끈 이렇게
2: 그
1: 하면서.
2: 비중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1: 네,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도서관 두어나, 그렇게 좀 뭐지? 더디게 그냥 쉼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도 보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 해외로 가는 것, 아니,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이 해외로 가는 것 때문에, 네. 신조어 하나 생겼잖아요.
1: 뭐죠?
2: 개근거지.
1: 아! 맞아요.
0: 뭐예요?
1: 맞아요. 들었어요.
2: 개근거지. 학교를 꼬박꼬박 개근하는 친구들을 거지라서 해외를 못 가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개근하는 거지다 라는 뜻으로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대요.
1: 신종어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현장 외로 현장 체험 그거 쓰잖아요. 그거 없이 1년 내내 다니는 아이들이 반에 몇 명 없어요. 근데 실제로도.
0: 근데 그런 말까지
2: 갔다 와야 개근거지라는 말을 안 한대요.
1: 어디래도 해외가 아니어도 어디래도.
0: 아, 해외 아니어도.
1: 네네네. 이게 해외로 종속된 게 아니고 그냥 어디래도 갔다 온 아이들. 왜냐면 국내로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강원도, 뭐 부산, 제주도, 뭐 여수, 제주도 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데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방학 때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현장 체험을 안 쓰잖아요.
0: 안 쓰죠.
1: 그런 아이들도 오해를 하니까 아니야 나 갔어 막 이제 그렇게 말은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0: 저희 딸도 그렇게 중간에 간 적은 없어서 방학에만 갔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아이들은 방학 때는 방학대로 가고 평소에 가면 안 돼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근데 방학 때 갔다 온다는 거는 성수기 때문에 더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걔들이 오히려
1: 훨씬
2: 부자인
1: 맞아요.
2: 건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래갖고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개근거지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 출석일 수가 부족한 친구들. 현장학습 많이 간 친구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공평할 것 같아요. 형평성에 조금
1: 지방에서는 그런 말이 별로 없지만
2: 네, 중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대학 진학을 할 때 그 이제 출석일수도 함께 본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모 대학교에서는 출석일수 정말 잘 본다고 해요.
2: 네, 그걸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0: 네. 그럼 이번엔 사연 한번 읽어주실래요? 경미님이.
2: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윤지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가족들과 속초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오, 국내로 가네요.
1: 네.
2: 그래서 요즘은 방학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초에 가면 동생과 함께 바다에서 파도를 타며 수영도 하고 제트스키도 탈 예정이라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행이 너무 기다려져서 엄마와 함께 새 수영복도 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과 장난감도 여행 가방에 미리 챙겨뒀고요. 가방을 볼 때마다 얼른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초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가족들과 바다를 보며 재밌게 놀고 싶어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고 돌아오겠습니다.
1: 국내네요.
0: 벌써 캐리어를 썼습니다.
1: 네. 사연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살짝 올라가네요. 이 아이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상상을 하니까 너무 귀여워요.
0: 저학년인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잖아요. 네, 저학년인 것 같아요. 확실히.
1: 너무 귀여워요.
0: 근데 다들 여행을 이렇게 하지 않나요?
1: 네, 저 미리미리. 저 막 택배 받을 때마다 설레요. 어디를 가든.
2: 그거는 계획형이고요. 저는 즉흥적인.
1: 아.
2: 당일날 정하고 당일날 쌉니다.
1: 멋있다. 저 그렇게 못해요. 저는 즉흥적으로 여행을 못 가요. 근데 저희 남편분은 즉흥적으로 많이 막 실행해요. 그래서 이 괴리감이 되게 세요.
2: 그래서
1: 이렇게 해도 돼?
2: 갑자기 분연돼 떠오르는데 임실 치즈 테마파크 네네. 전북에 있는 거기에 놀이공원이 생긴대요.
1: 네.
2: 알고 계셨어요?
1: 네, 들었어요.
2: 이번에 알아갖고 이번 여름에는 거기 가서 좀 즐겨볼 생각을 하고 있네요.
0: 군산에도 뭐가 생기고
1: 네, 군산 쪽에도 뭐가 생기고 네. 가까운 곳에 조금 즐길 수 있는 여름에 즐길 수 있는 테마로 그런 데가 여러 곳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저번에도 저희 딸 갑자기 학원 끝나고 픽업하면서 드라이브 가까 하면서 대천은 스르륵 갔다 왔었거든요.
2: 대천 요즘 많이 가까워졌죠.
0: 네, 거기서 만난 길냥이도 보고.
2: 저 대천 출신입니다. 태어난 곳이 대천이에요.
1: 거기 근데 갈매기가 도망가질 않아요.
2: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1: 통통한 아이.
2: 그렇죠. 아우. 그렇죠. 새우깡을 너무 많이 먹어요.
1: 그렇죠. 새우깡을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아직도 좋아해요.
0: 저는 못 봤어요.
1: 좀 일찍 가세요.
0: 아, 저는 해질녘도 보고요. 아니, 밤에도
1: 그 시간은
0: 보고
1: 없어요. 그 아이들도 쉬러 가요. 아침에 부지런해요,
2: 배불러서
1: 걔네들도.
2: 쉬는 타임.
1: 그렇죠. 아, 걔네들도 아침에 일찍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알겠죠? 통통한 아이예요.
2: 꼭 만나야 될까요?
1: 그래도 만나줘야죠.
0: 바닷가 하면
1: 그렇죠. 네.
0: 근데 대천 갔더니 놀이기구가 있어서
1: 원래 있었습니다.
2: 맞아요. 네. 번지 점프처럼 이렇게 네. 저희
0: 줄에 묶어서
2: 딸이 유치원 때 탔는데 너무 재밌다고 계속 타겠다고 해서
1: 유치원 때 그게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고 해요. 키만 적정 키만 있으면
1: 키가 130 점프... 넘는구나.
2: 지금
1: 아니 그때 당시
2: 그때 100만 넘었어도 됐어.
1: 진짜요?
0: 안전한가 봐요.
2: 안전하니까 타겠죠?
0: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2: 근데 대천 하니까 가까운 청양 생각도 나요. 저는 최근에 청양으로 칠갑타워를 다녀왔거든요. 칠갑타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1: 아니, 그림으로 쇼츠로만 본 것 같아요.
2: 쇼츠로?
0: 저는 청양에만 예전에 부모님들이랑 네. 모시고 출렁다리를 갔다 온 적은 있었어요.
2: 출렁다리 말고 이번에 칠갑타워라고 생겼대요. 칠갑타워 를 갔는데 거기 안에 건물 안에도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조금씩 있어요. 그 열기구 체험 뭐 이런 미디어 체험 이런 것들이 있고 층층마다 있고 그리고 칠갑타워 전망대가 꽤 높아요. 그래갖고 여름 너무 그때 더웠을 때 갔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1: 방학 때 가면 좋겠다 아이들이.
2: 네 그리고서는 그 밑에 물길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는데 산책하기도 좋고 지금 쇼츠 같은 데서 보니까 야경도 전 낮에 갔는데 야경도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1: 여름이 더우니까 실내숙도 하고 야경도 즐기고
2: 맞아요.
1: 괜찮을 것 같아요.
2: 근데 입장료 걱정하실 텐데 저 다자녀 혜택으로 저렴하게 다녀왔네요.
1: 다자녀 짱.
0: 역시 국가에 이바지를 하는 거죠.
2: 그런가요? 네. 국가에 이바지를 하는 건가요? 키울 때는 너무
0: 왜 그러세요?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족들이 많으면 혜택도 좋고 나중에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남는 건 확실히 식구인 것 같아요.
2: 친정 식구들이랑 칠갑타워를 갔다 왔는데 어른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가 주민들이 일을 하시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1: 그래서 일찍 폐장 시간이 좀 일찍 된 것 같아요. 5시?
2: 네. 그래도 그 주변으로는 야경이 멋있고 드라이브 코스로는 좀 험할지 모르겠는데
0: 가능하죠. 가까워요. 멀지도 않아요.
2: 네. 그 근처에 맛집도 있더라고요.
0: 네. 그렇죠. 역시 먹을 것도
2: 역시
0: 맛있는 걸
2: 먹을 건 빠지면 안 됩니다.
0: 네. 우리가 여름방학과 지금 휴가 맞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전북에 우리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색 공간을 좀 음악 듣고 이어서 나눌게요.

0: 지금은 시민이 만드는 방송 전주 라디오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I love it's me 음악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국내 이야기도 하고 해외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학교 이야기, 방학 이야기, 여행 이야기를 이어서 나눌게요. 전주에 이제 특별한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경비님이 좀 소개시켜 주실래요?
1: 네. 완산 벙커 더 스페이스라는 곳인데요.
0: 네.
1: 이게 예전에 이제 전시 행정 대피용으로 만들어졌던 방공호로 활용해서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을 꾸몄다고 해요.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볼거리, 우주 체험 같은 느낌의 그런 곳도 있고 으스스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공간, 그리고 이색적인 데이트 공간으로 많이 손꼽히는 곳이라고 하네요.
0: 맞아요. 미디어 아트라고 돼 있었고, 저는 그 공사하기 전에 가봐서 대충 위치는 그 근처에도 놀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도 볼수 있고 그 근처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구경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 이 발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시설로 만든다는 거 정말 기발한 발상 아닌가요?
0: 요즘은 지역별로 그런 게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2: 지역을 찾아와서 조금 한 곳만 들리고 한옥 마을만 들리지 말고 지역에 이제 여러 곳을 들려서 이제 그 지역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고 가라는 의미에 했는데
0: 테마처럼 특색 있게
2: 네.
0: 많이 꾸며서 관광 도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인원수가 조금 줄어드는 지역도 있잖아요. 이런 지역으로 해서 특색 있게 좀 꾸며서 여행 관광객들이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 네,
0: 아마
2: 전주가 좀
0: 추진하지
2: 활성화
0: 않았을까요?
2: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2: 네.
1: 이 완상복과 더 스페이스가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도 하는 모양이에요.
2: 아, 그래요?
1: 입장료.
0: 그래요? 그럼 자세한 거는 누리집을 참고하면 참 좋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여기 말고 또 있지 않았어요? 케빈님이 아까
1: 예담,
0: 예담고라고 해서.
1: 맞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학습적인 효과가
2: 네.
1: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2: 완산벙커
1: 곳이죠.
2: 근처니까 한번
0: 네.
2: 예담고도 들려서.
0: 역사 체험도 할수 있고,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낯설어하지 않고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았을까라는
2: 그곳이 어느
0: 생각도 들어요.
2: 곳인지를 몰라요, 아직 아이들이.
0: 아, 그쵸.
1: 예담고 생소하잖아요. 예담고 애들한테는 생소한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역사 공부하기 전에 아이들 저학년이든
2: 네, 문화재를 이게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질 수도 있고 설명을
1: 맞아요.
2: 가까이에서 할수 있으니까 그 체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유리관에 이렇게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문화재를. 근데
1: 맞아요.
2: 거기에서는 좀 가깝게 만질 수도 있는 체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설하시는 분들도 이게 시간이 맞으면 이제 할수 있으니까, 시간만 맞으면 미리 예약하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0: 딱 지금 깨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관에서 보고 그냥 지나가면은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2: 네.
0: 체험을 하고 만지고 보고 하면 오히려 더 몸에 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억을 더 오래 하고 역사에 대한 좀 자부심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애들이 요즘에 역사 공부 왜 해요? 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좀 계기가 되었으면
1: 그
0: 좋겠다는 생각이
1: 역사
0: 들어요.
1: 공부 제가 보니까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지금의 우리 사는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2: 네.
1: 같아요. 돌고 돌아서 그 정책이 돌고 돌고 전설이
2: 반복되는
1: 돌고
2: 거.
1: 돌고 계속 돌고 돌고
2: 계속.
1: 하니까 그거를 미리 공부해 놓으면 다음이 조금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배우는 게 아닐까요?
2: 근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어린이 시선에서는 왜 배워요? 라는 이제.
1: 그 공부는 왜 해요? 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그러면
2: 맞아요.
1: 저는 늘 그래요. 너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기 위한 연습이야.
0: 근데 이게 와닿질 않아서가 아이들이 좀
1: 그러니까요.
0: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그런 갭이 있습니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 아까 이 미디어 공간이라고 하니까 복합 문화라는 공간이 또 있었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다녀왔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완주 소양에 있는
2: 네.
0: 여기가 뭐라고 했는데 그 BTS 촬영지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갔다 왔던 데인데요. 한국 관광 백선 선정지에 되어 있어서 오성 한옥마을이라고 여기 근처에 되어 있어요. 소양이라서 좀 가깝기도 하고요. BTS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한옥을 세계에 알린 곳이라고 그 팻말이 써 있고 제가 뮤직비디오를 확인해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아,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그 홍보 영상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21세기 대금 부인 촬영지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혹시 가보셨을까요?
2: 아니요.
1: 아니요.
0: 아, 저만 갔다 왔네? 아이고, 좋아라.
1: 아, 뿌듯하시겠어요?
0: 뿌듯뿌듯. 그게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오래된 한옥 네 채를 한 곳으로 옮겨와서 다시 세운 공간인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에 한 채요. 한옥마을을, 그 한옥마을이 아니죠. 한옥을 옮길 때마다 이거를 3, 4년이 걸려서 이게 복원하는 데까지도 네.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이 네 채가 모여있는데 이게 14년 동안 모아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2: 저는 다큐를 봤어요. 그곳에 있는 주인분이 무슨 생각으로 고택들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 주민들과 융합하는 과정, 그거가 네. 다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보면서 아, 저런 생각으로 고택을 또 이동을 시킬 수 있구나.
0: 네. 그래서 되게 경치랑도 되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고, 사람들이 무슨 단체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이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끼면서 가깝게 사람들도 구경하고 자연도 그냥 산새 소리도 좋아가지고 새 소리도 듣고 산새도 너무 예뻤었어요. 이런 카페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좋은 데도 있을까요?
2: 저는 완주하니까 더 가까운 전주와 더 가까운 익산. 익산 요즘 제가 익산을 되게 많이 가요.
0: 좋죠. 익산도 가깝죠.
2: 그래서 익산에서 제가 여러 곳을 갔는데 그중에 한 두 개 추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먼저 황등에 지금 요즘 핫해요.
0: 아, 맞아요.
2: 핫하게 황등에 자리 잡고 있는 네. 카페인데 거기는 거대한 우리가 이제 숲으로만 이렇게 산으로만 보이고 이렇게 가려져 있던 그게 이제 드디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색적으로 앞에는 되게 뭐지? 야자수나 뭐 이렇게 잔디밭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되게 이색적인데 그 카페를 이렇게 딱 돌아가면 바로 그 지금도 채석을 하고 있는 100년 동안 걸린 그만큼의 파였대요. 100년 정도 채석을 해가지고 황등 석산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뷰를 보며 지금도 채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시간이 맞으면 그 채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콩알만하게 이제 그 작업 촬영들을 볼 수 있어요. 되게 높고 카페는 높고 이제 밑에는 이제 작업을 많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이렇게 오 신기하다 저렇게 돌멩이가 막 이렇게 파였다. 왜 인천에 있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색적인
0: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2: 네.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네.
0: 그리고 거기도 있고 또 여러 군데 네. 있잖아요.
2: 또, 익산이 또. 또 이제 요즘 막 바나나. 익산에 또 바나나의 유명한 그 카페가 있죠. 바나나와 이제 귤나무 이런 이제 온실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저 지인분이 거기에 원숭이가 있다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저 진짜 신기한 마음에 바나나와 원숭이 어떻게 꾸며놨을까 신기해서 갔어요. 웬걸. 알록달록 그 바나나 아니 원숭이 인형이 나무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도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기 가시면 한 5마리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세 보니까 5마리 더 되더라고요. 한 7, 8마리 되더라고요.
1: 많이 알록달록 참는 네. 재미가 있겠는데.
2: 근데 바나나 나무가 우리 카페 하면 한두 그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는 엄청 많은 바나나 농장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바나나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커다란 바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사진도 찍고 그 밑에 이제 차도 마시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너무 덥잖아요. 일단 열대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귤나무도 있으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좀 더워요. 그 안에는. 그래서 이제 나오면 시원한 카페 안에서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산책로가 되게 많이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외 결혼식도 하고 막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뭐 바나나도 보고 바나나로 된 음료나 뭐 빵 같은 거 그런 걸 먹으면서 이제 신나게 노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0: 네, 좀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깨비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좀 부안도 생각났어요. 예전에 그 뭐라 여기 뭐죠? 그 소금을 채굴하는 곳 있잖아요.
2: 네네.
0: 그거를 바라보면서 염전이죠. 어. 아, 생각이 안 났어요. 염전. 염전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찻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들도
2: 네. 난 그건 처음 들었어요. 염전을 보면서.
0: 네, 그렇게 보이는 뷰로 해가지고 만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친구가 그 아이들과 같이 함께 갔다 왔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말로만 들었던 거를 조금
2: 네, 되게 신기해요.
0: 하니까 바다를 좀 진짜 이색적인
2: 바다를
0: 것 같아요.
2: 가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애들이 되게 학습 면에서도 신기해하고 저게 어떻게 소금이 돼 내가 먹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0: 솔직히 진짜 힘들어요. 덥고
2: 체험을 안 해봐서
0: 네
1: 힘듭니다. 엄청.
0: 근데 또 다른 아이들은 솔직히 방학 아니면 체험할 수도 없잖아요. 네. 지금 여행도 그냥 쑥 갈 수 있지만 여행 대신 카페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지만 또 체험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 아마 8월 제가 며칠 전에 진짜 뜬금없이 포도가 언제 열리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 아, 정읍에 농촌 체험하는 카페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최근에는 뭐 블루베리도 따고
2: 맞아요.
1: 곧 있으면 수박 따는 체험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2: 아, 수박 체험도 있어요?
1: 네. 수박도 따기도 하고 봄에는 딸기도 땄어요.
2: 네, 아니 딸기는 네. 그래도 딸기, 많이 귤 들어서.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수박이나 뭐 그런 거는 처음 들어요.
1: 그리고 애들이 이제 요즘 흙을 만져보는 기회가 없잖아요. 거기 모래터가 있어갖고 이렇게 흙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어른들은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옆에서 차도 마시기도 네.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점점 갈수록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문화가요, 그쵸?
2: 같이 체험하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고
1: 즐겨보고 네. 그리고 힐링을 하고 아까 쉼 얘기하셨을 때 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힐링이잖아요.
2: 그쵸. 부모는 항상 쉼이 필요해요.
1: 맞아요. 그 쉼 하나로 다시 일어날 힘도 생기는 네. 거고.
2: 여름이라 또 바쁜 계절이잖아요.
1: 그쵸. 그래서 정신없는 네. 하루에는 쉼이 꼭 필요합니다. 네. 요즘 번아웃이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번아웃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2: 저 주변에도 계세요. 그래서 그 계절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되게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있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기만 지금 현재 할 일이
1: 되어 있고.
2: 네. 근데 막상 그분을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니에요. 삶의 지금 최상위권에 지금 있는데 아 이게 에너지가 방전이 됐나? 다시 건전지를 끼워야 되는데 이걸 어떤 거를 통해서 건전지를 넣어야 되는지 그거를 쉼 없이 지금 찾고 계시더라고요.
1: 그런 분들한테 오늘 라디오 방송을 꼭 들려드려야겠네요.
2: 아, 네. 그쵸?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쉼이 필요한.
2: 그래서 지인분들과 지금 우리가 이런 소개했던 이런 카페나 이런 이색 체험이나 이런 거를 많이 즐기려고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네. 다시 깨달음을 얻고 나의 능력치를 인정하고
2: 네. 스스로가 보니까. 자기의 이제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버거운 거죠.
1: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래요?
2: 네, 맞아요.
1: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2: 모든 곳에 잘하려고
1: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실수로 여기지 말고 내가 성공하는 발판으로 여긴다면 그 번아웃도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2: 지금 이렇게 여름이라 사람들이 번아웃도 오고 맞아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이색 카페나 이색 이런 공간들을 찾으면 바로 충전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충전해야 될 것 같네요.
2: 네.
0: 충전?
1: 7월에는 충전의 시간!
2: 네, 7월에는 충전.
0: 낭만무지개와 함께 충전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갑자기 또 노래도 듣고 싶어지네요.
2: 어떤 노래?
0: 이무진의 청춘 만화 음악 듣고 또 이야기 나눌까요?
1: 저희는 청춘입니다.
0: 화이팅!

0: 이무진의 청춘 만화 음악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학교의 이야기도 했고요. 방학도 이야기했고, 쉼, 휴가, 이런 이야기가
1: 아이들과
0: 많았죠.
1: 다닐 만한 곳.
0: 네, 충전도 많이 했고요. 그쵸?
1: 네, 오늘 신곡도 오늘 곡들이 너무 신곡들이 많았던 것
0: 아,
1: 같아요. 그래서 귀가 더 호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노래마다 다 에피소드들도 있잖아요. 그쵸?
1: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의 사연을 받으면 노래가 확실히 좀 젊어져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귀 호강 제대로 네,
0: 했습니다.
1: 맞아요. 저의 최애, 요즘 최애 또 듣게
0: 요즘
1: 됐어요.
0: 그 춤추시는 분이 너무 맛깔나게
1: 아,
0: 춰갖고,
1: 핫해졌죠.
0: 아, 핫해진 게 있죠.
1: 네.
0: 또 최애나의 노래도 있었죠.
1: 네네.
0: 그것도 한번 듣고 싶어서.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제가
1: 아,
0: 해드릴게요.
1: 접수, 접수.
0: 네, 접수해드릴게요. 왜냐면 진짜 우리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학교 이야기 솔직히 기억도 안 났었는데.
1: 아,
0: 아까,
1: 종소리에 그
0: 네.
1: 저의 그
0: 문이
1: 땡
0: 열렸죠.
1: 하고 활짝 열린 것 같아요.
0: 그걸로 인해서 과거에 은혜하는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요.
1: 갑자기요? 갑자기?
0: 갑자기입니다. 전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참
1: 진짜요?
0: 감사했던 선생님들이 많아서 참 복이 많았구나, 선생님 복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 하면은 선생님이 많이 떠올라요. 친구들하고 추억보다 그게 더 감사했고 또 이제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던 분들이 다 선생님이니까.
1: 저하고는 좀 완전히 반대네요. 저는 친구들과의 추억이 많아서 선생님들과는 이제 새로운 거를 많이 도전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육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서예를 했었고, 그 다음에 미술. 중학교 때는 미술을
0: 그러니까요,
1: 했었고,
0: 다양한 경험을 하게
1: 네.
0: 해주시잖아요.
1: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좀 호기심이 그때는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좀 워낙에 말라가지고 좀 날쌘돌이 다람쥐처럼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0: 날라람쥐.
1: 네, 그래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 너 이리 와봐 이제 그런 거죠.
0: 오,
1: 그래서 이제
0: 채택되셨어요.
1: 네 대회도 나가서 이제 상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붓글씨를 한참 집에서 쓰셨는데 저도 한번 써볼까 하고서 이제 학교에 이제 서예부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서 가보서 이제 제가 이제 대회 나가서 또 이제 상을 받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서 아 이제 내 길이 아니야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면서 아 이거 미술 한번 그려봐 이제 그래가지고 미술에 대회도 나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0: 성장에 필요한 거는 경험과 경험인 것 같아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현장 체험도 다시 부활해갖고,
1: 맞아요.
0: 다양한 체험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1: 그래도 지금 올 초반에는 학교마다 현장 체험 못 가요. 체육 수업 줄었어요. 아무것도 못 가요.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 어디 가요?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버스 타고 가니? 그때 네, 막 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그 마음의 문을 학교도 그러고 학부모도 그러고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1: 이게
0: 다시 부활했으면
1: 네,
0: 좋겠어요.
1: 맞아요. 체육도 좀 아이들이 신나게 좀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고, 현장 체험 가서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이색 체험도 좀 했으면 좋겠고,
0: 수학여행도 추억이죠.
1: 수학여행 아이들이 진짜 제일 바라는 건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어디를 가서 새로운 거, 아이들과 추억도 있지만, 새로운 곳에 부모도 아니고,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런 추억들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한편으로는 지금 그런 게
0: 맞아요.
1: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체험 같은 거 했는데 아이들이 그런 곳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냥 뭐 대체로 뭐 영화 극장 가요. 저희들끼리 체육대회 해요. 뭐 그런 걸 한다는 게 조금 아쉽고.
0: 흔한 거 말고, 저희는 학교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게
1: 네,
0: 많잖아요. 지금
1: 맞아요.
0: 아이들은 학교면
1: 없어요.
0: 떠오를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고 즐길 거리를 만들어주는
1: 그런
0: 그런
1: 바램.
0: 학교, 그런 선생님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바래요, 바래.
0: 네,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감사해요. 갑자기 훈훈해지고 선생님도 좋아지고.
1: 학교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마무리가,
0: 결국엔 학교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1: 네네.
0: 선생님,
1: 아이들이,
0: 감사합니다.
1: 네, 아이들.
0: 함께 있어주셔서
1: 네,
0: 감사합니다가 딱
1: 맞아요.
0: 떠오르고 아이들은 건강한 추억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갑자기 마무리할게요.
1: 아, 저희도 갑자기?
0: 네, 시간이
1: 갑자기? 오늘 많이
0: 없어요. 한
1: 갑자기입니다.
0: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노래도 못 들을 정도라서 걱정되네요.
1: 얼른 들어볼게요.
0: 들어봐요. 빨리 들어주세요. 내 신청곡.
2: 네, 빨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이제 1년이 넘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귀에 가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1시간 동안 전라북도에 펼쳐지는 프로 스포츠 그리고 아마추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때에는 꼭 좋아요 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라북도 펼쳐지는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먼저 전북 현대 소식, 원정 경기에서 3-1로 아주 깔끔하게 울산 현대를 이겼습니다. 그 소식도 분석해드리고요.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이 남자 고등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의 코치 그리고 주장 선수를 저희 스튜디오에 초청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프로야구 소식, 전반기 마지막 한 주였는데요. 그 경기 내용 역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스포츠 전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먼저 프로축구 소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북현대는 울산 원정 경기에서 울산 현대를 3-1로 이겼습니다. 강원FC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말끔히 씻는 멋진 승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울산까지 원정 응원으로 온 5천여 명의 팬들에게 승리의 감격을 선물했습니다. 이 순간 정경구 교수와 함께 좀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아, 예, 안녕하세요.
1: 네네네. 자, 전북이 이제 울산과의 현대가 더비에서 3-1로 완승을 거두었는데 양팀의 경기 중에 그 4연승의 기록이 또 있어요.
2: 네네, 그렇습니다.
1: 네. 그 더비가 경기 첫 번째 그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2: 사실 뭐 지난 그 전북이 월드컵 시기에 보여줬던 강원과의 경기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1: 네네.
2: 전북 팬들로서도 굉장히 우려가 컸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울산과의 경기가 원정이었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2: 원정에서 이 경기가 상당히 전북한테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경기를 3-1로 이렇게 승리하면서 전북이
1: 네.
2: 또 다른 또 기회를 갖게 됐고.

0: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일어났겠지만, 더 최근에 지금 그 전북이 그, 아, 지금, 울산과의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다른 팀에 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1: 네.
0: 사실 뭐, 강원전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1: 네.
0: 좀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속에 있었던 거고,
1: 네.
0: 이게 지금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는 공체의 어떤 밸런스나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네.
0: 또, 그, 새로운 선수는 아니지만, 그, 월드컵에 다녀온 선수들이 참여하면서, 팀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또, 공체 밸런스, 속도, 이런 게, 울산을 압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북의 그런 우려들을 씻어내는 그런 좋은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서 보면은, 수비가 안정됐고, 미드필더들의 조율, 그리고 공격적인 그 확실한 결정력, 뭐 이런 3박자가 맞았다. 그런데 교수님도
0: 네네.
1: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0: 아, 그러든요. 그날 뭐 경기를 보셨겠지만, 그 수비에서 투 베테랑 김영진과 그 박지수들이 뭐 헌신하면서 야구를 끝까지 시청하지 않게, 물론 실수는 조금씩 있었지만,
1: 네.
0: 결국 그걸 잘 지켜줌으로써 전북이 거기에 동력을 얻었고, 그런 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속도가 울산을 압도하면서 그런 경기의 플랜을 가져갔고, 그게 또 득점으로 만들어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의 경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원 FC 때는 월드컵 대회 참가한 선수들을 쉬게 만들면서 이 가운데 소위 미드필더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0: 네.
1: 공수 연결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이번에 그 선발 선수들이 이제 그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다 참가를 했죠.
0: 네네네네.
1: 네. 그 선수들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특히 그
0: 뭐 잘,
1: 김진규.
0: 네네.
1: 네, 김진규하고 강상윤의 그 참여가 가운데 미드필더에 아주 그 든든함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물론 뭐 강상윤 선수가 경기가 나오면 전북의 그 팀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게임 모델이.
1: 네.
0: 굉장히 그런 활동량도 많고요. 특히
1: 네네.
0: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의 어떤 공간들, 이런 걸 침투해내면서
1: 네.
0: 상대의 수비를 붕괴시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잘하죠.
1: 네.
0: 그뿐만 아니라 김진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 그 패스에 대한 섬세함,
1: 네.
0: 그리고 경기 템포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북이 그 강원전에 볼수 없었던 경기를
1: 네.
0: 이날, 특히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1: 네네.
0: 울산을 가지고
1: 네.
0: 홈에 상대의 홈에서 이런 걸 보였다라고
1: 네.
0: 하는 것은 전북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홈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1: 네네.
0: 울산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팀에 대한 그런 무게감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1: 특히 이제 중원에 있는 오베르단과 김진규의 그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공수가 서로 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윤활유가 좀 듬뿍 그런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그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과 또 국제 경험을 갖춘 선수들이 서로 혼합이 되니까 아주 그 조율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팀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으로 보면 허리잖아요. 그래서,
1: 네.
0: 오베르단도 김진규가 그동안 자기네들끼리 호흡을 맞춰왔던 것들을 더 정확하게 유지를 잘 하면서,
1: 네.
0: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에 대한 타이밍이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요. 특히, 속도 있게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패스의 타이밍,
1: 네.
0: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줬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좀 전반과 후반을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좀 섬세하게 설명 좀 해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0: 전반 같은 경우는 좀 시작할 때 약간 울산이 공격적으로 나왔고요.
1: 네.
0: 전북이 조금 그 내려선 수비는 아니지만 좀 수비 안정화를 갖추면서 경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모습을 볼수 있었고,
1: 네.
0: 사실 이미 뭐 정경윤 감독은 울산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었겠지만 그 경기를 안정하게 가져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김승섭이나 그리고 이동준의 경로 측면의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울산의 상대적으로 수비들이 견고한 면은 있지만 스피드는 떨어지거든요. 이런
1: 네.
0: 것들을 다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특히 그 30분 경우 그 볼이 전환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속도,
1: 네.
0: 거기에서 또 득점을 만들잖아요. 빠져나오는 부분에서 이동준이
1: 네.
0: 중앙으로 넣어주고
1: 그렇죠.
0: 김진규가 또 득점을 하는 그 과정, 이런
1: 네.
0: 과정들에서 전북이 완벽하게 경기를 주도하면서 전반을

0: 맞췄었고, 후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교체에 대한 그런 타이밍, 또 선수를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이승욱 또 김혜관 이런 선수를 투입하면서 또 투입한 선수들이 또 공교롭게 다 득점을 해내면서 전북이 이날 완벽하게 경기를 울산에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전북은 용병술이 적중되면서 선수가 교체되면 그 선수가 득점하는 그러한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승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혜견 선수, 있었는데,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0: 한번 그 경기 흐름 자체가 이미 전반 끝났을 때는 전북이 지배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흐름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1: 네네.
0: 이런 것들을 보고 상대를 더욱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고 상대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승우를 빨리 투입했다는 점이 하나의 변수를 줬고요. 결국 또 이승우 선수가 그날 득점을 또 하게 되잖아요. 또그 이후에 이제 또 김혜관 선수를 투입하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드는데 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지난 강원전에서 시간은 짧았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팬들에게 그런 강한 인상을 줬단 말이죠.
1: 알겠습니다.
0: 이 선수가 그 경기 시간이 늘어가면서 자기가 보여주는 그 경기의 플랜, 또 경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들이 득점까지 만들었고 또 고등학교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만들면서 전북이 또 다른 하나의 이슈를 끌어오면서 또 전북의 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용병술이 뛰어났다 그래가지고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용병술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기자들을 봤습니다. 네네. 그 이제 승부가 갈렸던 그세 골의 그 득점 상황이 사실 다른 때보다도 깔끔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정확한 패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세 골이 만들어졌다. 우격다짐이 아닌 정말 전북연대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였다라고 하시는데 교수님 그세 골을 좀더 섬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0: 30분경에 김진규 선수의 첫 번째 골 장면 같은 경우는 전북이 수비하는 형태에서 지금 PK 지역에 있었거든요. 수비 블록 지역에서. 근데 이거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속도가 빨랐고요. 이게 이동준 선수한테 연계가 됐고 이동준 선수가 워낙 스피드가 좋으니까 그 공간을 최대한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공간 확보를 했고 크로스와 슈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순간에 안으로 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운반하는 과정에 김진규 선수를 주게 되죠. 김진규 선수가 이때 슈팅을 할때 그냥 슈팅을 하지 않아요. 왼쪽에 김준성 선수를 주는 척하면서 템포를 한번 뺐거든요. 그러면서 수비에 대한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두 선수에 대한 관객을 보이고 그 공간에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요.
1: 그렇군요.
0: 참이 상황을 보면 속도와 김진규 선수의 그런 노련한 영리함 이런 것들이 맞는 득점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이승우가 들어오면서 간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1: 그렇죠.
0: 이승우 같이 그런 골의 감각이 뛰어난 선수한테 왼쪽 측면에서 공간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승우 선수가 그걸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완벽하게 돕고 반대골대에다 밀어넣는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가마차는 슈팅 이번 슈팅으로서 정말 자기의 진가를 보여주는 골이었고요.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뭐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1: 그럼요.
0: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이 선수가 들어와서 34분에 지금 울산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이잖아요. 그 선수를 앞에다 두고 그
1: 그렇죠.
0: 선수에 대한 볼을 뺏어가지고 다시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 수비를 두 명을 붙이면서 왼발로 때렸는데 또 그게 그렇게 골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그거를 또 해내는 이 어린 선수에 대한 대단한 대담력, 그다음에 이 선수에 대한 능력 이런 걸 한꺼번에 보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정말 세골다 누가 봐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골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김혜견 선수의 그 슛의 강약이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코너를 향해서 정확히 볼을 차는 그 능력이 감격적이었다. 그렇게 리포팅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2008년생 만 17세 신의 김혜건 선수가 물론 이제 그 연령별 대표를 다 거쳤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새로운 슈퍼스타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조급할까요? 제가?
0: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수가 전북 유스팀에 왔을 때부터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에서 노출이 많이 됐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차세대 전북을 끌어갈 선수라는 것은 이미 다
1: 네.
0: 우리 일군에만 출격하는 시간이 조금 지금이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기대했던 상황이거든요.
1: 네.
0: 특히 이제 이 김일관 선수가 경기를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북 유스팀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예요.
1: 네.
0: 전북 같은 경우는 유스 선수들이 프로에 데뷔하고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팀이거든요.
1: 그렇죠.
0: 조건적으로
1: 두터우니까 선수층이
0: 탄탄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게임 끼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단에 김혜원 선수가 이런 희망을 보여줬고 또 그런 희망 속에서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전북이 앞으로도 미래적으로 다음 시즌까지도 그 다음 시즌까지도 훨씬 더 좋은 스쿼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이다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김혜건 선수의 골이 터졌을 때 그 문수경 기장을 찾는 전라북도 팬들이 한 5천여 명이 갔다고 그러는데 일반 네네. 관중들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 TV 화면에 보니까 그 놀라운 표정 아니. 이 어린 선수가 이렇게 슈팅을 때려서 골을 넣어? 그 표정들이 아주 좀, 저희들도 놀랬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0: 아,
1: 그 슛동작.
0: 그때 그 상황들과 표정, 이거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같고요.
1: 네네.
0: 근데 경기 상황에서 그 상대 팀에 있는 수비수, 외국인 수비수와 경쟁해서 이기잖아요.
1: 네네.
0: 이겨냅니다. 이겨내면서 그걸 파고들면서 이미 주의를 보더라고요. 내가 주의해야 될 상황인지 내가 혼자 해야 될 상황인지 판단했고
1: 네네.
0: 거기서 왼발로 때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골키퍼를 또 통과하면서 득점을 만들었고
1: 네.
0: 이런 대담성 또 이런 적극성 이런 것들이 팬들이 보고 싶어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고등학생 선수한테 이걸 보게 되면서
1: 그러니까요.
0: 정말 다 같이 놀라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사실 제가 저도 축구 중계를 꽤 오래 했지만은 고3이 프로 1부 리그에 나와서 경기를 뛰는 경우가 있었나요?
0: 글쎄요.
1: 저 기억이 안 나는데.
0: 지금 강원에는 상당히 있었어요.
1: 강원은. 네.
0: 네네. 전북에서는 지금 제가, 저도 지금 기억이 확실히.
1: 전북은 저는 처음이라고 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네네. 강원 FC가 또 그런 경우가 있군요.
0: 네네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워낙 경기가 전체 90분간의 경기가 그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았고 또 슈팅 자체가 너무 깔끔하면서 개인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워크가 맞아 떨어지면서 세 골을 넣는 장면들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날 경기를 보면서 김진규, 강상윤 이 움직임이 말이죠. 참 좋더라고요. 거기가 미들필드에서 장악을 해 주니까 모든 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0: 사실 잘 보셨습니다. 근데 김진규나 네. 강상윤 선수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1: 네. 네.
0: 전북이 양쪽 측면의 윙어들이 빠르잖아요.
1: 그렇죠.
0: 빠른 선수의 리듬을 태워줄 수 있는 선수들은 이 두 선수예요.
1: 네, 그렇죠.
0: 이 김진규가 그 역할에 대한 패스를 잘 만들어주고
1: 네.
0: 강상윤은 그 볼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상대의 수비의 균열을 깨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조합이
1: 네.
0: 어제 승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이동준 선수의 그 스피드도 또한 돋보이는 그리고 또 본인이 슈팅도 물론 한두 번 했습니다마는 김진규에게 패스하는 것은 본인이 자기의 골을 생각하지 않고 패스를 해주는 그 타이밍도 기가 막힌 타임이었다고 보는데 이동준 선수도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0: 이동 선수 뭐 속도만큼은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고요.
1: 그렇죠.
0: 그 선수가 그 속도를 이용해서 볼을 치고 나는 스피드 역시도 빨라요.
1: 네네.
0: 속도도 빠르구나.
1: 네네.
0: 그래서 그날도 보였지만 골이 들어가기 전에 또 우측에서 상대의 공간을 완전히 허물면서 슈팅을 또 여러 차례 기회를 맞잖아요.
1: 네네.
0: 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특정 상황은 또 그거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이밍을 죽여서 김진규 선수한테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유, 상황에
1: 네.
0: 대한 판단까지 이미 또 갖추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전북에서는 공격에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이죠, 이 선수가. 기회를 만드는데.
1: 그렇죠.
0: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젊은 친구들, 김진규, 이승우, 김예건, 이런 선수가 골을 득점했다는 것은, 앞으로 전북연대에 전망이 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0: 그럼요. 뭐 그동안 우리가 보면 못다, 뭐 티하고 이런 선수들에게 대한 득점의 의존도가
1: 그렇죠.
0: 이 선수들이 이승우나 김혜건, 김진규 선수로 분산되면서 상대한테는 그 부담으로 작용하고요.
1: 그렇죠. 네.
0: 전북한테는 그 전술적 스쿼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더욱 크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이제 전북이 29승 29점의 승점을 갖고 있고 1등 서울이 네네. 36점, 그다음에 강원 포항이 28점으로 코밑에 바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이제
0: 네.
1: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인천 원정 경기를 가게 되는데, 자, 원정 인천 경기를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0: 사실 인천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탄탄한 팀이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그 선수들이 볼을 소유했을 때 나가는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팀입니다.
1: 네네.
0: 전북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으로 다시 지금 원정 2연전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1: 네네.
0: 아마 또 그리고 인천이 아마 어제 경기에서 저 패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졌습니다.
0: 흐름이나 이런 또 그 경기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북이 주도하지 않을까. 또 전북이 지금 이 경기에 그대로 우리 인천전에만 그 경기를 해준다면은 뭐 기대 이상의 경기 승리상
1: 네.
0: 승리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스코어는 몇 점으로?
0: 뭐 그건 하지 않게 전북이 아마 저는 뭐 2대 1, 3대 1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 알겠습니다. 예. 저는 2대 0으로
0: 예,
1: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네,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와 함께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 경기 여러분과 함께 평가를 또 같이 하면서 청취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기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고등부에서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여고부에서는 전주 성심여고가 여고부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는 결승에서 서울 최고를 3대 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주고등학교 강명훈 코치님 그리고 김태현 주장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오니까 키가 1m 80이 넘은 선수가 두 분이나 들어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찬 기분입니다. 네, 네. 자,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의 학교 역사를 좀 알고 싶은데요, 코치님.
2: 네. 네. 저희 학교는 1938년에 개교한 남녀공학 일반개혁 고등학교로 네네. 지난 25년 학년에는 115명의 40회 졸업생이 졸업하여 네. 현재 총 동문은 9,948명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신입생은 네. 114명에 입학을 했습니다.
1: 1983년에 개교를 예, 하신 거죠? 예, 예, 네. 1983년입니다. 예. 네. 정주고등학교는 그러면 언제 배드민턴 팀을 창단했나요?
2: 저희 학교는 네. 2023년 1월부터 팀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네. 공식적인 창단은 그해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1: 네네. 앞에서 잠깐 그 졸업생이 9,948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내년이면 이제 만 명이 넘겠군요.
2: 네네.
1: 아 좋습니다. 역사가 역시 있는 학교라서 네, 이제 만 명의 동문회가 구성이 되는 거군요.
2: 네네.
1: 네네. 자 창단은 23년에 1월에 하셔서 이제 3년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2: 네네.
1: 네 좋습니다. 정주고등학교 선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2: 네, 현재 저희 팀은 총 13명으로 3학년 6명, 2학년 3명, 1학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 네.
2: 3학년에는 김태현, 이민재, 네. 한현우, 강민건, 박서준, 한현, 박하연, 2학년에는 박정빈, 조승현, 신찬,
1: 네.
2: 그리고 1학년에는 김민석, 임종훈, 황두찬, 성현빈 이렇게 선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러면 다양한 이제 스포츠 종목이 있을 텐데 네. 정주고등학교에서는 배드민턴 팀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2: 저희 지역에는 네. 다양한 종목을 꾸준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그중에서도 배드민턴은 오랜 역사와 안정적인 선수 육성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1: 네.
2: 이러한 환경의 바탕으로 배드민턴 팀이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읍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2: 네네.
1: 역시 있겠죠? 학교가
2: 네네. 네네. 네 있습니다.
1: 어느 학교 건지?
2: 현재 초등부는 정읍 동초등학교, 중등부는 정읍 중학교에서 팀을 운영하며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 농림고등학교,
2: 네.
1: 과학고등학교라고 하죠, 지금요.
2: 네네네. 네네.
1: 그런데 그 학교가 있는데도 선수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2: 그래도 지금 저희 지역에서 지금 선수가 지금 현재 한 4명 정도 있고요.
1: 네네.
2: 지금, 타지에서 온 선수가 9명 정도 있는데.
1: 아, 그렇군요.
2: 지역에서만 선수를 육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1: 그렇죠. 그렇죠.
2: 좀 외부에서 선수들을 좀 저희가 좀 스카우트를 할 때도 좀 있고.
1: 네네.
2: 그리고 이제 좀 뭐 요청이 좀 들어와가지고.
1: 네.
2: 좀 그럴 때 좀 저희가 좀 선수를 좀 수급할 때도 있습니다.
1: 네. 정주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죠?
2: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하는 데도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나으시겠는데.
2: 네네.
1: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창단 이듬해인 2024년부터 정주고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24년도에도 우승을 했더라고요.
2: 네네.
1: 네네. 그래서 제가 워낙 우승팀 숫자가 많아가지고 25년, 작년과 올해 것만 여쭤볼게요.
2: 네네.
1: 입상, 네.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2: 저희 학교는 2025년에
1: 네.
2: 19개 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을 했는데요.
1: 네.
2: 대통령기 전국대회 단체 1위.
1: 네.
2: 이 대회에서 저희가 창단 3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고요.
1: 그렇군요.
2: 그리고 전국 학교 대항 대회 단체 1위.
1: 네.
2: 혼복 1위, 복식 1위.
1: 네.
2: 그리고 그해 전국 체육대회 단체 2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1: 네네.
2: 그리고 2026년 올해 상반기 동안
1: 네.
2: 13개 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을 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독일 주니어 대회에서 단식 2위를 했고
1: 네.
2: 네덜란드 주니어 대회 혼합복식 2위, 네. 제64회 협회장기 대회 단체 1위, 네. 그리고 김학석배 대회에서 단체 1위, 복식 1위, 3위, 네. 그리고 대통령기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1위, 단식 1위, 2위, 네. 그리고 복식 1위, 3위를 했고, 네. 네. 대통령기 대회까지 우승하여 네. 저희가 이번 대회에 2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1: 자, 벌써 25년도보다 올해 상반기밖에 안 했잖아요.
2: 네네.
1: 그런데 13개 종목에서 3위에 들었으니 앞으로 이제 또 하반기에 샵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예,
1: 성적이 또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2: 좀 하반기 대회에 좀 대회가 많이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정체전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아, 뭐니 뭐니 해도 아마추어 엘리트 체육은 전국체육대회 우승이죠.
2: 네네.
1: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우리 코치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언제부터 코치 생활하셨는지요?
2: 저는 2016년도에 은퇴한 후에 네. 군산대학교, 만주중학교 그리고 정관장 그리고 원광대학교에서 코치 생활을 한 후에 정주고등학교에서 2024년부터 지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1: 네네. 코치님의 양력을 보니까 정읍초등학교, 정읍중학교 그다음에 전주 농구를 나오셨고
2: 네네.
1: 그때는 없었죠. 이제 정주고등학교
2: 네, 정주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주 농구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1: 이 뭐 전주 농구는 뭐 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아닙니까?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2: 네네.
1: 박주봉 그 감독님 선배님이시죠.
2: 네네.
1: 저희 6월에 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 코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40분간 방송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선수 생활을 하시고 실업팀에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2: 네네.
1: 네. 어디에서 활동하셨어요?
2: 저는 그 충남의 당진시청에서 선수 생활을
1: 하셨다가.
2: 네, 한 7, 8년 정도 거기서 선수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리고는 이제 고향의 정주에 와서 네. 정주고등학교 코치님을 하셨군요.
2: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그 선수들의 지도 방법, 코치님들마다 좀 다른데,
2: 네.
1: 거기에는 이제 훈련 시간, 훈련 방법, 개인과 복식의 훈련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2: 저희는 현재 저희 선수들은 정규 수업을 마친 후에,
1: 네네.
2: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훈련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2: 그리고 훈련은 기본기와 체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1: 네.
2: 저를 포함해 두 명의 지도자가 선수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또한 선수들의 특성과 전문성에 맞춰 단식과 복식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코치님 말고도 또 보조 코치님이 또 계시겠죠?
2: 네네. 저희가 선수가 13명이다 보니까, 예, 저 혼자.
1: 감정하겠죠. 아, 그러니까.
2: 예, 예.
1: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2: 네네.
1: 반복된 훈련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2: 네.
1: 두 분이 충분히 하십니까?
2: 예, 저희 둘이 뭐, 단식과 이제 배드민턴의 단식하고 복식이 좀 나눠져 있는데.
1: 그렇죠.
2: 좀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춰서, 좀 단식 훈련 그리고 좀 복식 훈련을 좀 이렇게 저희가 좀 둘이 좀 나눠가지고 좀 네, 그런 식의 방식으로 좀 훈련을 선수들 시키고 있습니다.
1: 여기 그 상장 받은 거 보니까 남녀 혼합 복식이 있어요.
2: 네네.
1: 아니 혼합 거기는 여자 선수가 없잖아요.
2: 저희는 여자 선수는 없는데
1: 네네.
2: 저희 지역에 전주 성심여고가
1: 그렇죠.
2: 있거든요.
1: 네,
2: 그 전주 성심여고하고 이렇게 지도자 선임께 좀 조율을 해가지고
1: 네, 좀, 대회 나가는 거예요.
2: 네, 대회를 좀 출전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저 성심여고 감독님한테도 이게 들었거든요.
2: 네네.
1: 그래서 정주고등학교는 그때는 건성으로 들었는데
2: 네.
1: 코치님 만나보니까 그게 사실 현실이었더라고요.
2: 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옆에는 이제 주장 김태현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코치. 안녕하세요.
1: 네, 아주 잘 생기셨어요. 네. 우리 김태현 주장은 배드민턴을 언제 시작했고 동기거리를 알고 싶은데요.
3: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드민턴을 시작했고요.
1: 네네.
3: 시작을 한 동기는 초등학생일 때 아빠를 따라서 배드민턴 클럽에 갔는데,
1: 네.
3: 거기서 배드민턴 치는 모습을 보고, 코치 선생님이 선수 한번 해보는 건 어떻냐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시작해본 것 같습니다.
1: 네. 키도 크고, 손의 길이가, 네. 팔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2: 네네.
1: 그렇죠. 실제 제가 보니까, 어깨에서 내리는 그 손의 길이가 네. 유난히 긴 것 같아서 제가 네. 그 장점이 있는 거죠.
2: 예, 그래도 아무래도 그 배드민턴은 이렇게 뭐 뿌리는 좀 이렇게 늘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종목의 특성상 이렇게 좀 몸이 좀 많이 좀 뻗친다고 해야 되나요?
1: 그렇죠.
2: 예, 좀 그래가지고 좀 신체의 그런 예, 그런 변화적인 부분이 네네.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1: 이게 또 네트 플레이 할 때 보면은 네. 그 떨어지는 그 플로어에 곧 닿을 것 같은데도 그걸 라켓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올리는 그런 거 보면은 네. 팔이 길이 있는 사람이 네.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배드민턴을 선택하게 된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면 해보니까 또 어때요? 우리 선수.
3: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훈련을 계속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서 대회 수상도 하고 하니까 큰 보람도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힘든 훈련도 많았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것을 느껴서 네. 지금은 배드민턴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1: 아, 제 삶의 부분이 됐다. 그 아주 좀 몸에 닿는 얘기예요.
2: 네네.
1: 고객님, 이야 좋습니다. 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시절에도 입상하는 경력이 있죠, 우리 조장님.
3: 네, 네. 그 2019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2위를 했고 네. 2020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단식 2등과 개인전 복식 1등을 했습니다.
1: 네네.
3: 2021년 중학교 1학년 때는 연맹 회장기에서 개인전 단식 3위와 복식 2위를 하였고 2022년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 대항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했습니다.
1: 네.
3: 2023년 중학교 3학년 때는 학교 대항 선수권 대회 개인 복식 1위를 했습니다.
1: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3학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또 우승한 경력이 있겠죠.
3: 2024년 한국중고연맹회장기 대회에서 복식 1위를 하였고
1: 네.
3: 2025년 대통령기 전국종별선수권 대회 단체 1위를 했습니다.
1: 네.
3: 그 다음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 2위를 하였고 2026년 대통령기 전국종별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1위, 개인단식 1위, 개인복식 3위를 하였습니다.
1: 네. 벌써 상반기에 이 정도 13개 종목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하반기 코치님 몇 개 대회 우승하실 거예요?
2: 정관을 예. 좀 하고는 싶은데.
1: 네, 네.
2: 예, 뭐 선수들의 이런 몸, 뭐 컨디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열심히 해주면은 좋지만은 그래도 그냥 나는 제 목표는 이제 앞으로 정체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대회가 두 대회 정도 좀 남아있거든요.
1: 네.
2: 또 선수들의 좀 몸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네. 좀 전국체전을 좀 매진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라이벌을 하는 고등학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2: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곳은 지금 서울의 서울체육고등학교하고 그리고 광주의 전대 사대부고가 알겠습니다. 지금 좀.
1: 그러면 전라북도는 전주농구는 좀 요즘 쉬는 기간인 모양이겠죠?
2: 네, 아닙니다. 전주농구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1: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 서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약간의 그 파도처럼
2: 예, 예.
1: 상승무드가 타는 해가 좀 있고
2: 네.
1: 좀 선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숫자가 작으니까.
2: 네,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주농구는 뭐 역사를 자랑하는 네.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 배드민턴 학교예요.
2: 네네. 네,
1: 인정합니다. 그것은. 자, 코치님.
2: 네.
1: 김태현 선수의 장단점이 있겠지 않겠어요? 주장 감당.
2: 네, 그 저희 김태현 선수는 네. 우수한 시체 조건과 뛰어난 공격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1: 네.
2: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성실하고
1: 네네.
2: 그리고 매 경기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네.
2: 다만 좀 체력적인 부분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개선을 한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배드민턴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코트는 작은데 그 뛰어다니는 그 순발력, 그 짧은 단거리를 뛰는 그 모습으로 보면 엄청난 심폐 기능도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 풋워크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판단이 맞나요?
2: 네, 배드민턴이 이게 배드민턴은 좀 스피드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1: 네네.
2: 아무래도 뭐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런 지구력이 좀 좋아야 그 한 게임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2: 예.
1: 자 이제 팀 전체를 보면 단체전이 있고 복식전, 단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2: 예.
1: 정주고등학교는 각 종목별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요?
2: 저희는 종목별 구분을 하기보다는 저희 선수들이 각자의 기능과 재능이 좀 뛰어나다고 봅니다.
1: 네.
2: 그래서 단식이든 복식이든 종목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1: 네.
2: 뭐 단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단식과 복식 나가고 또 단체전을 나갔는데 단체전 경기는 어떤 방법으로 경기를 하나요?
2: 저희가 5선 3판, 5선 3판으로 경기를 하는데요.
1: 다섯 경기를 해서 그 중에 선 3승을 네. 하는 팀이 이긴다 이거죠.
2: 네네.
1: 그렇다면 단체전에서 그 다섯 개 종목을 어떻게 나누나요?
2: 저희가 처음에 단식,
1: 단식,
2: 복식, 단식.
1: 아, 그렇게
2: 네, 이런 순으로 나가서 하는데요.
1: 네.
2: 앞에서 단식, 복식을 이기게 되면은 네, 경기가 이제 끝나는 걸로.
1: 그래서 올해 서울최고를 3대 0으로 이겼다는 얘기예요.
2: 네네.
1: 나이볼인데.
2: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단식 선수들의 기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2: 네네.
1: 정주고등학교가.
2: 네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최고와의 단체전 결승에서 이제 3대 0으로 이겼을 때 선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나요?
2: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최고는 단식이 강한 팀인데요. 저희 역시 단식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1, 2 단식에 에이스를 배치하여서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3대 0으로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2: 예.
1: 그래서 상대방도 그만큼 첫 번째 선수로 나오거나 두 번째 선수는 강하게 배치를 했을 텐데 정주고등학교 선수들이 더 나았다는 얘기군요.
2: 제가 봤을 때는 좀 5대 5 경기였는데 저희 선수들이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1: 컨디션이 좋아서
2: 예. 좀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1: 우리 김태현 주장처럼 선수 구성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키가 크고 그렇습니까? 순발력이 빠른 저 작은 선수는 없나요?
2: 좀 유일하게 김태현 선수만 좀 작고요.
1: 그래요?
2: 다른 선수들은 한 180, 뭐, 1, 2, 3 다 되는데.
1: 아, 더 커요? 다른 선수들이?
2: 네. 좀, 등치만 좋고, 키만 좀 작은 것 같습니다.
1: 예, 네. 옆에 체격은 넓은데,
2: 네, 네.
1: 키로 봐서는,
2: 네.
1: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큰 키인데, 우리 네. 코치님도 키가 굉장히 큰 키인데요.
2: 저는 183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는데, 이야, 크다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2: 네.
1: 생활체육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 네, 네.
1: 이 남녀 이제 어린이들 요즘 부모님들이 배드민턴에도 관심이 많아요.
2: 네네.
1: 그렇잖아요. 특히 여자 선수들 많은데
2: 네.
1: 아무튼 어쨌든 간에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은 또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 입장에서 네. 어린이들의 경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며 또 가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기 위해서.
2: 배드민턴을 시작을 하려면 먼저 기본 장비를 좀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도자와 상담을 통해 취미반으로 할지 선수반으로 할지 결정한 후 자신의 수준의 목표와 맞게 운동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가령 어린이 자녀가 전혀 운동을 못하거나 또는 그런 달리기도 잘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그런 어린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시작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2: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애들이 그런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그 운동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1: 그렇죠.
2: 그런 걸로 잘 부모님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운동 좀 능력이 좀 떨어지면 좀 취미로 네. 취미반을 좀 가고.
1: 아, 취미반 있고 또 선수반 있군요.
2: 예, 예.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이제 엘리트라고 엘리트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네.
2: 예, 그러면은 뭐 선수반으로 이제 뭐 전문 체육인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1: 알겠습니다. 예. 이제 어릴 때 이제 취미반으로 들어가서 하다가
2: 예.
1: 한 1, 2년 해보면 이 애는 선수가 될 수 있겠다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하듯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가 판단이 된다는 예. 얘기 되겠죠.
2: 뭐 상담해서 그 지도자가 상담하고 테스트를 보거든요.
1: 알겠습니다. 예. 네. 성인의 경우 한번 여쭤볼게요. 성인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2: 뭐 성인의 경우는 뭐. 취미하고 건강의 목적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그렇죠.
2: 세아체육도 마찬가지로 그 지도사와 상담을 통해서
1: 네.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준과 목적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뭐 배드민턴이 시합 TV를 보면 야 재밌고 멋있겠다라고 이렇게 막 덤벼들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네. 준비하는 게 입문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특히 무릎하고 발목에 부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성인들의 경우.
2: 네, 아무래도 배드민턴이 이 뭐냐, 이 런지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무릎이나 뭐 관절, 발목 이런 뭐 배드민턴 또 팔을 많이 쓰는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엘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성인들 보면은요. 네. 배드민턴 가면은 준비 체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라켓 들고 들어가서 바로 그냥 네. 라켓을 휘두르는데 그 정말 상가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오셔서 정주고등학교 자랑도 해주셨고 또 배드민턴의 상식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올해 좋은 성적도 거두시고요.
2: 네, 네.
1: 또 좋은 성적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주장만 데리고 나오지 마시고 다음에는 다른 선수들도 네. 데리고 오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네, 오늘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강명원 코치님 그리고 김태현 주장 모시고 학교 자랑을 듬뿍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 소식도 전하기 위해서 김병철 감독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네. 자,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로 롯데와의 경기, 네네. 3연전 경기를 했는데 1승 2패, 1승 2패밖에 못했어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3연승 해버려서 3위 팀 순위 4위에서 3위로 차고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네. 그게 안 되고 말았죠.
2: 네네 맞습니다. 네네.
1: 첫 경기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힘 한번 사용하지 못하고 패했단 말이에요.
2: 네, 기아는 지난 3연전을 총력전으로 준비했지만 그렇죠.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완전히 내주고 말았습니다.
1: 그렇죠.
2: 이래 먼저 선취점을 뽑았지만 수비에서 아쉬운 판단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닝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을 살리지 못했고요.
1: 네.
2: 결국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1: 네.
2: 기록상 실책은 아니었지만 김도영과 김선빈, 김호령의 수비에서 평소답지 않은 장면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롯데에게 넘겨준 것이 컸습니다.
1: 네.
2: 여기에 선발 김태형도 2와 3분의 2이닝 8실점으로 버티지 못했고요. 반대로 롯데 선발 로드리게스는 7이닝 1실점으로 기아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1: 네.
2: 결국 수비 집중력과 선발 난조, 타선 침묵까지 모두 겹치면서 전반기 마지막 승부에 첫 단추를 아쉽게 끼운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3박자가 한 번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었어요.
2: 네, 전부다. 맞습니다.
1: 각자 놀았어요, 각자.
2: 네네.
1: 자, 투수진 얘기부터 하죠. 그러면은 롯데와의 1차전에서 기아가 총력적을 예고했지만은 이 투수진부터 이제 힘들었어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기아는 불펜 총력전을 준비를 했지만 선발 김태형 선수가 예상보다
1: 네.
2: 일찍 무너지면서 계획이 모두 틀어졌습니다.
1: 그렇죠.
2: 김태형은 2와 3분의 2이닝 8실점으로 어려운 경기를 했었고요.
1: 네.
2: 초반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불펜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 네.
2: 이렇게 보였고요. 결국 선발 맞대결에서 승부가 크게 갈렸고 기아는 준비했던 총력 운영을 펼쳐보기도 전에
1: 네.
2: 경기 흐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 네네.
2: 경기 후반기에는 좋을 때 투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안정감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여기에 이의리 선수의 복귀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1: 네.
2: 선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네. 그 타선이 초반에 이제 선취점을 뽑았지만은
2: 네네.
1: 롯데의 선발 로드리게스의 구위에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회 나성범의 적시타로 먼저 앞서면서 좋은 출발을 했지만
1: 네.
2: 이후에는 롯데 선발 로드리게스의 구위에 완전히 묶였습니다.
1: 네.
2: 직구와 변화구의 조합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고요.
1: 네.
2: 득점권에서도 추가 안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공격의 흐름이 계속 끊어졌습니다. 반면 롯데는 18안타를 몰아치면서 찬스를 놓치지 않았고 기아는 경기 중반 김도영과 나성범 등 주전 선수들의 교체를 하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초반 선취점을 지켜내지 못한 채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타선의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1: 네네. 이제 수비를 한번 볼까요? 이제 야구를 보면은 이제 기록 전문 기록인이 있습니다.
2: 네네,
1: 워낙
2: 맞습니다.
1: 중요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 네네.
1: 그러면 이제 기록상으로는 에러가 아닌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2: 네네.
1: 이제 바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2: 네네.
1: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실책인데
2: 네.
1: 그게 기록으로는 또 실책으로 안 나오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2: 네네.
1: 그런 아쉬운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단
2: 네,
1: 말이에요.
2: 맞습니다. 네. 기록에는 실책으로 남지 않았지만 경기 흐름을 바꾼 수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특히 1회가 가장 아쉬웠는데
1: 네.
2: 2사 1, 2루 전민재 평범한 3루수 앞 땅볼 때
1: 네.
2: 김도영 선수가 타자 주자를 잡으려다 내야 안타가 됐고
1: 네.
2: 이 상황에서 2루로 던져 선행 주자를 잡았다면
1: 네.
2: 이닝을 끝낼 수 있었거든요.
1: 네.
2: 결국 만루가 이어지면서 이 길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네. 자, 근데 1차전에서 김선빈 선수가 2회부터 교체됐어요.
2: 네, 올 시즌 이범호 감독이 경기 초반에 주전 선수들을 교체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이번 교체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1: 네.
2: 선수단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이래 수비에서 이닝을 끝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좀 아쉬웠고
1: 네.
2: 이에 공격에서도 병살타가 나오면서 흐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감독은 경기 시작부터 선수들의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이고 네. 보여집니다.
1: 네, 네. 이제 감독이 보기에 선수들이 지금 정신이 좀 집중되지 않고 플레이를 하니까 이제 최고 참인 김선빈 선수를 희생하는 거예요.
2: 네, 네.
1: 넌 들어와 하면은
2: 맞습니다.
1: 벌써
2: 경각심 네, 심어주기 위해서
1: 후배 선수들이 네, 그렇죠. 알아보거든요.
2: 네네네. 실제로 김선빈 교체 이후에도 김태형의 포구 과정, 김호령의 타구 처리 등 평소 기아답지 않은 수비가 계속 나오면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었습니다.
1: 네.
2: 이범호 감독은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포스트 시즌처럼 치르겠다고 했지만
1: 네.
2: 선수들의 집중력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됐었습니다.
1: 네.
2: 결국 이번 교체는 한 선수의 질책이 한 것이 아니라 네. 매 순간 집중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감독의 강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저희가 이제 경기 전에 투수가 선발 투수가 공개가 되잖아요.
2: 네네네.
1: 그러면 대충 승패가 있다는 나오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예. 아 오늘은
2: 승률,
1: 예, 승률적으로 예. 선발 투수 롯데 선수가 A급이 나왔다.
2: 네네네.
1: 우리는 4번 정도나 5번 선수가 나왔다. 노르디게스와 김태형 같은 경우.
2: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거기서 승패가 나지 않았냐 생각도 드는데 자, 2차전은 또 3대 11로 또 졌단 말이에요.
2: 네. 기아는 전날 경기 후 선수들의 강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1: 네.
2: 결과적으로는 더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네.
2: 선발 제임스 네일이 평소답지 않게 제구가 흔들리면서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1: 네.
2: 4회를 마무리 하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1: 네.
2: 여기에 수비까지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경기 흐름을 내줬고요. 특히 4회 수비에서 패스트볼과 송구 실책, 타구 처리 미스가 한 이닝에 연달아 나오면서 6실점을 허용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평소 안정적이었던 기아 수비가 무너지면서 내일도 버틸 힘을 잃었었다. 타선 역시 초반 추격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 이틀 연속 큰 점수 차를 패배를 당하면서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 루징 시리즈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1: 네네. 그 제임스 네일 그 선발 투수 말이죠.
2: 네네.
1: 이 선수는 굴곡이 좀 심해요. 저희가 그 경기 내용을 보면은.
2: 네네 맞습니다.
1: 네네.
2: 그래도 믿음의 투수였는데
1: 네네.
2: 롯데전에서 좀 2차전 롯데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1: 네네. 그 3과 3분의 1 이닝 동안 5실점을 하고 말았단 네네. 말이에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2: 네. 내일은 3과 3분의 1 5실점으로 한국 무대 이후 가장 이른 시점에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1: 그렇죠.
2: 네. 평소처럼 제구와 커멘트가 살아나지 않았고 빗맞은 안타와 볼넷이 이어지면서 계속 주자를 내보냈었습니다.
1: 네.
2: 특히 3회에는 볼넷과 안타, 폭투까지 겹치면서 실점이 늘어났고
1: 네.
2: 4회에도 다시 2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격에서 아쉬움이 컸는데 타선이 그렇게 어려워요. 안타치기가.
2: 네. 초반 득점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고요.
1: 네.
2: 득점권에서 한 방이 나오지 않았고 병살타와 범타가 이어지면서 흐름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롯데 선발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고요.
1: 네.
2: 초반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추격의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1: 네.
2: 결국 득점권 집중력 부족과 연결되지 않은 타선이 연패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에 경기와 롯데가 이제 기아와의 경기 하는 과정에서 4연패에 이제 빠졌는데
2: 네네.
1: 이제 구세주 고참 양현종 선수가
2: 네네네.
1: 선발로 나옵니다.
2: 네네. 네네. 네, 역시 2기에서는 양현종이라는 말이 그냥 나올 정도였죠.
1: 네. 네.
2: 앞선 4경기 모두 선발 투수가 초반을 버티지 못하면서
1: 네.
2: 경기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1: 네.
2: 양현종은 5이닝 2실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1: 네.
2: 최고 구속보다는 네.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고요.
1: 네.
2: 투구수 69개로 효율적인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1: 네.
2: 특히 2회와 5회 득점권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1: 네.
2: 범타를 유도하면서 추가 시점을 막아낸 것이 승리의 발판이 됐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1: 네네. 자 이제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잘 던져주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김두용 선수가 또 이제 홈런을 기록하면서 27호 홈런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2: 네네. 네. 가장 반가운 장면은 역시 김두용 선수의 홈런이었습니다.
1: 네.
2: 6회 솔로포로 시즌 27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전반기를 홈런 공동 선두로 마쳤고요. 특유의 강한 타구 생산 능력도 다시 보여줬습니다.
1: 네.
2: 무엇보다 초구를 놓치지 않고 담장을 넘긴 장면은 김두용 선수의 자신감과 타격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1: 네네. 그 27호 김도영 선수의 홈런 그 타구의 질이라고 할까요?
2: 네네.
1: 대단했죠. 맞는 순간에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2: 홈런의 타구 속도가 무려 2km였는데 아, 김도영의 선수 올 시즌 최고 기록입니다.
1: 네.
2: 예, 워낙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장면이었고요.
1: 네.
2: 특히 몸쪽 높은 코스의 직구를 가장 자신 있는 싱으로 정확하게 받아치면서 비거리 130m의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아, 역시 쓰리 스폿에 맞으면 리그 최고 수준의 장타력을 보여주는 선수이다.
1: 네. 지금 좌측하고 우측이 보통 보면은 90에서 100 정도가 좌우의 그 홈런
2: 네네네.
1: 그 펜스, 거리죠. 예, 예. 펜스 거리.
2: 네네.
1: 그 센터가 110 정도인데.
2: 네네.
1: 이 130이라면 외야 스탠드 중단 이상을 갖다가
2: 그렇죠.
1: 예. 꽂힌다는 게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1: 네네. 자, 그런데 이제 홈런 타구 속도를 한번 비교하면은 기아 선수 중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생겼더라고요.
2: 네,
1: 누군가요?
2: 그 의외의 주인공은 네. 박상준 선수입니다.
1: 오, 네. 박상준.
2: 김도영의 이번 홈런 타구가 183.2km로 올 시즌 개인 최고 기록이었는데
1: 네.
2: 기아팀 내 최고 기록은 박상준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2: 지난 5월 LG전에서 홈런을 기록할 당시 타구 속도가 무려 184.7km
1: 네.
2: 측정이 됐는데요.
1: 네.
2: 현재까지 기아에서 가장 빠른 타구입니다.
1: 네.
2: 이 기록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박상준 선수가 단순히 마치는 타자가 아니라
1: 네, 네.
2: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타 잠재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1: 네.
2: 최근 타격감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만큼 후반기에는 김도영과 함께 중심 타선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3차전에서 연패를 끊으면서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했는데 승리의 원동력은 모두 플레이가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2: 네, 역시 뭐 선발 양현종 선수의 역할이 저는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2: 앞선 두 경기에서 선발이 초반에 무너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죠.
1: 네.
2: 양현종 선수가 5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으로 버텨주면서 경기 운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 네.
2: 또 타선도 필요할 때 홈런이 터졌고요.
1: 네.
2: 카스트로가 선제 홈런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었고
1: 네.
2: 김도영과 나성범도 홈런을 보태면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1: 네, 네.
2: 여기에 박재현 선수도 멀티히트와 2득점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줬고요.
1: 네.
2: 무엇보다 앞선 두 경기와는 달리 수비 집중력이 살아났었고 불펜도 제 역할을 하면서 투타의 균형을 되찾은 되찾은 것이 연패 탈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후반기를 앞두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승리였다.
1: 네.
2: 이렇게 보여집니다.
1: 홈런 퍼레이드에서 김도영 선수가 제 실력을 발휘 못했는데 거기도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2: 네,
1: 이
2: 그렇죠.
1: 선수를 자기가 지정하지 않나요?
2: 맞습니다.
1: 그런데 왜 갑자기
2: 제가 생각할
1: 박찬호 선수가 나와요?
2: 이벤트성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박찬호 선수가 그날 제가 이제 공 던지는 걸 봤는데 사실 이제 홈런 그 레이스 할 때는 한 존에 돌아야 되거든요.
1: 그렇죠.
2: 치기 좋은 존에 돌아야 네네. 되는데 아웃코스 갔다가 인코스 왔다가 근데 아웃코스가 좀 많았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아니 당겨서 치게끔 그렇죠. 한 번판에다 딱딱 던져줘야 되는데.
2: 김도영 선수도 좀 뭔가 느낌이 자기가 이제 7개였잖아요. 네. 7개 이상을 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이 좀 잔뜩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저 점수가 무슨 영원히 남는 건 아니고 하나의 네. 축제니까요.
2: 네, 저도 네. 무조건 김도영 선수가 1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켜보는 분들은 막 다 그랬을 겁니다.
1: 네. 자. 이제 7월 26일 16일부터 목요일부터 다시 또 시작됐는데요. 인천과 SSG 4연전이에요.
2: 네네네.
1: 간단하게 좀 네. 예상해 주시죠.
2: 네. 7월 16일부터 인천에서 SSG 랜더스와 주말 4연전을 치르면서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네.
2: 전반기 마지막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쳤던 만큼 후반기 첫 시리즈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 네.
2: 특히 인천 원정은 항상 쉽지 않은 승부가 이어졌던 만큼
1: 네.
2: 선발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1: 네, 네.
2: 타선에서는 올스타 휴식기를 통해 재충전한 김도영
1: 네.
2: 중심 타선이 초반부터 네.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1: 네.
2: 좋은 분위기 속에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1: 네.
2: 후반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순위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네. 4연승, 2승 이상 해야 됩니다.
2: 그렇죠.
1: 네. 4위 유지하려면
2: 네네.
1: 7위 SSG와의 경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연전 펼쳐지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많은 시청률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전북 유수준.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네, 또 한 주기 시작됩니다.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날이 정말 덥고 습하고 더워서요. 숨이 턱까지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걷다 보면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르고요. 그늘에 있어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까만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의 문을 여는 순간요. 이야, 정말 찬 공기가 훅 함께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택시 안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으신 겁니다. 순식간에 시원해졌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답답하고 숨 막히던 공기였는데 차 안에 있으니까요.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아, 시원하다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고요. 하늘과 그 아래 풍경이 참 따뜻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택시 안에서요. 밖을 올려다본 하늘은요. 파랗고 맑아서 기분도 맑아지는 듯 했고요. 택시 창밖으로 바라보는 풍경의 햇빛도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저 하늘 아래를 걷고 있었거든요. 아, 덥다, 덥다. 네, 실은 덥다는 말도 안 나왔어요. 너무 더워서 그냥 무표정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아스팔트 위에서 걷고 있었거든요.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그 풍경 안에서 함께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 풍경이 그냥 덥고 습하고 숨막히는 풍경이었는데 말입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차 안에서 바라보니까요. 똑같은 하늘, 똑같은 거리, 똑같은 풍경인데 여유로워 보인 거예요.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덥다 덥다 했는데요. 택시 안에서의 잠시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창밖 풍경이 여유로워 보인다는 게요. 참 유난스럽다, 참 변덕스럽다, 참 우버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더운 날, 뜨거운 햇살 아래의 풍경이요. 따뜻하고 여유로워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요즘 날이 정말 덥고 습한데요. 한 일주일 전으로 그렇게 갑자기 한 일주일여 전만 해도요. 날이 덥긴 해도 그렇게 습도가 습하지 않아서 그늘에 앉아있으면 좀 시원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습하기까지 하고 장마, 비도 자주 오고 그랬잖아요. 장마도 오고 그래서 본격적인 올해의 여름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며칠 전엔 정말 덥고 습한 날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열기에 익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글이글, 아 익을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하곤 하잖아요. 내륙재는 뜨거운 햇빛, 아스팔트에서 이글거리며 올라오는 열기예요.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뜨거워서 숨이 찰 정도였는데요. 그러다가 약속 장소에 시간이 빠듯해서 택시를 탔는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정말 너무 뜨거운 날인데요. 택시의 문을 여니까요. 문을 밖으로 택시 손잡이를 잡고 쓱 여니까요. 그 문을 여는 순간에 마치 택시 안에 에어컨에 찬 공기가 문을 쑥 열고 밀고 나오는 것처럼 찬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밖의 거리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택시 문이 열리면서 택시 안에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아 순간 시원했습니다. 시원함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시였는데요. 택시 안에서 땀도 마르고 좀 시원해지니까요. 좀 전까지는 차창 밖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참 땀 흘리면서 지쳐있다가 택시를 타니까 시원한 그 느낌에 아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좀 이제 택시 안에서 몸도 씻고 하니까 창밖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시원하다 하면서 창쪽에 기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너무 뜨겁고 더워서 힘들게 했던 그 하늘과 그 거리가 참 따뜻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저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제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거나 듣곤 하는데요. 마음먹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하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덥다고 했는데 잠시 동안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나 생각이 바뀔까 하는 생각에서요. 그렇다면 혹시 택시가 아닌 저 조금 전처럼 저 뜨거운 거리를 걸을 때도 마인드 컨트롤로 마음과 생각으로 아, 이 정도 더위야 뭐 괜찮아. 더 더운 나라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여름은 뭐 이 정도 더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여름이니까 더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좀 나아질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한들 시원해질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밖은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강렬하고요. 여전히 정말 축축하게 습한 날씨인데요. 밖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시원한 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 그 차이 하나로 똑같은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풍경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내가 있는 자리가 변한 거예요. 지금은 시원한 차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창밖에 봄에 벚꽃이 피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좀 편안할 때는 길가에 길을 걷다가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 하나에도 발걸음이 멈추기도 하고요. 똑같은 벚꽃, 똑같은 들꽃인데 말입니다. 결국 풍경은 그대로인데 그 풍경을 받아들이는 제 마음의 온도가 달랐던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걷다가요.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을 볼 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신호등에 걸리면 차가 여러 대 멈춰 서 있는데요. 어떤 때는 그 차 안을 무심코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저는 차가 없어서 버스를 자주 타는데요. 버스는 아무래도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호에 차들이 걸려 있을 때 창밖을 내다보면요. 버스가 높다 보니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 승용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곤 합니다. 일부러 막 그 안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멈춰있는 차 안으로 우연히 눈길이 갈 때요. 그런 때요.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에어컨 바람에 여유 있게 콧 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지각할까봐 마음이 조급할 거고요. 누군가는 방금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창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약속이나 일정에 쫓기는 분들은 계속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시계를 보거나 그렇기도 하죠. 똑같은 신호등, 똑같은 하늘 아래인데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풍경은 다 다른 겁니다. 실제로 차 안에 사람들의 표정이 다 보였다는 건 아니고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요즘은 보통 선팅을 지나게 하니까 표정까지 세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안에 버스가 지나가면서 멈춰있는 승용차의 차 안을 잠깐 보게 되면 그 안에 사람들은 얼마나 또 서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차의 수처럼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이나 생각이 다를 테고요. 그 다른 상황이나 생각에 따라서 저마다 거리의 풍경도 다르게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 중에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는 글귀인데요.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는요. 그냥 좋은 말이다 정도로 넘어갔었는데요. 엊그제 며칠 전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이 말이 문득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 밖에 뜨거운 햇빛에서 축 처진 상태로 더워하다가 시원한 차 안에 들어가서 창밖을 보니까 이 글귀가 새삼 떠올랐습니다. 결국 풍경이 바뀌어야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의 마음의 온도가 바뀌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인다는 걸 그 차 안에서 새삼 느꼈습니다. 물론요, 이게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운 날은 여전히 덥고요. 힘든 일은 여전히 힘듭니다. 더운 날, 괜찮아, 이 정도 더위쯤이야 라고 해서 갑자기 시원해지는 건 아닐 거고요. 너무 힘들어 할 때 괜찮아, 화이팅! 그런 마음은 분명히 어떠한 작은 힘으로 작용을 할 테지만 힘든 일이 갑자기 사사삭 해결되는 건 아니죠. 에어컨 없이 그 뙤약볕 아래를 계속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숨이 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잠깐이라도 그 뜨거운 자리에서 벗어나서 시원한 자리에 앉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제적인 공간적인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몸을 잠깐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요. 아까는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 풍경이 잠깐이지만 다르게 보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일상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 잠깐 커피 한 잔,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요즘은 날이 너무 더우니까요. 제가 따을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나을을 또 자주 마시고 있기도 합니다.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볼 때요. 아니면 복잡한 생각이 많을 때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올 때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요. 그 몇 분의 쉼이 다시 그 상황을 마주할 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몇 분이 우리에게는 그 시원한 차 안,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차 안에 위와 비슷한 자리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들었던 건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풍경도 다르게 보일 수 있겠다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땐 옆 사람의 작은 실수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내가 조급하고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똑같은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뭔가 내가 날카로워져 있을 때는 같은 상황이라도 부드럽게 안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대로인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군가에게 괜히 날카롭게 굴었던 나를 떠올려 보면요. 어쩌면 그건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제가 그날 너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날 차 안에서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요. 여유라는 단어도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나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 무덥던 날씨가 습했던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진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꼭 택시 안이 아니더라도 정말 더울 때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카페 밖을 바라보면요. 조금 전에는 카페 밖 그 풍경 속에서 헥헥거리면서 걸어갔던 나의 모습과 비슷한 거리의 사람들 풍경인데 내가 이제 시원한 카페 안에서 투명한 유리창 밖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뭔가 밖에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앉아있던 그 자리 하나가 저에게 그런 여유를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 빵빵하게 에어컨을 틀어놨던 택시의 온도가요. 그 뜨거운 풍경을 바라보는 뜨겁고 지쳤던 마음의 온도를 잠시 낮춰줬던 겁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제인 버킨, Yesterday, Yesterday.

제인 버킨, Yesterday, Yesterday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5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4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124회 방송 내용은요,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할까 하다가요, 너무 오랜만에 오랫동안 시간 연락을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이죠. 연락을 못해서 머뭇거리며 문자를 보냈는데요. 지인의 답문자가 바로 오고 이어지면서 서로 주고받은 몇 개의 문자에 마음이 개운해지고 후련했습니다. 문자를 보는데 마치 그 지인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가 웃는 모습이 훤히 보이는 듯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문자를 통한 서로의 안부였지만요. 오래전에 보았던 그 느낌, 그 친숙함 그대로였습니다. 아, 이럴 걸 진작에 안부라도 전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지내시죠? 문득 생각나서요. 안부 인사도 드릴 겸톡 보내요. 이 짧은 몇 마디가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열어줬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지인,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연락을 한번 해볼까?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생뚱맞게 안부 인사만 보낸다는 게잘안될 때가 많아요. 제가 말했더니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서로 정말 반갑게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던 것도 이 지인 한 명한테만 그렇게 했지. 그러고 나서 다른 지인들에게도 한번 연락을 할까 했는데 그게 선뜻 또잘안 되고 궁금해 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기억만 가득한 사이인데도 막상 연락하려면 손가락이 전송 버튼 앞에서 자꾸만 머뭇거리게 됩니다. 반가움에 이어 어색함이, 그리움에 이어 미안함이 먼저 떠오르는 그 마음을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눠봤는데요. 연락이 뜸해진 시간만큼 소식을 물어야 할 이유는 커졌는데, 오히려 그만큼의 망설임도 커집니다. 그동안 연락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지? 어떤 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서로 어색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문자 한줄 앞에 줄줄이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요, 관계에 쌓이는 먼지는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툭툭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마음만 먹으면, 그 시간을 넘어서 툭툭 시간을 먼지처럼 털어내면, 지인에게 제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엊그제 연락한 것처럼 친숙해졌다는, 그것처럼 되는데, 이것도 시기가 기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유통기한처럼요. 너무너무 오래되면 정말 그때는 연락을 하기가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요. 너무 오래 연락을 안 하는 사이에 전화번호가 바뀌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너무 오랜만이라 전화가 쑥스럽고 어색하다면요. 안부 문자도 좋고요. 저는 전화보다는 문자가 마음도 편하고 오랜만에 할 때는요. 더구나 생각도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어서 문자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짧은 문자만으로도요. 마음에 머물러 있던 그리움이 비로소 전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방송 124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싱클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휴, 지인 중한 분이 거의 날마다 시한 편과 그 시를 인용한 글로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만 보내는 건 아니고 그분의 지인에게 살포하는 거죠. 매일 뿌리는 문자라 답장은 거의 하지 않고 분기에 한번 정도는 답장을 합니다. 보낸 정성을 생각하면요. 읽지 않고 삭제하자니 양심이 찔리고요. 때로는 읽지 않은 채로 톡에 매달리는 게 싫어서요. 차단을 할까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2년 있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인터넷 와이파이 사정이 엄청 열악하다 보니까요, 그 안부 문자가 도착하면 인터넷이 정상인 걸알수 있어서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귀국 후 다시 그 지인의 안부 문자가 성가시긴 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읽고 있답니다. 나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다스리면서요. 키읔키읔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감사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음이 다 참,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문자를 보고 인터넷이 정상인 걸알수 있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 네. 전주FM 너튜브 댓글 그 부분을 읽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그 순간에는 한 셈이네요. 저도 그런 문자요. 여러분에게 받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문자들 매일 아니면 자주 오는 좋은 글귀라든지 아니면 시를 낭송하거나 시를 좋아하신 분들은 시를 보내주시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뭔가의 한 상황에 대한 뭐 정치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자주자주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주식을 하지 않는데 주식을 하는 분들은 그와 관련된 현황 상황을 이건 고마울 수 있겠는데요. 더 고마울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다른 문자도 반갑지만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 문자를 보면 좋은 글귀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반가운 마음 한편에는 왠지 저는 서운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상대방이 저를 생각하며 보냈다기보다는요, 그냥 단체 문자처럼 복사하고 붙이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한 거잖아요. 뭔가 그 내용에 좋은 글귀 같은 것을 보내주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짧은 안부 문자라도 함께 보내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글귀나 아니면 뭐 좋은 내용을 보내줘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뭐 그런 좋은 시라면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 덧붙여서 뭔가 오늘에 대한 인사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글귀와 관련된 거의 매일 아니면 자주 오는 거에는 저도 답장을 매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뭐 오늘 날씨나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는 단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 제가 이제 넙죽넙죽 받아 먹듯이 좋은 글귀를 받기만 하니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에 네, 성의 표시죠.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문자가 매번 안 가게 되는 이유, 상황은요. 보내주는 문자에 어떠한 내용이나 글귀만 있지 저와 관련된 뭐 인사라든가 안부 문자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단문자를 보내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아니면 좋은 글귀를 매일 보냈는데 매일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도 한두 번인지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하루에 하나 예전에 제가 받은 문자 중에는 짧은 생활 영어를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정말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 좋은 글귀를 보내준 분도 있었어요. 너무 길지 않은. 저희가 캘린더 중에서도 한장한장 넘기는 거에는 명언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좋은 글귀를 보내준 분도 있었는데, 잠깐의 시간에 그 글귀들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뭐 링크를 너무 자주 보내줘서 링크를 클릭해서 또 어딜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경우는 네, 잠시 나중에 봐야지 하고 미뤄두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선이 있었죠. 지방선거. 그때 어떤 분은 이거 너무 공예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문자 공예.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정말 과하게 너무 자주 보내주는 건좀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하물며 제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었음에도 너무 자주 오니까 뭔가 일과 중에 계속 폰을 보게 되고 하는 번거로움도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를 떠올려 주시고 그 문자를 보내는 그 친구 사이에 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월리 운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지인이 며칠 전 보내온 영화가 있는데요. 위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무서운 생각과 쉼표? 느낌표? 그런 느낌의 영화였어요. 인생에서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새로운 의미를 찾는 여유, 점점점이 느껴집니다. 분위기 바꿔서 썸머 노래 들으니 여름이 갑자기 좋아지네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함께 남겨주셨어요. 영화 위트요.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입니다. 처음에 해월리 은하수님이 글에 써주신 위트를 봤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영화지? 하고 생각이 안 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보고 싶은 위시리스트에 포함된 영화였더라고요. 근데 안 보고 한참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영화 소개해주는 방송이 있잖아요. 그 방송을 보다가 예전에 영화 위트를 소개해줬거든요. 근데 그 영화 그 소개를 보면서 아, 저 영화 꼭 찾아서 봐야지 했다가 잊고 있었습니다. 생각난 김에 찾아봐야겠어요. 또 이렇게 말만 하고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지 하면 또 있습니다. 아,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물음을 주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런 영화 저는 네, 스릴이 약간 있기도 하고 내용적으로도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서 네, 보고 싶은 영화였어요. 잊고 있었는데 은하수님 소개, 추천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있는데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를 많이 위해주고 도와준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때까지는 서로 연락하고 가끔 만나곤 했는데 마지막 연락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전화번호가 016019였을 때니까 정말 오래 전입니다. 둘 사이에 멀어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 대학 졸업하고 멀리 떨어져서 서로 치열한 20대와 30대를 보내다 보니 연락이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가끔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둘 다 연락처가 바뀌었는데요. 바뀐 연락처를 서로 공유 못하고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오늘따라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납니다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야, 휴대전화번호가 016019면 이 당시에 017도 있었죠. 011도 있었고요. 정말 오래전 이야기네요. 참고로 저는 016만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사용하기 시작해서 계속 010으로 바뀌기 전까지 사용했던 매니아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016, 019 시절 이후에 그만큼 오랜 시간 연락이 뜸했던 친구요. 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016, 019 시절에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010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연락처가 바뀐 그런 친구들, 지인분들이 있어요. 이런 적도 있죠. 예전에 폰을 물에 빠뜨려서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물에 빠뜨려서 고장난 적이 있었는데요. 전화번호를 따로 백업해 놓지 않아서 전번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 했는지. 뭐, 근간에도 아니면 5년 전에 고장났다고 했으니까요. 그 무렵에 만났던 분들은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뭐 주위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그렇게 연락처가 날아간 줄 모르고 그 무렵에 계속 연락했던 분들은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폰에 있는 번호가 전부 날아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하고 새롭게 저장을 했는데 막 10년, 20년 고등학교 동창분들은 연락을 근간에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날아간 번호를 회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아서 날아가 버린 전화번호처럼 예전에 함께했던 분들과의 시간이, 추억이 날아가 버린 것처럼, 네. 다시 또 그중에는 연락이 이어지는 분도 있겠지만 추후에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가끔은 안부 문자를 해야겠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연우, Don't Say Why.

이현우 Don't Say Why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4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주 이평강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인분들께 연락을 돌렸습니다. 설문조사할 게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였거든요. 민주평통평화통일 100만 인터뷰입니다. 이를 통해 연락하면서 설문만 남길 수 없어 안부도 같이 물었습니다. 아예 답을 안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설문이 목적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 것일지도요. 흔쾌히 설문도 해주시고 반갑게 안부를 나눠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설문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고 안부 인사만 나눈 분들도 있었고요. 설문 때문에 연락을 했지만 다시 연락을 나누어 반가운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직도 다 메시지를 보내지는 못했어요. 일일이 보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앞으로도 연락이 닿는 분들이 설문이든 아니든 답을 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상황, 뭐 이러한 설문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 문자, 단체 문자죠. 단체방에 올린 문자가 아니라 그래도 전체 내 번호에 있는 분에게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이면 뭔가 이 내가 보내주는 링크를 보고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설문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라고 보냈는데 답이 없는 경우는 왠지 서운하고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역시 이런 설문조사를 받거나 했을 때 못한 경우,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어려워서 못하거나 아니면 시간상 정말 바쁠 때 받으면 그럼 이따가 마음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그런 지인에게서 오는 문자일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내가 예전에 이런 문자 받았을 때 문자를 보냈을 때 뭔가 설문 입장 바꿔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이런 설문조사를 보냈을 때 정말 한 분 한 분의 답장이 귀했던 것처럼 그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나도 보내줘야지 했는데 못 보낸 경우도 있기는 해요. 깜빡하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러면 나는 깜빡하고 있지만 그 지인은 어찌됐던 서운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평강님 충분히 서운해 하실 만합니다. 혹시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요 매주 이평강님의 지인분들은 아직 이런 설문조사 평통과 관련된 설문조사 문자가 안 왔으면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이럴 수도 있겠네요. 나한테 아직 서운하실 수도 있으려나요? 뭐야 이 녀석이 나한테는 안부 문자 겸 설문조사 문자도 안 보이네? 나는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난 지인인가?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지금도 한 분 한 분 보내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평강님의 그래서처럼 그 설문조사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안부 인사도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평강님 지인분들은요. 내가 이래저래 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며 하고 먼저 문자를 보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울까요?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강님의 그래서처럼 이런 기회에 뭔가 설문조사와 관련된 글을 보내긴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일상,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 폰에 저장된 지인들을 한 분 한 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잠시 잊고 있었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겸사겸사해서 연락을 해서 다시 인연이 예전처럼 이어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설문조사 말씀하시니까요. 예전에 이런 설문조사 조사 기관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폰으로 보내서 클릭한 다음에 링크를 타고 가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 설문조사 문항의 양에 따라서 완료하면요. 1,000원, 2,000원. 통장에 계좌 이체해주는 서비스도 있었는데 한동안 그 재미로 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문자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전화는 더 잘 안 하고요. 정말 필요한 용건이 아니면 전화도 문자도 잘 안 하고요. 바쁘지 않을 때도 문자를 잘 안 보내요. 이유 없이 안부 문자를 보낸 적은 거의 점점점점 없습니다.
방송 듣다 보니 문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 버렸습니다 하시면서 스마일 이모티콘 여러 개 올려주셨어요. 방송 듣다 보니 문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 버렸다라고 지우님 해주셨는데요. 이 글을 댓글을 올리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연락하셨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아마도 또 이렇게 글을 올릴 때 생각나 버렸는데 소식 궁금하고 문자 보내고 싶은 사람이 막상 또 하려고 하면 스마트폰 켜고 거기에 그 지인분의 이름을 보면서 또 망설일 거예요. 하지만 문자는 안 보냈지만 마음속으로 그 분에게 문자가 간 거잖아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네, 물론 그분은 텔레파치로 바르서스르냐요? 네, 그분은 내가 생각만 하면 모르실 겁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득 내가 어떤 지인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그 상대방 지인이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불쑥 마치 텔레파시처럼 떠오른 순간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느낄 때도 있어요. 빈말이 아니고 그런 게 우리가 뭔가 과학적으로 검증은 할수 없지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통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워라벨 TV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을 듣다 보니 궁금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조만간 가평에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1박 일정으로요. 킥. 맛있는 밥 먹으러요. 잠깐 동안에 가출, 탈출, 키역키역. 뭐니뭐니 해도 밤에 같이 누워 수다 떠는 게 진국이죠. 또 좋아하는 사람, 마음 통하는 사람과 같이 먹는 밥도 꿀맛일 테니까요. 얼굴 본 시간이 한참 전이니 그동안 쌓인 이야기야, 회포야, 그리움이야, 오죽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시 또 웃고 지나는 행복한 길목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사람, 그리운 사람은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아니면 문자를 안 보냈다고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아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건큰 행복이자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전화번호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떠올리기만 하다가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글에서 남겨주신 것처럼 내가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연락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분을 떠올릴 때, 그 좋은 사람, 그리운 사람 떠올릴 때요. 행복해지면서 그게 실제로 연락과 이어져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행복이 배가 되는데 연락처가 없는 사람은 아, 좋은 사람, 그리운 사람으로 떠올려지면서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행복함으로 생각이 드는데, 플러스 여기에 그리움이 더해집니다.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분 만나시면요, 워라벨 티브님, 후기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 마음 잘 알지요. 저도 그렇답니다. 생각난 지인이 있고 소식 궁금한데 너무 오랜 시간 연락 없다 보니 생뚱맞을까 봐 연락 못해요. 히엇히엇이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그 마음 너무너무 저도 잘 압니다.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공감이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비슷한 생각을 나누는 것처럼요. 그 생각난 지인분도요. 그린 소나무님 생각을 문득문득 하면서 연락을 할까 말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 한번 용기 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어서 민영님의 글입니다. 저도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딩 친구들인데요. 요즘 뭐 하고 사나 모르겠네요. 히에디에리유. 네, 특히 저희가 지인 친구 이야기 하는데 고등학교 학창 시절 친구에는 뭔가 더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고딩 때 한참 시험 공부도 많이 하고 그때 같이 서로 어려웠던 환경이어서 그럴까요? 다른 건 못하고 막 시험에 시달려 가면서 대학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눈 친구들이어서 고딩이라는 고등학교라는 말에 더 애틋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요 이런 거 있었죠. 한 10여 년? 20여 년 벌써 됐을까요? 동창생을 찾아주는 동창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참 유행이었죠. 그때 붐이었습니다. 그때 만나서 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제 주변에는 있더라고요. 네. 다음은 누씨님의 글입니다. 저는 성격상 먼저 전화를 잘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전화한 사람들이 무안해 할 때도 있어요. 고쳐야지 하면서도 잘 점점점점점 어색한 이모티콘 올려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성격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누씨님의 글을 보고 있다 보니까요. 원래는 이렇게 안부 인사도 잘하고 문자 같은 것도 자주 보내고 확인도 잘하고 전화도 잘 받는 그런 타입이었는데요. 요즘은 안 그래요. 언젠가부터. 그래서 생각해보면 업무가 점점 많아지면서 업무와 관련된 일, 장시간 통화를 하게 되기도 하고 잠깐 사이에 일과 관련된 그런 문자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문자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는 게 두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지인들과의 연락도 조금씩 시간이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의 좋은 점은 하고 싶은 말을 사연으로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다는 것. 하트 이모티콘. 전화나 문자는 그래도 부담 있을 때가 있지만 사연은 하고 싶은 말을 올리고 싶을 때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네요. 네, 사연은 하고 싶은 말을 올리고 싶을 때 그렇죠. 전화나 문자도 하긴요. 저도 잘안 되는 걸 자꾸 경희님에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한번 그렇게 서로 해보시게요. 네, 지금 사연 올리는 것처럼 굳이 생각하면서 긴 문자가 아니더라도 짧게 생각나서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문득 생각나서 문자 보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짧은 문자만 보내도 지금 상대방이 지인분이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우님이 올려주신 글은요, 배려심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전화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까지 생각하셔서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거이실 거예요. 오랜만에 골목길 노래 좋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 첫 곡으로 이재민의 골목길 들었죠. 저도 오랜만에 정말, 듣게 돼서, 책갈피에서 같이 나눠야지 하고 들려드렸던 노래인데요. 요즘 노래 중에는요, 이런 리듬, 이런 사운드, 이런 흥의 노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네. 이 노래에 대한 기억, 저희가 지인 이야기 하면서 문득 소식 궁금해하고, 반가워하는 것처럼, 이 노래를 들었던 그 시절에 제 기억도 함께 남아 묻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재민, 골목길. 그 가수 이재민님 요즘 소식 궁금하네요. 물론 저와 지인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네, 골목길 이야기하면서 노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TV에 예전에 연예인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 소개하는 방송들이 있던데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하트요. 저도 지나며 구름이나 꽃잎, 나뭇잎 사이가 하트 모양이 될 때마다 예뻐서 사진을 찍곤 하는데요. 몇년전 혼자 여행을 하다가 산길을 지나며 숲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나 찍을 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사진을 확인해 보니 빛이 하트 모양으로 비춰서 찍힌 거예요. 너무 경이롭고 큰 축복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프로필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며 행복해지는 사진입니다. 웃는 이모티콘. 저는 자주 마음으로 편지를 쓰곤 하는데요. 그 편지를 문자나 목소리로 전하기도 하지만요. 몇십 년째 전하지 못하고 있는 편지들도 아주아주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한 편지도 있지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은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나 친한 분들에게도 연락하기 전에 아니면 평상시에 마음으로 편지를 많이 쓰는데요. 그 편지는 편하게 보내기도 하고 그냥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담고 말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집 주위에 산과 이동하며 보이는 산에 피어오르는 산 안개가 참 멋지더라고요. 오늘도 주어진 귀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보내는 메일입니다. 라고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글 올려주셨습니다. 글 내용 중에요. 마음으로 편지를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요. 그 마음의 편지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그건 그리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 안개, 네, 산에 뜬 안개 멋지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무주구천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정상 가까운 부분에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 아래에서부터 안개가 모락모락 이렇게 가득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보니까 안개가 아니고 비구름이었습니다. 비가 가까워져서인지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니까 비 맞기 전에 올라가야지 하면서 이제 걸어 올라갔는데 비구름이 거의 걷는 속도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뛰어가면 비구름을 제치고 비가 뒤에 오다가 천천히 걸으면 또 비구름이 오면서 저를 앞서가고 네, 신기한 거라고요. 그 경험을 딱 한번 했는데 걷는 속도와 비가 오는 속도가 비슷했던 거죠. 그 경험도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무님 문자를 보내려고 검색하다가 오래전 지인을 볼 때면 생각날 때가 있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스카이미님이 갑자기 소식이 궁금한 사람 궁금하거나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문자 보내기가 망설여진다는 글도 올려주셨는데요. 네,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안부 궁금하고 궁금해하는 지인도 비슷하게 내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사연이나 사연 좋고요. 직접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지난주 책카피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과 사연 함께했습니다. 여러 생각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정말 숨이 턱까지 턱 막히게 덥고 습한 날에 헉헉거리며 길을 걷다가 시원한 택시를 탔는데요. 몸이 좀 시원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지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덥고 습했던 차 창밖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 그 풍경, 더웠던 풍경 안에 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시원한 곳에서 밖을 바라보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밖의 풍경도 따뜻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인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지금 오늘 선곡한 노래 중에 두 곡이 남았는데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 아디오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은 많이 습하고 덥지만요 그래도 여름을 날려버릴 정도로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죠. 아, 잡으면 기회, 아니면 허무. 뭐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그 기회가 내 앞으로 오늘 갑자기 불쑥 오겠죠. 아, 그러려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놀자.

네, 그린데이 바스켓 케이스 듣고 왔습니다. 여름은 정말 여름입니다. 뭐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그런데 비가 이거 뭐 원래 장마하면 좀 꾸준히 좀 내리다가 뭐좀 멈추고 그러는데, 요즘 뭐 장마라기보다도 뭐 스콜이라 하죠. 거의 스콜처럼 막아막 동남아 몇번안 갔다 왔는데, 비가 붓는 것처럼 쏟아졌다가 해가 쨍쨍 지고 그러네요. 이럴 때 제일 보면 사실은 좀 운전할 때가 제일 좀 걱정스럽죠. 그리고 신발은 샌달을 신을 수밖에 없는 아 구두는 너무 어려운 계절입니다. 여름이니까 그래도 여름 기분 좀 내볼까요? 아, The Girl from Ipanema.

네, 괴츠앤 질베르토, The Girl from Ipanema. 이곳에 꼭 한번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미, 네. 북미도 못 가봤는데, 남미까지. 하와이도 못 가봤구나. 일본도 못 가봤네. 아, 일본은, 갔다 왔다고 봐야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안간 곳이 많은지 모르겠네. 아,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왠지 칵테일이 좀 생각나요. 이렇게 좀 해변, 비치에서. 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태양의 장녀라는 해변, 바깥보다는 안에서, 호텔 라운지 같은 데서 해변을 보면서, 칵테일을 먹는 기분이 드는, 아, 노래입니다.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해변 비치. 언제 가보나. 올해는 가봐야 할 텐데요. The Road to Hell, Part 2, 그리스리, 그리고 Dire Straits, Sultan of Swing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크리스리, The Road to Hell, Dire Straits, Sultans of Swing 듣고 왔습니다. 기타 소리, 아, 참 멋있어요. 옥탑방 한번 들을까요? Amplying, 옥탑방, 그리고 지소쿠리 클럽입니다. Take on.

엠플라잉 옥탑방 지소쿠리 클럽 테이크온 듣고 왔습니다. 지소쿠리 클럽은 지소쿠리가 리더로 있는 밴드죠. 5인조 밴드로 5인조 밴드가 맞을 겁니다. 국내 밴드인데 노래들이 다 영어예요. 그래서 가끔 팝이 아니냐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요즘 나오는 가수들은 이 언어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뭐 노래에는 사실은 언어를 알아서 즐거운 노래가 있고 느낌으로 즐거운 좋은 노래도 있고 세계를 목적으로 낸 노래도 있기 때문에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니엘입니다. 일라일라.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소희 산책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지난 6월 마지막 주말,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낸 정년 퇴임 기념여행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북한 강변에 위치한 펜션에서 아이들이 마련해준 깜짝 사은 행사를 마주했을 때, 지난 세월의 노고가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과 도란도란 나눈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비로소 거대한 한강이 시작되는 둥근 머리를 찾았습니다. 두 물줄기가 하나가 되어 유유히 흐르는 그 풍경을 보며 마치 제 지난 세월이 강물에 담겨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삶을 여정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죄송합니다. 저의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다짐을 담아 노래를 신청합니다. 서신동에서 정미 씨가 보내주셨네요. 신청곡은 세 곡입니다. 네, 정태준의 북한강에서, 김광석의 기다려줘, 박인희의 모닥불. 세곡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태춘 북한 강에서 김광석 기다려줘. 박인희 모닥불까지 세곡 듣고 왔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영웅이라든지 뭐 위인이라든지 뭐 그런 개념도 있고 어떤 좀 그런 위치라는 것도 많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한 개인의 삶에서 꾸준히 한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실은 뭐 부침도 있었고, 뭐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도 아니었을 텐데, 그것을 꿋꿋이 펴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멋있게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년퇴임이라는 건 저는 멋진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새로운 준비를 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예전에는 뭐, 60이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큰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디 가면 아저씨예요. 혼납니다. 노인정 들어가면 혼나요. 뭐, 100세, 뭐, 조금 더 지나면 120세까지 나온다는데, 그러면 벌써 인생을 두번 살아야 하는 거잖아. 세기 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뭐든지 재밌는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년 퇴임하신 모든 분을 응원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미조입니다. 너의 눈망울.

우린 참 투명했지. 아무 색도 칠하지 않아서 눈부신 백색 도화지에 우리들을 그렸지. 그 뒤에 커져가는 상처는 몰랐을지도. 누가 내릴까 숨 죽여 바라만 보던 손대면 터질 것 같던 눈꽃송이 이제 난 세상 어둠에 물들고 철들었으니 넌

이날과 로킷, 눈꽃송 2. 이게 눈꽃송 2가 한글 2가 아니고요. 알파벳 2입니다. 아, 눈꽃송이라는 노래가 워낙 많아서 그랬는지. 아, 오늘은 도저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정말 뭐 자주 계속 말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말해도 될 이야기. 아, 건강조심. 그리고, 아우, 죄송합니다. 안전, 아, 장마철 안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논자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아, 오늘 논자 전주공동신라디오 홈페이지나 너튜브 전주공동신라디오 채널, 그리고 아, 저희의 댓글 생방송에서도 댓글 받습니다. 댓글 남기신 분들한테, 우리 가족과 같이, 마찬가지인,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강영훈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도서 월말에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놀자 사연 위주로 이제 점점 방송을 좀 바꿔볼까 하니까요.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루스덴너 러버택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오래된 노래 한 소절을 들었을 뿐인데 학창시절 친구의 얼굴이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극장 포스터를 보다가 처음 영화를 보러 갔던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비오는 날 창밖을 보다가 버스 창가에 앉아 멍 때리던 집에 가던 어느 저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추억이란 거창하게 찾아오기보단 음악 한 곡, 영화 한 장면, 익숙한 냄새나 말 한마디를 따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복잡하고도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살아있던 시간도 다시 보이고, 미처 알지 못했던 부모의 삶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영화로 인생을 엿보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현희의 너영나드 진행자 현희입니다. 오늘은 영화 한 편이 데려다주는 그 시절의 거리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추억의 시간을 함께 걸어볼게요. 현희의 너영나드는 추억의 한 장, 시대의 한 장의 시간을 찾아갑니다. 네, 오늘은 추억의 영화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꺼내볼 건데요. 영화가 언제 개봉했는가 보다는 그 영화가 우리를 어느 시절로 데려가는가 궁금하지 않나요? 전쟁 통해 가족의 손에 놓쳐야 했던 시간, 낯선 나라의 광산과 병원으로 떠나야 했던 시간, 공장에서 사람답게 일하고 싶다고 외쳤던 청년의 시간, 화려한 도시 아래에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던 청춘의 시간들, 그리고 교실 안에서 공정함과 민주주의를 배워야 했던 그런 시간까지 오늘 영화 속 장면을 따라 우리 사회가 지나온 시간을 만나볼 거예요. 첫 곡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듯한 통키타의 감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윈 폴리에의 웨딩 케이크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 국제시장 다 기억하시죠? 이 영화 작품은 2014년도에 우리들이 볼수 있었는데요. 영화 속 덕수 주인공 덕수의 인생은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 연대계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의 시작은 흥남부두 철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장면만큼은 확 임팩트 있게 문을 딱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은 많지 않았지만, 이 어떠한 삶을 이렇게 산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는 하진 않지만, 덕수는 피난길에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고, 어린 덕수에게 그날은 단순히 이제 전쟁 속의 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약속이 씨앗된 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그 작품의 첫 장면. 영화는 이후 부산의 국제시장으로 가죠. 전쟁 뒤에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피난민과 상인, 노동자,

그 모티브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는 1960년대로 또 넘어가죠. 10년 후에 독일로 넘어가는데 지금도 남해 가면 이제 그 남해 풍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60년대에 덕수가 동생의 학비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파독 광부가 되어서 가는 그런 장면. 그 시절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수입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직업으로 가신 분들의 굉장한 큰 노력 때문에, 노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경제가 또 그만큼 또 유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낯선 언어와 차별, 고된 노동 속에서 한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했던 그런 마음의 심정이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다 나누어지고 영화 속에서 덕수가 강산으로 들어가는 장면. 한 개인이 취업 장면이 아니라 가족 생존을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담보하는, 그리고 그 시절은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의 출생연도를 바꾸는, 그 다음에 나의 몸 체급을 올리는, 뭔가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모든 거를 바꿔야 했던 그런 역할의 덕수가 있었다면, 또 김윤진 배우가 또 배우자로 나오죠. 연기한 영자. 독일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역할을 하죠. 덕수와 영자의 만남. 로맨스이기도 하지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서로 그 타국에서 만나는 우리만의 언어로 연결이 되는 사투리, 그리고 한국의 노래 하나에 크게 위안이 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풍겨져 나와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또 다른 또 장면들이 나오죠. 베트남전 파병. 1983년 KBS 이상가족 찾기 생방송으로 또 이어가고, 여기에서 국제시장에 가장 큰 특색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1983년도는 저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것도 그런 프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 북한에서 내려오는 이산가족 들과 만나는 장면, 또 우리가 북한으로 가서 만나는 그 이산가족을 찾는 장면, 누가 이 사람에게 하는 그런 음악이 나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그래서 영화 이 작품에 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거대한 연표처럼 이렇게 막 착착착착 보여주진 않지만 한 사람의 생애에 붙여져서 그 연표를 이렇게 다시금 회상할 수 있게. 그리고 덕수라는 인물은 거창한 뭐 대기업의 총수가 아닌, 그냥 우리 시대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지켜야 했고, 동생의 학비를 위해 일을 해야 했고, 자신의 꿈보다는 가족의 그 내일을 먼저 선택했던 그런 사람 인물로 묘사됐던 그런 상황의 영화 작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참 고생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참 고생했다. 이런 말로 끝내기보다는 그 세대에는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버텼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한편에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혹시 이제 이 방송을 오늘 들으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그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한번 자세히 물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궁금함,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제시장, 역사를 공부하게 하는 영화라기보다는 가족의 역사를 묻게 하는 영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의 목소리. 늘 크고 선명하게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거를, 또 어떤 청년의 목소리는 아주 큰 질문이 되어 사회 전체에 남겨지게 됩니다. 다음 곡으로 연결됩니다. 김민기 아침 이슬.

네, 김민규의 아침잇을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좀 깔끔하진 않았잖아요. 이번 연도, 만나볼 연도는 1970년도의 작품을 다뤘던, 개봉 시기는 1995년도에 우리를 만났는데, 작품의 제목은 박광수 감독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입니다. 1970년 서울 평화시장이 배경이에요. 전태일이라는 인물은 재단사였고요. 그는 화려한 옷을 만드는 사람들 곁에서 일은 했지만 정작 그 옷을 만드는 노동자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뭐, 아직도 저희, 우리들의 그, 여러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데요. 화려함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움직이긴 해요. 좁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작업장, 긴 노동시간, 제대로 쉬기 어려운 환경, 그리고 어린 노동자들의 삶. 전태일은 그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그는 노동자들이 왜 아픈지, 왜 오래 일을 해도 가난이 계속 내 곁에 머무르는지. 근데 왜 법에 적힌 권리를 현장에서는 누리지 못하는지. 직접 조사하고 고민을 하는 청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청년이 변호사나 판사, 뭔가에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서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전태일이 단지 분노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는 근로기준법을 읽고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전태일의 이야기는 가난한 노동자의 비극만이 아니라는 거죠. 법과 현실 사이의 간격, 성장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의 간격을 묻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지금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있고, 근로기준법이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 그들이 만나는 또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계에서만 챗GPT나 생성형 AI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스마트폰만 열어도 그게 바로 답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 그거를 읽고 또 물어보고 이런 과정. 그래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그 시간을 흑백 화면으로 재현을 하고 그런 방향에 있어서 김민기 아침이슬을 선곡을 했던 거예요. 그 시간의 흑백 화면을 재현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영화 속 평화시장은 아주 오래된 과거처럼 보이긴 하지만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어 있는 질문들이 계속 돌고 도는 돌림노래처럼 평화시장은 아직도 여전해요. 영화가 보여주는 전태일은 특별한 영웅의 모습보다 함께 일하는 어린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청년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야지? 사람답게 일하는 건 너무 큰 바람인가? 그 질문은 1970년에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에요. 오늘도 누군가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휴식할 권리,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을 품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태일의 이야기는 노동 이야기이면서 민주주의의 이야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사회가 들으려 하지 않을 때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 듣는 일, 그것이 연대이고 그것이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전태일의 이야기는 너무 무거운가요? 하지만 영화를 끝내 바라보는 곳은 절망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수 있는 나라일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다음 곡 이어가겠습니다.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네,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은 행복의 나라인데, 이제 만나볼 영화 속두 청년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끝내 찾지 못하는, 정말 행복의 나라가 있을까? 내가 사는 이 나라가 행복한가? 박강수 감독의 1988년도 작품입니다. 칠수와 만수입니다. 안성기 배우가 만수, 박중훈 배우가 칠수 연기를 했는데요. 두 사람이 케미가 항상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고층 빌딩에 곤도라에 매달려 대형 광고판을 그리는 페인트공이에요.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그리는 광고판은 도시의 화려함을 상징하기는 하죠.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은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밖을 쳐다보는 안성기 배우가 나오는 거고, 누군가는 그 광고를 보고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싶고, 더 멋진 삶을 꿈꾸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지금 일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더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서 상상하면서. 오늘을 내일같이 화려한, 오늘이 정말, 기프트콘을 받는 선물 같은 날인 것처럼 사는. 하지만 정작 그 광고판을 만드는 칠수와 만수는 그 풍요로운 바깥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청년, 그 군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칠수는 동주천의 미군기지촌 주변에서 자란 청년이고, 만수는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온 청년이에요. 방금 얘기해준 것처럼 두 청년의 배경은 그리 녹록치 않았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두 사람 모두 도시가 약속하는 성공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표현이 되죠. 칠수는 언젠가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꿈을 품고 있고, 만수는 가족과 과거의 사회적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27년간의 장기수로 지금 형을 살았던 아빠, 가족들의 애환을 가지고 있는 만수. 칠수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 영화는 가난한 청년 두 명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가 가진 여러 겹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두운 민낯을 그대로 녹여내듯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장면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었고, 소비사회, 미국을 향한 동경, 아, 나 미국 갈 거야. 사실은 그때 당시의 노래나 무슨 모든 광고들이 정말 그 로망을 찾는, 파라다이스를 찾는 그런 것들의 배경이 되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미국을 향한 동경, 분단의 상처, 가난한 노동자의 불안정한 삶, 칠수와 만수, 포인트, 임팩트 있는 장면은 두 사람이 광고 탑 위에 올라가는 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의 답답함과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죠.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아래 사람들은 듣지 못하. 그런데 아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유태로운 지금 현재의 순간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사건으로 보고 언론에 더큰 소동을 만들고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정작 칠수와 만수가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였을지도 모르는데. 그 목소리는 끝내 사람들께 전달되지 않는 거죠. 언론은 언론들에 맞춰서 프레임을 짜서 방송을 하는 거고,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소동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회는 종종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저 사람 배경이 뭐지? 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 불만 있는 사람. 하지만 영화는 물어요. 정말 문제는 어디에 있지? 그들한테 있었을까? 정말 칠수와 만수가? 아니면 그들이 높이 올라가 소리쳐야만 겨우 보이기 시작했던 사회의 한 민낯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툭 던집니다. 1980년대는 거리의 음악도 패션도 광고도 점점 더 화려해지던 시기였죠. 그 화려함의 리듬을 담은 노래 한 곡 이어가겠습니다. 나미의 빙글빙글.

네, 나미의 빙글빙글 듣고 왔습니다. 다음 작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거와 민주주의 주제는 아주 작은 교실 안에도 요즘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교실 안에서 보여주는 민주주의, 선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야기입니다. 고정일이 한병태를 연기했고 홍경인이 엄석 때를 연기했던 그 작품은 서울에서 살던 한병태가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시작이 되죠. 병태는 공부도 잘하고 자기 생각도 분명한 아이. 그런데 새로 간 교실에는 이미 엄석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는 거죠. 엄석대는 반장이지만 그저 책임을 맡은 학생이 아니 아이들의 숙제를 대신 정하고, 돈과 물건을 거두고, 누가 칭찬을 받을지, 누가 벌을 받을지까지 좌우합니다. 작은 교실 안에서 그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들은 엄석대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질서에 그대로 적응하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누군가는 엄석대에게 잘 보여야 하고, 누군가는 불편해 하면서 침묵으로 그냥 견뎌내는 거죠. 누군가는 원래 그런 거야. 마치 그게 그대로의 법인 것처럼. 이 영화가 무서운 거는 다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엄석대가 특별한 괴물 같은 인물이 아니라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 권력에 익숙해지는 불합리함이 일상이 되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지기 때문이죠. 한동안 영화 작품들의 그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나오고 한 면으로는 뭔가를 분해 가지고 사회에 반항하듯이 그 집단에 반항하듯이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작품들이 한동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 현 시대에도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기는 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특정 선거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영화나 작품은 아니죠. 하지만 선거와 민주주의의 이야기를 꺼낼 때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공정한 절차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침묵하면 권력이 어떻게 커지는지, 한 사람의 용기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원작의 시대적 배경은 1960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직전에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 이 영화 역시 역사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작은 교실을 통해 그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아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봐주시길. 많은 분들이 내 또래, 현이 또래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하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는 권력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석대가 무너질 때 아이들은 갑자기 자유로워지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얼마나 오래 침묵했는지도 느끼게 되는 부분이 또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같은 길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보는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뒤에는 교실과 청춘, 그 시절의 풋풋한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민혜경의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네, 민혜경의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듣고 왔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묻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강우석 감독의 1989년도 작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입니다. 이때 영화 나왔을 때 정말 모든 청소년들이 꼭 봐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의 언어는 하나로 귀결됐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뭐, 주변에 있는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적순이 아니더라도 점수, 등수는 매겨진다라는 거. 어우,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너무 그냥 이 영화 자체는 꼭 봐야 할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접했던 영화 같아요. 영화 제목부터가 좀 직설적이잖아요. 그리고 제목이 던지는 질문. 지금 들어도 여전히 유효해요. 성적순은 아니야. 다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 엄마, 부모님들은 어찌 이렇게 레퍼토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거가 제가 또 아이한테 그렇게 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 학생들은 시험과 등수, 부모의 기대, 교사의 시선, 친구와의 비교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누군가는 공부를 잘해서 기대를 받고 누군가는 성적이 떨어져서 눈치를 보고. 지금 현재도 그래요. 누군가는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틈조차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청소년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80년대 후반. 대학 입시는 학력고사와 내신 중요한 기준이었고, 지금 수능으로 가기 전 세대의 그 배경이에요. 학생들의 삶은 시험 성적과 진학 문제, 자유롭기 어려웠어요. 현이 세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지 말자는 영화가 아니었던 거죠. 성적이 사람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조용히 뼈 때리듯이 남아서 우리들한테 전달이 되는 학생이란 존재는 시험지 위에 숫자만을 설명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음악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고, 누군가는 집안의 사정으로 공부에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학교와 사회는 종종 그 복잡한 마음을 보지 않고 몇 등했니?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죠. 이 영화가 던지는 포인트는 성적표보다는 학생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었나. 공부는 잘하고 있니? 중요하죠. 그죠? 요즘은 괜찮니? 무슨 일 있니? 이 질문이 더 먼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 이 질문을 더 먼저 해야 된 이유가 분명히 있죠. 어른들은 알아요. 애들도 알거든요. 영화 들으시는 부모님 세대, 또 현이하고 같은 세대, 그리고 선생님. 학생 시절을 지나온 모든 분들께 한 번쯤은 떠올리고 싶은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은 영화예요. 내가 학생이었을 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더 열심히 해였나? 아니면 수고했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였을까? 이번에는 1980년대 후반 학생들의 교실과 대학가, 그리고 청춘의 설렘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선희의 제이에게.

네, 이선희의 제이에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영화 한편한편 따라가며 우리 사회가 지나온 시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 보았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국제시장의 덕수,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이야기했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화려한 도시 아래 자기 자리를 찾고 싶었던 칠수와 만수 청춘들, 작은 교실 안의 권력과 침묵, 그리고 용기를 마주했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성적표보다 먼저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까지 다섯 편의 영화를 만나보았는데요. 작품 작품 하나하나에 시대의 연대가 보이고 그때의 사회상이 보여주고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속 시대가 지나갔지만 그 안의 질문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고요. 가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견뎌왔는지,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나? 그리고 성적이나 조건보다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 만나는 순간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추억은 단지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는 일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이해가는 일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작품을 만나면서 현희의 예전에 있는 그 시절의 순간들을 기억을 하고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화들, 작품들이 부모님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번더 물어보게 하고, 내 학창 시절 친구들, 그리고 내가 지나온 어느 날을 따뜻하게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복잡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다른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로 인생을 엿보고 다른 사람, 다른 마음을 따라가는 시간이었어요. 현이, 너용나드, 현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은 그 시절 청춘들이 품었던 사랑과 꿈, 그리고 저마다 작은 희망을 떠올리며 듣게 했던 노래 변진섭의 희망사항 듣고 다음 시간에 만날 걸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바이올린의 선율. 사라장의 연주로 사랑의 인사를 드리며 7월의 문을 엽니다. 매일 마주하는 오후 3시지만 이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우리만의 아주 특별한 테라스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운 테라스, 여러분의 DJ 윤인순입니다. 1년이라는 긴 여정 중에 우리는 지금 딱 절반의 고개를 넘어서서 7월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눈이 시리도록 푸른 초록의 잎사귀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마다의 계절을 치열하고도 아름답게 채워가고 있죠. 문득 돌아보면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는 또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을까요? 열심히 사느라 혹은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느라 조금은 지치고 고달픈 마음만큼 이 오후 정다운 테라스에 머무는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를 위한 쉼표 하나를 찍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테라스 틈새로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에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보는 건 어떨까요? 한 해의 남은 절반을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다정한 온기와 여유를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덕조 있는 음악과 아름다운 시가 함께하는 7월의 정다운 테라스. 오늘도 여러분과 가장 정답고 따뜻한 눈빛을 나누기에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7월의 정다운 테라스. 그 첫 정취를 채워줄 음악은 맑고 투명한 건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한 구석이 싱그러워지는 곡이죠. 남택상 연주의 여름날의 추억을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고마운 나무 그늘처럼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건드려줄 이문세의 명곡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까지 두 곡 연이어 듣겠습니다. 초록빛 추억 속으로 잠시 다녀오시죠.

남 택상의 청량한 피아노 선율, 그리고 이문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 눈을 감으니 짙은 초록매미 소리가 들리는 커다란 가로수 그늘 아래 나란히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알아차지 못했던 여름의 낭만이 이 음악들 덕분에 아스라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분 좋은 그늘이 한 자락 드리워졌길 바랍니다. 이 기분 좋은 여운을 이어받아 테라스의 공기를

0: 조금 더 낭만적으로 채워줄 음악 두 곡을 더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재즈 보컬리스트죠. 네킹 콜의 목소리로 달콤하고 경쾌한 재즈 명곡 러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름 하늘의 청량함과 순수함을 닮은 우리의 아름다운 가곡 얼굴을 연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두 곡 들으시고 잠시 후 눈과 마음이 맑아지는 시 코너로 찾아올게요.
1: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네, 킹콜의 달콤한 목소리로 만난 러브. 그리고 언제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가곡 얼굴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후 3시의 나른함이 이 기분 좋은 선율들 덕분에 기분 좋게 흩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방금 들으신 네킹콜의 러브는 사실 전 세계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한 명곡 중의 명곡이지만 역시 그의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오리지널 목소리로 들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펠링 철자 하나하나에 사랑의 의미를 담아 노래하는 그 고백을 듣고 있으면 메말랐던 일상에 낭만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싹 스며드는 기분이 들죠.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가곡 얼굴은 아마 전주만 들어도 마음이 아련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곡은 신봉순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숨을 죽이며 부르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 첫 소절의 가사만큼 우리에게도 문득 눈을 감으면 그리워지는 소중한 얼굴이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뜨거운 여름날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내 마음에 늘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던 그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음악을 듣는 동안 가만히 떠올려 보셨기를 바랍니다. 생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랑과 그리움의 멜로디를 지나고 나니 우리 테라스의 공기가 한층 더 깊고 맑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조 있게 다져진 마음에 이번에는 7월의 푸름을 꼭 닮은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얹어드리고 싶네요. 7월이 되면 비로소 우리가 여름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실감하게 되죠. 요즘 길가를 거닐다 보면 짙은 초록 잎사귀 사이로 유난히 붉고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을 마주하게 되죠. 맞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 100일 동안 전력을 다해 피어난다는 여름의 전령사 백일홍입니다. 이 뜨거운 계절을 치열하게 견디며 붉은 꽃을 피워내는 백일홍을 바라보면 안두엔 시인의 따뜻한 시선을 빌려와 봅니다. 시, 그 여름의 끝을 전해드립니다.

안도현. 여름날 답답한 방을 나와 길가를 거닐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백일홍, 배롱나무 꽃이지요. 여름날 패랭이 꽃이 피고 지는 길가에 백일홍 나무가 죽은 듯 서 있더니 언제 피었는지 모르게 꽃을 피워놓았습니다. 피어서 백일을 가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렇게 한여름 내내 뜨거운 햇볕을 다 받고 붉게 피어나는 저 꽃을 보면 내 마음 가득히 백일홍이 피어납니다. 한여름 치열하게 살아서 가을로 가는 길목에 서서 지치지 않고 피어있는 저 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의 삶도 그렇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도 지치지 않고 붉게 피어나는 백일홍처럼 거친 세상을 굳굳하게 살아내는 우리네 삶도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의 테라스에서 만난 이 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고 붉은 위로로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아마 눈매가 깊으신 분들은 백일홍 하면 고즈넉한 사찰이나 서원의 뜰을 먼저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7월이 되면 유서 깊은 절터마다 붉은 배롱나무 꽃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화사하게 피어나죠. 왜 옛 선조들과 스님들은 이 배롱나무를 절마당에 그리도 많이 심으셨을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사색의 의미가 숨어 있더라고요. 배롱나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미끈한 줄기입니다. 자라면서 해마다 허물을 벗듯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매끄러운 속살을 드러내죠. 스님들은 이 나무를 보면서 세속의 때와 욕심을 해마다 벗어던지고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는 수행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이 맑은 사람이 되라는 모네 가르침이었던 셈이죠. 게다가 7월의 뜨거운 볕 아래서 100일 동안 끊임없이 피고 지는 그 강인한 생명력은 흐트러짐 없이 정진하는 구도자의 일편단심과도 같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깊은 지혜까지 7월의 테라스에서 만난 백일홍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만큼은 우리 마음의 무거운 껍질도 저 배롱나무처럼 시원하게 한 껍을 벗어던져보면 어떨까요? 이 깊은 사색의 여운이로 우리의 추억을 아름답게 물들일 음악 두 곡을 이어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마음이 맑아지는 카펜터즈의 명곡이죠. Yesterday Once More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마음 한 구석을 아련한 향수로 채워줄 노래 그룹 피노키오의 목소리로 사랑과 우정 사이까지 연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음악으로 아늑한 추억여행을 떠나보시죠.

카펜터즈의 맑은 팝송에 이어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사랑과 우정, 그 아슬아슬한 고백의 경계를 노래한 이 곡은 언제 들어도 그 시절의 서툰 감정들이 떠올라 가슴이 촉촉해집니다. 지나간 날들의 음악은 이처럼 우리를 순수했던 그때로 데려다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흐르는 동안 빛바랜 옛 일기장을 들추어보듯 잠시 생각에 잠기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과 우정, 그 아슬아슬한 고백의 경계를 노래한 이 곡은 유독 먹먹한 사연들이 참 많이 숨어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지내온 두 사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만큼 허물없는 사이였지만 어느 날부턴가 청년의 마음에 우정보다 조금 더 짙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웃는 모습에 가슴이 뛰고 그 곁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곤 했죠. 하지만 청년은 끝내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서툰 고백을 던졌다가 행여나 오랜 세월 쌓은 소중한 우정마저 깨어져 다시는 마주보지도 못하는 남남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청년은 가까운 거리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친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도 돌아서서 남몰래 한숨을 쉬었고 친구가 눈물을 흘릴 때는 어깨를 토닥여주면서도 정작 그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조차 선뜻 내밀지 못하는 딱 그 사이에 멈춰서서 말이죠. 시간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걷게 된 어느 날 그 친구가 넌지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넌 나를 어떻게 생각했었어? 그때 청년은 그저 덤덤하게 최고의 친구였지 하고 웃어넘겼지만 돌아서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는 서글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사랑을 알아야 했던 그 시절의 가슴앓이 지금 돌아보면 참 바보 같고 애틋한 낭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멀어질까 두려워 차마 다가서지 못했던 마음, 그 먹먹하고 아련한 기억들이 이제는 흘러간 세월 속에서 부드러운 그리움으로 정제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지나간 날들의 음악은 이처럼 우리를 순수했던 그때로 데려다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네요. 어느덧 정다운 테라스도 7월의 푸른 볕처럼 깊어져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촉촉해진 감성에 오늘 방송에 대미를 장식할 두 번째 시 한 편을 더해볼까 합니다. 앞서 안도현 시인의 백일홍이 치열한 여름을 견디는 삶을 위로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이 오후를 맑고 하얀 향기로 채워줄 시입니다. 맑은 영혼의 시인 이혜인 수녀님의 아름다운 시. 7월은 치자꽃 향기 속에 오후의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이혜인.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란 빛으로 떨어지는 꽃은 치면서도 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것일 테지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그가 치는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설렐 수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지요. 7월의 편지 대신 하얀 치자꽃 한 송이 당신께 보내는 오늘 내 마음의 향기도 받으시고 조그만 사랑을 많이 만들어 향기로운 나날 이루십시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지나간 시절에 서툴고 아련했던 사랑도,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인연들도 모두 처음에 그 향기를 발견했던 날의 기쁨으로 대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7월에 정다운 테라스에 머물다 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서로에게 향기로운 꽃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어느덧 약속한 한 시간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아쉬운 마음을 담아 오늘 테라스의 문을 닫기 전 우리의 감성을 넉넉하게 채워줄 마지막 두 곡을 연이어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가슴 벅찬 선율과 깊은 울림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고향의 푸른 언덕으로 데려다주는 아름다운 가곡이죠. 7월의 청량한 하늘을 닮은 우리의 가곡 한 편을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고 내일을 축복해줄 최고의 재즈 명곡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가곡,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이 전하는 아름다운 세상의 찬가까지 두 곡 모두 듣고 오셨습니다. 오후 3시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에 문을 열었던 정다운 테라스가 이제 쉼표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라장의 우아한 바이올린 선율로 시작해서 남택상의 맑은 피아노 리듬, 이문세의 음악과 피노키오의 아련한 추억, 그리고 길가에 피어난 백일홍 설화와 치자꽃 향기까지 오늘 우리를 스쳐간 이 모든 음악과 시 구절들이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7월에 작고 따뜻한 위로와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지요. 예인 수녀님의 하신 말처럼 오늘 남은 하루는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먼저 고운 향기를 전하는 기분 좋은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의 정다운 테라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채워가세요. 지금까지 진행의 DJ 윤인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말과 역사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말톡 역사톡. 진행자 호랑입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마 행운이 아닐까 싶은데요. 럭키 세븐이라는 표현도 있을 만큼 7은 오래전부터 행운의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7이 행운과 연결되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 7일째에는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물의 본성이나 사람의 성격, 운명 등을 숫자로 해석하는 수비학은 숫자 7을 어떤 의미로 바라볼까요? 수비학에서 7은 탐구와 직감, 영성과 성찰, 그리고 숨겨진 진실과 내면의 성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혜를 쌓아가는 힘을 가진 숫자라고 하죠. 어쩌면 우리가 숫자 7을 떠올릴 때 생각하면 좋은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보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이번 7월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자신과 마주 앉아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끝에 얻은 해답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웬디가 부른 썬키스와 문빈과 인디퍼런트의 팔로우미 들으며 말톡 역사톡 시작해볼까요?

재미있는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우리말 극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우리말은 다정다감, 지양과 지향입니다. 다정다감이라는 말은 정이 많고 감정이 풍부하다는 뜻이고요. 또 지양과 지향은 발음하면 꽤 비슷해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뜻은 완전 다르답니다. 우선 지양은 멈추다 지, 올릴 양자를 쓴 한자어로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지향은 뜻 지자와 향할 향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0: 저 3시간 결제할게요.
1: 네. 되셨습니다. 만화 보시는 공간은 다 룸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편하신 곳으로 자리 잡으시면 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 만화 카페 온 게 얼마만이야. 오늘은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만화도 보고 오므라이스도 먹고 실컷 뒹굴다 가야지. 아, 어디 보자. 어, 사랑은 갑자기. 이거 2화까지 보다가 못 봤는데. 와, 벌써 완결까지 다 났단 말이야? 그럼 시작은 이걸로 봐야겠다.
2: 죄송합니다.
1: 어? 어?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 단골 손님이시죠?
2: 안녕하세요.
1: 네, 여기서 또 뵙네요. 그때 영화관에서 특별판 팜플렛도 주시고 감사했어요.
2: 아, 예, 뭐, 오늘 휴무신가 봐요.
1: 네, 모처럼 쉬면서 만화나 보려고 왔죠.
2: 아, 어, 혹시 손에 들고 있는 만화책 사랑은 갑자기 맞나요?
1: 네, 아, 이 작품 아세요?
2: 아, 그럼요. 혹시 거기에 3권도 있나요?
1: 네, 제가 3권부터 못 봐가지고 완결까지 다 갖고 왔는데.
2: 아, 이런.
1: 혹시 3권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2: 네, 제가 3권부터 못 봐서요. 아, 이번에 완결까지 나왔다길래 보려고 했죠.
1: 아, 아직 시간 남으셨으면 먼저 보실래요?
2: 아, 아무리 그래도 먼저 집으신 거니까 먼저 보세요.
1: 괜찮아요. 저는 다른 거 보고 있다가 넘겨받을게요.
2: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보고 계실래요?
1: 그들의 비밀?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신작이잖아요.
2: 이 작가님 좋아하세요?
1: 네, 저 이 작가님 신인 때부터 팬이었어요.
2: 아, 저돈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저는 저번 주에 와서 다 봤는데 재밌어서 한 번 더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림체도 이쁘고.
1: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바꿔 읽어요.
2: 좋아요. 저 책 빨리 읽어서 그거 다 읽을 때쯤엔 저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리는 어디로 잡으셨어요?
1: 저는 바로 오른쪽이야.
2: 아, 저는 바로 여기예요. 그럼 얼른 읽고 가져다 드릴게요.
1: 네.
2: 저기.
1: 아, 네.
2: 아, 다 읽어서 책 드리려고 왔어요.
1: 감사합니다. 근데 눈가가 빨간데 혹시 우셨어요?
2: 아, 티가 좀 나요? 아, 엔딩 때문에요.
1: 엔딩이 왜요?
2: 아, 그게, 아, 아직 안 읽으셨는데 말씀드리기가. 꼭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1: 울 정도로 강렬한 내용이에요? 아, 너무 궁금한데.
2: 결말이 엄청나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서 읽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아, 이런 건 같이 읽고 이야기하면 진짜 재밌는데.
1: 아,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금방 읽을게요. 읽고 같이 얘기해봐요.
2: 좋아요. 저도 아직 이용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이따가 봬요.
1: 좋아요.
3: 어쩌다 보니 이 사람이랑 카페까지 와버렸네.
2: 자, 아까 주문하신 아이스 라떼랑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그러면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주인공이랑 이어진 태아 말이에요.
1: 전 별로예요. 사실 여주인공이랑 성진이가 이어지길 바랬거든요.
2: 진짜요? 태아가 성격

0: 성격이 정이 많고 다른 사람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라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현실에서도 이런 다정다감한 사람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1: 물론 다정다감한 사람 매력 있죠. 태연은 말도 예쁘게 하니까. 하지만 말뿐이잖아요. 매번 중요한 순간에 행동력이 부족하달까. 여자 주인공이 힘들 때마다 직접 발로 뛰면서 도와주는 건 성진이 같아요. 행동이 뒷받침돼야 말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말이 앞서는 건 조심하고 말을 했으면 행동으로 꼭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0: 아, 말만 하는 건 지양하고 뱉는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지향한다고요?
1: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성진이가 여자 주인공이랑 안 이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그렇게 돼버리니까 성진이 입장에 너무 이입했다고 할까요? 좀 슬퍼졌어요.
1: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운 거예요?
0: 아니 뭐 너무 슬프지 않았어요? 성진이가 여자 주인공을 포기하고 태아랑 이어지게 도와줬을 땐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는데.
1: 굉장히 감성적이시구나. 저는 뭐 안타깝긴 한데 울진 않았어요.
0: 아, 꽤나 이성적인 시선.
1: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도 오해하진 말아주세요. 울진 않았지만 저 그렇게 차가운 사람 아니라고요. 다정다감한 편이랄까?
0: 예, 뭐 그렇다고 합시다.
1: 진짜거든요.
0: 알겠어요. 그나저나 우리 아직 이름도 모르네요. 이렇게 얘기도 몇 번 나눴는데 제대로 소개할게요. 저는 한경훈이에요.
1: 경훈 씨구나. 저는 김민정이에요.
0: 아, 잘 부탁드려요, 민정 씨. 만화책 취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작품 추천을 좀 받아도 될까요?
1: 얼마든지요. 혹시 좋아하는 장르가 따로 있으세요?
0: 추리, 스릴러, 로맨스는 좋아하고 염세적인 건 안 좋아해요. 제가 이래봬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향하고 차갑고 계산적인 마음은 지양하거든요.
1: 아, 약간 공익광고에 나올 것 같은 마음가짐이네요. 모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뭐 그런?
0: 그런 셈이죠. 엄청 거창하긴 아니더라도 차갑고 계산적으로 굴어봤자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서 그런 방향으론 안 가기로 했어요.
1: 좋네요. 뭐 그런 것 치곤 추리와 스릴러를 좋아한다는 게 특이하긴 하지만 딱 추천하기 좋은 작품이 있죠. 혹시 이 작품 아세요?
0: 오, 아니요? 근데 그림체가 엄청 멋진데요?
1: 그쵸? 이 작가가 스토리도 엄청 잘 쓴다고요. 이 작품이랑 이거랑
0: 재밌겠다.

0: 위인들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 말하자면 위인입니다. 오늘은 덴마크의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데르센은 희곡, 소설, 시 등 다양한 작품을 썼지만 그중 이름을 널리 알렸던 건 그가 쓴 동화들이었죠. 인어공주, 벌거숭이 임금님, 눈의 여왕, 미유놀이 새끼 등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동화들입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동화를 쓴 안데르센.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1805년 4월 2일 덴마크의 작은 도시 오덴스에 있는 가난한 구두빵집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 아이가 계속 우는군요.
2: 목사님, 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1: 한스라고 하면 어떨까요?
2: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 아주 좋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0: 비록 살림은 가난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외아들인 한스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2: 한스야, 재미있게 들었니? 이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란다.
0: 여보, 또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아기 때부터 참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는군요.
2: 그럼, 더 실감나게 보여주려고 내가 인형극까지 해가며 들려주는걸. 나는 이 시간이 참 즐거워.
0: 당신이 좋다니 나까지 기분이 좋네요. 인형이며 무대도 다 만들고 당신은 정말 손재주가 좋아요. 한스야, 어때? 인형극은 재밌었니?
3: 응, 엄청! 나도 이 다음에 인형극 가는 사람이 될 거야.
0: 그래, 하지만 그 전에 공부부터 해야지.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아버지도 무척 좋아하실 거야. 아버지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안 사정 때문에 공부를 못했거든.
3: 그럼 엄마는?
0: 엄마도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 없었어. 그래서 너만큼은 꼭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게.
3: 그렇게 많이 가난했어?
0: 그래. 어찌나 힘들던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해야 했던 일도 있었단다. 차마 할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다리 밑에 앉아 울기도 했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쓴 이야기가 성냥팔이 손이었습니다. 한스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상상력을 키워나갔죠. 어느 날, 한스는 할머니가 일하는 병원에 놀러 갔습니다.
3: 할머니!
4: 아휴, 그래. 한스 왔구나.
3: 오늘따라 할머니가 무지 보고 싶어서 놀러 왔어요.
4: 그래. 마침 뜰 청소를 마쳤으니까 잠깐 여기서 과자나 먹을까?
3: 좋아요.
4: 자, 거기 앉거라.
3: 네, 할머니. 근데 할아버지는 아직도 편찮으신 거예요?
4: 그래, 정신이 많이 아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며 돈을 버는 거지.
3: 아, 그렇군요. 할머니, 할머니도 덴마크에서 계속 자라신 거죠?
4: 그렇지.
3: 근데 왠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아요.
4: 그래? 하긴 나는 덴마크에서 태어났지만 할머니의 할머니는 도이칠란드 사람이란다.
3: 도이칠란드는 덴마크보다 훨씬 큰 나라인가요?
4: 그럼. 나의 할머니는 그 나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셨단다.
3: 우와, 그럼 공주님 같은 건가요?
4: 그렇지.
3: 아, 할머니도 귀족인 거예요?
4: 아니, 운 나쁘게도 할머니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성에서 쫓겨났단다. 그래서 할머니는 귀족이 되지 못했지.
0: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한스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그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건 할머니의 동화 같은 이야기란다.
3: 네?
4: 할머니는 늘 그런 꿈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
3: 아, 그렇구나. 저도 꿈같은 일을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걸요? 그 속에선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저 감나무 밑에 누워 나뭇잎을 관찰하는 것도 즐거운걸요? 최근에는 사람 몸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2: 어머, 그래?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니?
3: 병원에서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4: 어느 날 한스는 할머니가 일하는 병원에 놀러가서 작업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선 할머니들이 모여서 실도 잡고 이불도 꿰매며 일을 하고 있었죠.
3: 할머니!
4: 그래, 또 놀러 온 게로구나.
3: 예, 할머니. 할머니들은 사람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4: 어떻게 생겼냐니? 그야, 이미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니?
3: 아이, 참. 여길 보세요. 사람 몸 안에는 이런 장기들이 있대요. 공기를 들이실 때는 이 헛바라는 게 움직이고, 이건 창자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장기가 우리 몸속에 있어요.
4: 와, 우리 한스가 언제 이런 걸 다 배웠니? 세상에, 보통 애가 아니군요.
2: 그러게요.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군요. 너무 똑똑한 애는 명이 짧다고들 하잖아요.
4: 쓸데없는 소리. 저 애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테니 두고 봐요.
0: 한스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의 구두방에 한 라틴어 학교 학생이 구두를 맞추러 왔습니다.
1: 신입생이구나.
5: 예, 오늘 처음으로 라틴어를 배웠어요. 이게 교과서예요. 보여드릴까요?
1: 그래, 한번 구경해보자.
5: 여기요.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보려고요.
1: 그래, 그래야지. 부디 열심히 공부해라.
0: 학생이 나간 뒤에도 한스의 아버지는 얼마 동안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3: 아버지, 아버지도 학교에 가고 싶으세요?
1: 옛날엔 그랬지. 나도 공부하는 걸 좋아했거든. 그래서 라틴어 학교에 가고 싶었단다.
3: 근데 왜 안 가셨어요?
1: 우리 농장에 불이 났었거든. 불만 나지 않았다면 형편이 괜찮았을 거야. 그럼 학교도 가고 이런 구두직공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며 살았겠지. 어쩌면 아주 멋지게 살았을지도 몰라.
3: 아버지, 아버지, 울지 마세요.
1: 참, 야속하구나. 야속해.
0: 그 일이 있은 후, 갑자기 아버지는 군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1: 나는 나폴레옹의 부하가 되어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로 결심했어.
2: 아, 갑자기요? 나라에서 강제로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제 발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1: 하지만 이렇게 살다간 나는 뭐라도 해보고 싶어. 이 구두 직공 말고 좀 다른 일을 말이야.
2: 여보, 남은 식구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라도 전쟁터엔 가지 말아요.
1: 아니, 나는 이미 결심했어. 조만간 출발할 거야.
0: 드디어 출발 날이 다가왔습니다.
1: 한스야, 몸이 아직도 안 좋아서 어쩌면 좋니?
3: 아버지.
1: 한스야, 몸이 나아지거든 엄마 말 잘 듣고 건강이 있어야 한다. 알았지?
3: 예, 아버지. 빨리 돌아오세요.
2: 여보, 짐은 잘 챙겼죠?
1: 그럼. 걱정 말아요.
2: 제가 마을 어귀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1: 고맙소.
2: 여보,
4: 아무쪼록 몸 조심하시고 속히 돌아오세요.
2: 염려 말아요. 당신도 몸 조심하고 한스도 얼른 나아야 할 텐데.
4: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그저 당신만 살피세요. 아셨죠?
0: 그렇게 아버지는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만든 추억이 많았던 한스는 벌써부터 아버지가 그리웠죠. 그렇게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매일같이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4: 세상에, 여보!
3: 아빠!
4: 신의 은총인가 봐요. 당신이 내 곁으로 돌아오다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이리 빨리 돌아온 거예요?
2: 전쟁이 끝났거든.
4: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몸이 어디 불편한 거 아니에요?
2: 아니, 괜찮아.
4: 몹시 피곤해 보이는데 어서 침대에 누워요.
2: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살다가 무거운 총을 메고 뛰어다니느라 좀 지쳤나 봐.
3: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마르신 것 같아요.
4: 그러게.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잠이 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한 열로 앓아누운 아버지는 사흘째 되던 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0: 추운 날씨 탓에 유리창에 인형 모양으로 성애가 만들어졌지. 감기로 알아누워 있던 남편이 그걸 보고 눈의 여왕이 데리러 왔다고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는구나. 훗날 안데르센이 지은 눈의 여왕이라는 동화는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의 추억에 잠긴 한스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장난감을 만들어주거나 숲으로 산책을 데리고 갔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인형 옷을 꿰매어 입히거나 책을 읽곤 했죠. 한스도 아버지처럼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형편 탓에 새 책 대신 아버지가 읽던 책을 되풀이해서 읽을 뿐이었죠. 한스야, 너무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하는 건 어떠니? 요즘 너무 말랐잖아. 그러다 너까지 아프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단다. 지금 엄마 옆엔 너밖에 없는데. 자, 이걸로 밖에 다녀오렴. 응? 하지만 이 돈은 어머니가 다른 집 빨래를 해주며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전 괜찮아요. 어서 받아. 가서 바깥 공기도 쐬고 그게 엄마를 생각해주는 일이야. 결국 한스는 가끔 거리에도 나가고 교회의 숲길도 거닐며 걱정을 털어냈습니다. 가끔 센트크누트 교회에도 갔습니다. 그 교회의 묘지에 아버지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한스는 그 마을의 목사님 댁 식구들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부인과 누이 동생이 함께 지내고 있었죠. 가난한 자신과 다른 신분인 사람들이었기에 한스는 낯설었지만 그 식구들은 어린 한스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워 말고 놀러오너라. 시인이었던 우리 오빠도 이렇게 사색하는 걸 좋아했단다.
1: 시인이라 정말 멋진 말이에요. 저는 시인들을 매우 명예롭고 우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분명 그러셨겠죠?
0: 글쎄, 우아한 건 모르겠지만 꽤나 유명한 시인이었으니 명예롭게 생각하긴 했단다.
1: 그렇구나. 저 같은 사람도 시인이 될 수 있을까요?
0: 그럼, 같은 것을 보더라도 빛나는 생각을 해낼 수 있다면 누구라도 시인이 될 수 있단다.
1: 아, 만약 시인이 된다면 어떤 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0: 그건 딱 하나만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말이야, 시인의 명예는 죽은 뒤에도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널리 널리 기억되고 알려지는 거지.
1: 정말요?
0: 그럼 그렇고 말고.
1: 정말 멋지다. 어머니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0: 예, 한스야. 너 책을 좋아하지? 여기 아주 많은 책이 있단다.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꺼내 읽으렴.
1: 정말요? 감사합니다.
0: 혹시 이 책은 읽어봤니?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쓴 책이란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훌륭한 희곡 작가입니다. 한스는 그의 작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작품은 읽을수록 재밌었고 깊이가 있어서 한스는 그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인형을 꺼내 희곡을 인형극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정말 재밌다. 나도 훌륭한 희곡 작가가 되어야지. 셰익스피어처럼.
0: 그렇게 한스는 날마다 목사관으로 가서 서재에서 책을 읽어보고 인형극으로 만들어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구두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작가의 길을 꿈꾸게 되는데요. 과연 앞으로 안데르센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그럼 세븐틴이 부른 돌고 돌아와 데이식스가 부른 해피 들으며 오늘의 말하자면 위인입니다 코너 마무리할게요.

재미있는 우리말부터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동화계의 한 획을 그은 작가 안데르센의 삶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존 레전드가 부른 Conversation in the Dark와 터치드가 부른 새벽별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말톡 역사톡 제작에 쓰인 음원은 이철희의 숲속의 아침, 임새별의 봄날의 걸음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라방드 미디엄 스윙, 이한솔의 늦은 사과, 주식회사 ITN의 벨소리 밝은 효과음, 공유마당 저작권위원회와 김용배님의 효과음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1: 지구가 불타고 있어요.
2: 우리도 무서워요.
1: 동물도 무서워요.
2: 우리 모두 살고 싶어요.
1: 자연이 경고하고 있어요.
2: 우리는 앞날이 창창한데 지구의 앞날은 창창하지 못해요.
1: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 지금 행동해야 해요.
1: 우리를 지켜주세요.
2: 이 광고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1: 전주시 평생학습관이 함께합니다.

0: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소중한 만남이나 가족과의 시간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시간 보내기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 보내기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므로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김연자의 10분 내로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박우철, 세월에 던진 사랑, 오은정, 울산 아리랑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자명사 대웅전 목조열의 자상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명사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찰의 동쪽 입구에 위치한 1944년에 세운 사적비 대웅이 현재로서 유일합니다. 자명사는 신라시대 678년 문무왕 18년에 선설대사가 창건했는데 당시 이름은 자웅사였다고 합니다. 그 뒤 조선시대 중기에 당시의 권세가인 민인재가 용안읍에서 살 때 자웅사에서 소 우는 소리가 읍내에 가득 퍼지는 꿈을 꾸고는 기이하게 생각하고 저를 자명사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 뒤 기해, 신봉, 성암스님 등이 이어서 중수하였고 근대에 와서는 1943년에 진명대사가 중건을 하면서 절보습을 일신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인 불신의 형태와 가슴을 넓게 틔운 불의의 모습, 전체적으로 단정하면서도 사각형적인 신체 표현 등으로 볼 때 이 불상의 조성연대는 조선시대 후기 약 18세기 경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상 익산 용안 자명사 대웅전 목조열의 좌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홍시연, 찍었어. 민준, 괜찮은 인생. 이미령, 그대의 뜨락에서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에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 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 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유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아메리카노 가수 유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온 아메리카노 가수 유영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유영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유영 씨.
1: 네.
0: 어때요? 미국에서 이렇게 노래하시다 국내에서 이렇게 노래 이렇게 무대 지금 쓰시고 계시는데 네네네. 어때요? 그 차이가 어때요?
1: 차이가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국 분들이 예. 형이 많고 예. 아무래도 이렇게 문화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수준이 너무 높아서 예. 이렇게 호응도 잘 해주시고.
0: 네.
1: 네. 많이 이뻐들 해주세요.
0: 아, 이뻐들 해줘요?
1: 네네네.
0: 박수가 많이 나오면 이쁜 거죠?
1: 네, 그럼요.
0: 네. 어때요? 노래 하시기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는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니까 좋으신가요, 더?
1: 아, 그럼요. 힘이
0: 예.
1: 나죠.
0: 예. 네네네. 그럼 미국에서는 주로 어디를 많이 가시는 거예요?
1: 네, 주로 거기 한인회에서 예. 아무래도 기성 가수들을 부르려면 네. 너무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또 네. 그럴 걸 준비를 하는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그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이지만 네. 무명 가수들을 불러서 하는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는 한인회나 그 양로원이나 복지관 같은 데서 잠깐씩 어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은 일 많이 하시는군요.
1: 아유.
0: 네. 유영 씨가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1: 네,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꿈이 가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집안에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때는 제가 가수할 때는 딴따라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좀 적업한 직업으로 이렇게 분류됐던 게 가수 생활이었거든요.
0: 네네, 그때는 그랬죠.
1: 네네네.
0: 네.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네. 언제부터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한 4년 전에 사실 심장 수술을 했었거든요.
0: 아.
1: 네, 그 생명이 이제 뭐 위급한 상황까지 갔었기는 했었는데 어떤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새로운 네. 삶을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 이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내가 가진 이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해서 또 그분들에게 행복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0: 네. 아 그래서 음악을 이제 접하면서 아 나도 노래를 해야겠다 좀 강하게 밀려왔나 보죠.
1: 네네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보시는 외모하고 또 목소리가 좀 달라요.
1: 그렇습니까?
0: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좀 청하다고 해야 하나?
1: 아, 예.
0: 좀 맑게 예, 보시기에는 진짜 남자답게 딱 폐도 있으시고 굵게 나올 것 같은데
1: 네네네.
0: 또 소리는 그 옛날에 장독대 있잖아요 항아리
1: 네.
0: 그 항아리 속에서 메아리 치는 소리
1: 네 아, 감사합니다
0: 예, 그런 소리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1: 네네네,
0: 제가 뭐 잘 모르지만
1: 예,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0: 아 그래요 네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1: 네
0: 오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영 씨의 곡 고마운 내 당신 들어보겠습니다.

0: 유영 씨의 곡 고마운데 당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유영 가수는 전북 가수협회 회원으로 계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영 씨, 미국에서 노래를 하러 가시면 봉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여기는 식사도 하고 하는데 미국은 뭐 식사를 하시게 되면 누가 준비를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1: 저기 교회에서 나오신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음식을 만들어서 뷔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내해서 이제 따로 이제 대접하시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0: 그러시구나. 그럼 끝나고 다 같이 이렇게 다과회식으로 아니면
1: 예, 그렇죠. 다가식으로 하는 거죠.
0: 그래요? 미국에도 이렇게 유영 씨처럼 이렇게 또 다른 가수분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1: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워낙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그게 제약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0: 거리가 멀어가지고.
1: 한번 대부분 움직이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를 한 5, 6시간 기본적으로 가야 합니다.
0: 그래요? 유영 씨도 봉사로 갈때그 정도.
1: 최고로 간게뭐한 16시간 운전해서 간 적도 있습니다.
0: 16시간이요? 봉사가 아니네, 이거는. 일이네, 진짜.
1: 그렇죠.
0: 와, 16시간. 그러면은, 봉사로 간다고 하면 그 다음날 와야겠네.
1: 그렇죠. 거기
0: 봉사하고.
1: 가려면 보통 한 2박 3일 정도 예약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0: 거의 이건 그냥 뭐 나들이 수준이네요. 예? 그냥 뭐 공연 어디 저기 공연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겠네.
1: 그렇죠.
0: 거기 봉사 한번 하고 싶네. 뭐 2박 3일로 봉사한다는데.
1: 언제 한번 오십시오. 저랑 같이 가시게.
0: 그래요? 아이고, 멀어 가지고.
1: 그러게요.
0: 여기서 가는 데 말해도 힘들 텐데 또
1: 예,
0: 거기서
1: 여기서
0: 막.
1: 가는 것도 대부분 한 16시간에서 지역에 따라 들리지만 대부분 한 16시간에 18시간 잡으셔야 될 겁니다. 비행기로.
0: 참 진짜 대단하십니다.
1: 이거 별 말씀을.
0: 그 정도로 운전하고 가서 노래하시려면 노래가 잘안 되잖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1: 그런 경우도 있죠.
0: 그래도 좀 그런 게 많이 적응을 하셔가지고 잘 되는가 봐요. 와.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1: 소드는 이제 그 아주 연세 드신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향 생각난다면서 그렇게 펑펑 우시더라고요.
0: 고향이라면은 어디를 얘기죠?
1: 한국을
0: 한국?
1: 말씀하시는 거죠.
0: 와, 그렇구나.
1: 그러면서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0: 용돈요? 달러로 주나요?
1: 그렇죠. 달러죠.
0: 와, 나 지금까지 봉사를 해봤지만 달러 받은 적한 번도 없어요. 이야, 그거 대단하시네. 달러 받으니까 좀 다르게 보여. 봉사 같지가 않아. 와, 참 진짜. 거기에서는 장르를 어떤 거 부르시는 거예요?
1: 저는 원래 장르가 거의 트로트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고향 향수가 묻어 있는 트로트요?
1: 전통 트로트나
0: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고향 생각이 더 나는구나. 와.
1: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데가 한국을 더 그리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아무리 언어를 거기서 오래 살아도 외국인들처럼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받는 어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약적으로.
0: 네, 그 유영 씨는 그 거기서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1: 저는 일본 식당을 조그만하게 했었습니다.
0: 그래요? 일본 식당? 지금은 이제 안 하시고?
1: 지금은 다 정리를 하고 한국에 이제 정착하려고 나왔습니다.
0: 어떻게 일본 식당을 하시게 된 계기는?
1: 우리 저기 교민들한테는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누가 공항에 나서 손만 딱 잡으면 그 사람 직업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저를 공항에 픽업 나오신 분이 일본 식당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86년도 갔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갈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세탁소나 뭐 식당이나 뭐 여러 허드렛 일을 많이 하거든요. 공장이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그 학벌을 떠나서 네. 언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0: 네.
1: 네. 그래서 직업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0: 아,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서울 가면은 그 데리러 온 분이 직업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잖아요.
1: 아, 네, 그렇잖아요. 아, 네네네.
0: 시골에 있을 때 올라오라 하면은 뭐 좋아서 올라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손이 부족해서.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또 믿을만 하니까. 네. 서울 오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럼 대부분 자기 아는 인맥에서 대부분 취직시켜주거든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똑같네요. 네.
1: 예, 예, 예.
0: 와. 그 하시면서 뭐 또 좋은 일은 있었습니까?
1: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네. 뭐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죠.
0: 네. 네.
1: 뭐 강도도 들어오기도 하고.
0: 아, 강도도 들어요?
1: 네, 식당에 강도도 들어옵니다.
0: 아니, 식당에 뭘 밥밖에도 없는데, 뭘 강도를 털을 게 있다고.
1: 그것도 현금이 있어요. 걔네들은 아. 조금 생각하는 게, 그래요. 남도 20불이라도 털 수 있으면 털어가는 그런.
0: 아, 그래요? 강도면. 네. 물론 한국 사람인가요? 아니면
1: 아니,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0: 네. 외국인 그 미국 사람들?
1: 예, 미국 사람인데 아. 대부분
0: 아 그래요? 네. 우리보다도 더 찌짜시럽네.
1: 예, 찌짜시.
0: 아 진짜
1: 무섭다.
0: 아, 그랬구나. 오 그러면 식당 그 고객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1: 고객은 대부분은 외국 분들이죠. 예, 예.
0: 아, 예. 외국 분들?
1: 네, 그러니까
0: 외국인, 한국인들 아니면 외국인들?
1: 외국인들, 아주 외국인들, 예. 오. 저희들은 식당에는 거의 한 98%가 외국인들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0: 한인타운이 아닌가 봐요?
1: 네, 저희가? 저는 한인타운, 그거는 한인타운에서는 예. 먹히는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근데 한인타운으로 하려면 한국식으로 횟집을 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거든요.
0: 아.
1: 저는,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하면 철판구이라고 그러죠.
0: 그렇죠.
1: 예, 철판구이랑 일본 스시를 했습니다. 저는.
0: 오, 그러셨구나.
1: 네네네. 한국 분 입에는 맞지는 않은 음식 같아요.
0: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1: 아, 아침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 와. 같은 경우는 11시가 한 평균 하루에 한 14시간에서 16시간 근무를 하죠. 저 같은
0: 아,
1: 경우는.
0: 네. 그러시구나.
1: 네네네.
0: 옛날에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 회사 차원으로 그 미국을 가면은 이제 연수라고 해야 하나요?
1: 네네네네.
0: 일하러 가면은
1: 네네네.
0: 4시나 5시 되면 막 퇴근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1: 네,
0: 보안이 안 돼가지고
1: 예, 예, 예.
0: 그런데 식당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1: 아 거기는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근데 아. 식당은 네네네네.
0: 근데 이제 그때 일찍 퇴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무서워가지고 일찍 집에 다 들어가서 거기 집주인이나 아니면 그 친구분들 이제 모시고 저녁에 이렇게 좀 다과이도 하고 그게 문화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1: 글쎄요, 뭐 그 지역마다 틀리기는 아, 하긴
0: 지역마다?
1: 한데, 네네 네. 그렇게 우범 지역 아닌다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0: 네네네. 아 똑같구나 그 나라하고.
1: 예예예. 아. 우범 지역은 아, 그 경찰들도 안 들어가요.
0: 아 경찰들도요?
1: 예. 예
0: 무서워서.
1: 네네네.
0: 그냥 걔네들은 총을 쏘니까.
1: 네, 예, 총을 항상 소지하고 있으니까.
0: 네. 네. 아, 나 진짜 무섭네.
1: 저는 총 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0: 아, 총 맞을 뻔했어요?
1: 네.
0: 왜요?
1: 그게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0: 네.
1: 그 길거리 슈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트릿 슈팅이라고 해야 되나?
0: 네네.
1: 길거리 가면서 그냥 난사하는 총 있잖아요.
0: 네네.
1: 그거 맞아서 제 차에 구멍이 세 개 난 적이 있어요.
0: 와.
1: 그건 정통으로 만약에 맞았으면 저도 그 자리에서 뭐
0: 그러니까요.
1: 사망했을 수도 있는
0: 그런. 참. 예, 예. 애쓰셨네. 그때 총 맞았으면 지금 오늘 라디오 이거 못 오셨는데.
1: 그렇죠.
0: 어쨌든 반갑습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0: 네, 총 안 맞길 잘했네. 아, 이거 참말로. 유영 씨는 그 가수로서 그 나의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나만의 장점. 아, 나는 가수로서, 네. 가수로서 나는 이런 장점이 좀 있다.
1: 여러분들한테 들었는데 제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 노래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아.
1: 네네네.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되나? 네.
0: 그 얘기를 듣고 네. 유영 씨는 왜 그런 것 같아요?
1: 글쎄요, 특별하게 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0: 오, 이야. 아까 첫 곡 들으니까 고마운 내 당신.
1: 네네네.
0: 네. 들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러시구나. 앞으로 그럼 편안하게 계속 몰고 나가실 거예요, 가수?
1: 아마 그럴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그럼 네. 다음 곡도 지금 그런
1: 아 다음 곡은 조금 템포가 좀 빠른 곡이
0: 아, 편안하게 너무나 편안하면 또 관객들이 네네네 심심하다고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아 그러시구나. 지금 네. 다음 곡은 조금
1: 예.
0: 아, 편안하게
1: 네,
0: 네. 아,
1: 즐길 수 있는 네. 곡입니다.
0: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가수로서 그 어떤 희망이 있다면 나만의 무대라든가 아니면 가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예, 모든 가수들이 그 본 무대를 가고 싶은 게 사실은 꿈이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가수 생활을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하기는 했었지만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하게 된 거는 뭐 큰 무대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저한테 주어진 그 삶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역에 어디든지 불러만 주시면 네. 가서 뭐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0: 네.
1: 무대가
0: 무대 관계없이 네네. 노래할 곳이 있고 저를 불러주신다면은
1: 네네네
0: 유영 씨를 불러주신다면은 가서 편안하게 노래하고 싶다.
1: 네네네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유영 씨의 두 번째 곡 야속하구나 들어보겠습니다.

0: 유영 씨의 곡 야속하구나 잘 들었습니다. 유영 씨,
1: 네.
0: 가장 요즘에 큰 관심사는 어떤 거예요?
1: 특히 많이 관심사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0: 네, 말씀하세요.
1: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좀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게 그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미국에서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계셨나 봐요?
1: 네, 40년 있었습니다.
0: 40년이요? 그럼 한국은 어느 때 많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번 이런 식.
1: 예, 작년에도 오기는 왔었습니다. 작년에
0: 예.
1: 와서 이제 정착하려고 이렇게 사진 준비를 조금 하기도 했었고요. 그전에는 뭐 4년, 5년, 뭐,
0: 아, 그런
1: 예,
0: 식으로.
1: 그런 식으로,
0: 예.
1: 예,
0: 멀어 가지고
1: 왔습니다. 예,
0: 오시려면
1: 멀기도
0: 힘드시겠어요.
1: 하지만
0: 네.
1: 비즈니스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0: 그렇죠. 예. 오, 정착은 그럼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1: 지금 전주에 집을 샀습니다. 어저께.
0: 아, 그래요. 어제요? 오, 무슨 동이에요?
1: 동산동이에요.
0: 아, 동산동? 아, 그러시구나. 이쪽에서 그럼 어떤 건 이제 앞으로 하시나요?
1: 글쎄요.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은 복지관에 만약에 할수 있으면 복지관에서 봉사 생활도 하고
0: 네.
1: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그 골프 티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여기 지금 파크 골프가 지금 한참 그 대중적으로 좀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0: 네네.
1: 지금 2급 자격, 파크 2급 자격증을 땄거든요. 티칭
0: 네.
1: 라이센스.
0: 네네.
1: 그래서 조만간 이제 1급을 또 준비를 하고 또 파크 심사위원, 대한 파크 골프협회 심사,
0: 네. 네.
1: 그것도 준비하려고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0: 아주 그냥 즐기면서 이제 놀이하시면서 요즘 딱 맞는 트렌드네요. 네. 동산동 뭐 가깝잖아요. 파크골프장도 거기 옆에.
1: 온골도 있고,
0: 예,
1: 맞습니다.
0: 가깝잖아요. 예. 아, 파크 골프 가기가 아주 너무 좋아요. 네, 유 씨가 아주 좋아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그 유영 씨는 노래 연습하실 때 어디서 주로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디서 주로 많이 연습하세요?
1: 미국에서는 집에서 합니다.
0: 아, 집에서요?
1: 단독 주택이니까 그 집과 집 사이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음 장치도 잘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뭐 이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크게 제약을 안 하거든요. 밤 너무 늦은 12시 이후 아니면은 얼마든지 크게 할수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사실은 연습 장소가 아파트에서는 제재가 많이 있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뭐 노래 큰 소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익산에서 사실은 그 음악 선생님이 소개시켜줘서 그 지하에 음악 그 실을 만들어 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연습하기도 하고 주로 차 안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구나. 유영 씨가 앞으로 이제 봉사도 하시고 파크 골프도 이렇게 하시고 할 텐데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또 봉사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쪽에도 봉사 한번 가보셨어요?
1: 한국에서도 지금 3개월, 나온 지가 3개월 조금 넘었는데, 한 8군데 다녀왔습니다.
0: 오, 벌써요? 오, 어때요? 미국하고 여기 차이점이?
1: 차이가 좀 많이 나죠?
0: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수준이 높다.
1: 정말로 높습니다. 복지관에 가셔도 어르신들이, 흥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삶에 너무 힘들고 찌달려고, 막, 그래서 그런지,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0: 아, 그러시구나.
1: 안타깝죠, 조금.
0: 유영 씨의 인생곡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곡일까요?
1: 제 인생곡은 많이 있지만 이번에 나온 그 고마운 내 당신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가
0: 네.
1: 사실은 이제 미국 생활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힘들게 생활을 하시지만 특별히 이제 집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중노동이죠. 공무원 생활 하시던 분들은 식당 하신다는 게. 그래서 허리가 3, 4번 척추가 협착증이 나서, 한국을 나가 치료를 하고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아가서, 그 미안 당 아내한테 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작곡가님한테 제가 아내에게 전할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네. 만들어진 곡이 고마운 내 당신입니다 사실.
0: 아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그 앞으로 유영 씨가 뭐 바라는 일이나 소망이 있다면은 앞으로
1: 하나님이 주신 뭐 소명만큼 살다가
0: 네.
1: 제 나머지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0: 네. 의미 있는
1: 예.
0: 그 의미라면은
1: 그냥 뭐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네. 제 주어진 대로 사는 게 그게 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다시 한번 꼭 초대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아, 사실은 너무 떨리고요. 방송, 라디오 방송을 처음 해봐서.
0: 네.
1: 너무 떨리고 어리벙벙하고 제가 사실 또 말 주변도 없고 그런데 옆에서 또 우리 진현 가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잘 리드를 해주셔서 좀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앞으로 가수 유형을 기억해 주시고요. 전주 전북 가수협회에 이제 등록되어 있지만 전북 쪽에서 많이 활동할 겁니다. 이뻐해 주십시오.
0: 네.
1: 감사합니다.
0: 유영 씨도 노래 가사처럼 따뜻한 일상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유영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유영 씨의 목소리로 손빈의 금을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따뜻하고 싸늘한 온도, 더위와 추위를 몸으로 느끼시나요? 슬플 때 아픔을 느끼고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시나요? 마음과 몸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런 느낌들입니다. 느끼기 위해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하기 위해 우리들은 느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가까운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상처받고 오해하며 또 서로를 이해하고 위안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요. 우리는 누군가와 더 따뜻하게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오랫동안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걸어서 마음속으로는 한여름날의 꿈으로 시작하려고요. 함께 걸을 준비 끝나셨죠?

1부는 마음 읽는 시간입니다. 정호승의 당신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를 읽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걸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도 있다고 믿어요.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꽤나 많은 이런 살아있는 말들을 쌓아두고 지냅니다. 어떤 말은 아픔이며 또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기도 하지요. 그러니 같은 말이라도 조금은 따뜻하게, 조금 더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울 뿐이네요. 진짜로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병의 전 단계인 미병이 생기지요. 소위 말하는 징후란 거예요. 이 미병의 시기에는 치료가 수월한 반면 스스로 잘 알아차리지는 못하지요. 우리는 서로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매우 비슷한 듯해요.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보다는 사소한 마음의 결이 어긋난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넘겨버리죠. 감기가 오기 전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때 조금 쉬어주면 될 것을 별것 아니려니 하고 생각한 경우 꼭 심한 감기를 앓는 것처럼요. 강윤원이 부릅니다. 제가 먼저 사랑할래.

통증은 이제 미병이 끝나고 우리 몸에 병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지요. 심한 몸살 감기는 온 몸의 장기들에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머리는 깨지게 아프고 목은 음식을 삼킬 수 없게 아프고 고열은 정신까지 힘들게 하지요. 근육 하나하나를 풀어헤쳐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요. 아픈 곳은 허리인데 손발이 먼저 저려울 때 온몸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음을 새삼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이 사실에도 다시 사람의 인연을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가 원만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한 사람이 부족하면 또 다른 사람이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서로 나누었던 마음의 크기와 온도 같은 것을 가늠케 되지요. 이때 우리는 서운함이나 후회, 아쉬움 같은 감정의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특히 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연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마음의 통증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지요. 마음의 통증이 커서 가슴앓이를 심하게 하면 할수록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마음의 추스림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미병처럼 징후를 알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좋겠네요. 그럼 살아가면서 마음의 통증을 덜 경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차리고 욕심은 조금 더 버리고 그리고 좀 더 빨리 많이 채워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인연의 발과 내 발을 맞대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에게 신발을 선물하지 않는다. 밤에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손톱, 발톱은 밤에 깎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은 붉은 글씨로 쓰지 않는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 같은 말은 잘도 믿고 지키며 살아왔네요. 그러면서도 정작 믿어야 할 사람에게는 의심을 품은 채 그 사람과 그의 말을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어디 타인뿐이겠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스스로를 의심하며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때가 많지요. 믿으면 믿는 만큼 상처로 돌아올 것만 같았고 뒤통수 맞는 느낌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감정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대가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함보다는 믿음이라는 나의 감정이 언젠가는 닳고 지쳐서 색이 바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믿음이 깨지지 않는 말도 있었고 믿음이 더 두터워진 관계도 많이 있었고 먼저 다가와준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믿음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아득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의 폐허 속에서 다시 새로운 믿음을 쌓아올릴 겁니다. 믿음은 밝고 분명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어둡고 흐릿한 것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밤이 가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내기에 이만큼 좋을 때도 없네요. 살아가면서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들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을 겁니다. 아직 흉터 자국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순간들에서도 상처받지 않으려 관계를 맺는 것에, 관계되어지는 것에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린 여전히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나를 믿고 소중한 사람들을 믿으면 어느 순간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믿는 용기를 가져보자고요. 조동진이 부릅니다. 나뭇잎 사이로.

2부는 마음 보는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사랑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70세 인턴의 지혜로움을 담은 진짜 어른의 이야기,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2015년작 인턴입니다. 창업한 지 1년 된 의류 쇼핑몰 회사의 CEO, 그녀의 이름은 줄스 오스틴. 열정적이고 완벽한 그녀는 누구보다 바쁘죠. 그리고 여기 은퇴한 70세 벤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여행도 하고 일상을 바쁘게 보내며 아들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는 만큼 항상 그 중에 무료함을 느끼죠. 그러던 중 우연히 보게 된 한 의류 쇼핑몰의 고령 인턴 채용 광고. 그곳에 자기소개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러 가네요. 침착하고 겸손하며 단단한 품위를 지켜지는 따뜻한 벤의 면접은 두 번째 인생을 준비를 마칩니다. 첫 출근 날 CEO 줄스에 대한 정보를 주는 직원은 사무실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간 낭비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지요. 그렇게 벤은 줄스의 개인 비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냉정해 보이는 보스는 다른 부서로 가겠다면 배정해 주겠다고 말을 해요. 이 일이 해보고 싶다는 벤의 말과 함께 첫 출근 날은 끝이 나지요. 다음 날 줄스의 지시를 기다리는 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이 또 하루가 지나가요. 그렇게 며칠을 일 없이 보내던 벤은 적극적으로 업무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보스인 줄스가 새로운 업무를 맡기엔 부족하다는 말에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본 벤. 운영진 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된 거죠. 다음 날 벤과 피오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네요. 보스의 운전기사가 뭔가 마시는 걸 본 벤은 운전수가 되어주기로 합니다. 경영자를 뽑기 위한 미팅에 가는 줄스를 위해 음식을 사놓고 기다리는 벤. 그녀는 경영진을 뽑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힘들고 지친 보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건네죠. 퇴근 후 벤은 피오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네요. 다음 날도 벤에게 운전을 부탁하는데 줄스는 그런 벤이 부담스러워 팀 이동을 요청하지요. 하지만 훨씬 자신을 잘 보좌하는 벤에게 사과를 하네요. 벤은 피오나에게 줄스가 전혀 쉬지를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느새 동료들의 해결사가 된 벤. 늦은 밤까지 일하는 줄스. 그리고 벤과 함께 야근을 하며 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벤이 좋아하는 노래가 빌리 홀리데이고 좋아하는 책이 해리포터인 것도요. 다음 날 자신의 운전기사가 바뀐 것을 안 줄스는 다시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벤에게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한 줄스 옆자리로 벤은 자리를 옮기고 구매 패턴에 대해 살펴본 내용도 세심하게 보고를 합니다.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이유는 빌려주기 위해서라고 예의 바른 시대의 마지막 흔적이란 대사가 참 좋고요. 벤과 피오나의 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데이트 장소는 장례식장. 두 사람은 서로를 소중히 알아가네요. 한편 보모를 대신해 줄스의 딸 페이지를 파티에 데려가는 벤. 그리고 다른 엄마들 앞에서 줄스의 체면을 지켜 세워주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페이지와 색깔 맞추기 게임을 하다가 맷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보게 되네요. 혼란스러운 벤은 맷에게 너무도 화가 나고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지요.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기에 벤은 샌프란시스코 출장길을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라고 줄스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 방에서 편하게 쉬라고 하며 침대 옆에 둘이 누워보기도 하네요. 일 이야기가 아닌 각자의 사적인 이야기, 특히 벤의 42년 결혼 생활을 듣고 있어요. 같이 늙고 싶었다는 벤의 말에 부러워하는 줄스. 그리고 맷이 바람을 피운다는 고민에 벤도 봤다고 말해줍니다. 그녀는 둘이 함께 많은 걸 겪은 사이라서 헤어지고 싶진 않다고. 아직도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요. 하지만 화도 난다고요. 벤은 그녀가 성공적인 캐리어를 누려야 한다고 말해주네요. 다음 날 줄스의 미팅이 끝나길 기다리는 벤. 두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지요. 벤의 집을 찾은 줄스. 무언가 결정한 듯 하네요. 벤은 크고 아름다운 회사는 그녀가 만든 거라 말해주며 그 누구도 그런 열정으로 회사를 운영하진 않을 거라고 말해요. 자신은 평생 이런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꿈을 버리지 말라고 하네요. 멋져요. 그녀는 벤의 어른스러움과 여유로움을 배우게 됩니다. 남편 맷이 용서를 구하고 줄스는 울면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라고 말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줄스는 하루 쉰다는 벤을 찾아 나섭니다. 세대도 성격도 속도도 달랐지만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인턴이 되었습니다. 줄스는 일에서는 보스지만 인생에선 인턴이고 벤은 인생에선 보스지만 새로운 무대에선 다시 첫걸음을 떼는 인턴인 거죠.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결국은 서로의 보스가 되어 서로를 이끌어주는 모습이 우리들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은 여운을 남기기도 합니다.

3부는 마음 쉬는 시간입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뭘로 확인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선물을 주고받으며 살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한 확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는 것에서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더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지 못함에 마음 상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하는 일에 무관심해서 가까운 이들을 잃기도 하고요. 이렇게 선물이란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시키거나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때론 가장 인간다운 예의를 지키는 바람직한 형태가 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을 주기보다 받기를 좋아해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랑을 주어야 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것처럼 선물 또한 내가 먼저 주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지요. 하지만 선물을 받아야 할 인간적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을 때 받는 건 좀 부담스럽죠. 선물을 받아야 할 아무런 까닭이 없음에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 관계는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잖아요. 그럴 땐 관계가 더 친밀하게 형성되기는커녕 이미 형성된 관계마저 깨질 수 있지요. 가장 좋은 선물이란 역시 아무런 조건 없는 선물인 것 같아요. 내가 줄 때도 상대방이 받을 때도 아무런 조건을 느끼지 않는 선물이라야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진정 기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물건이나 물질보다 서로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사랑의 선물은 세상에 없어요. 존재가 없으면 선물도 없지요. 부모에게 자식이란 존재가 가장 큰 선물이며 자식에겐 부모라는 존재가 가장 큰 선물이고요.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감사해 보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소중한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더더욱 감사하고요.

4부는 신문고를 울려라 둥둥둥입니다. 태양은 변함없이 움직여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 그리고 곡식과 대지에 풍요를 주는 가을, 쉼과 휴식을 주는 겨울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24절기이지요. 옛날부터 농경문화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지었어요. 24절기 중 여름에 해당하는 절기를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보려고요. 먼저 입하입니다. 24절기 중 일곱 번째로 양력 5월 6일 무렵인데요. 옛날 이모자 가던 시기에는 입하 무렵에 못자리를 해서 바람이 불면 물을 빼서 피해를 방지하라는 뜻으로 입하 바람에 씨나락 몰린다는 속담이 있지요. 다음으로 5월 21일경 소만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 무렵 바람이 몹시 쌀쌀해 소만 바람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고 해요. 낮즈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6월 21일쯤입니다. 단오를 전후로 모내기를 하는데 하지가 지날 때까지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는 속담처럼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을 말해주기도 하지요. 7월 7일쯤 여름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소서와 7월 22일 더위가 가장 심한 때를 말하는 대서도 있지요. 소서는 대개 초복대이고 대서는 대개 중복대로 더위가 가장 심한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관계든 자동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행동하고 이해하며 자기중심적이거나 의존적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립한 상태여야 해요. 필요에 의해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인간관계 자체가 번거로운 만남으로 변해버리지요. 사람에 지친다는 말처럼요. 그럴 땐 잠시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후에 다시 만나는 사람들의 온기는 뜻밖의 반가움과 설렘, 그리고 활력을 선사할 겁니다. 혹시 오늘 문득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그 사람은 분명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따뜻한 사람들과의 좋은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내가 소중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더더욱 감사할 거고요. 스치는 모든 만남들도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으로만 얻을 수 있죠. 마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해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소망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서 마음속으로의 여명숙이었습니다.

7월이 되면 바람을 찾게 됩니다. 그늘을 먼저 보고 물을 자주 마시고 걷는 속도도 조금 늦춰집니다. 한낮의 도시는 바람마저 뜨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바람을 조금 다르게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해랑길 낯설게 걷기 한은주입니다. 오늘은 고군산군도 섬잇길을 걷습니다. 명도에서 출발해 본웅도를 지나 말도까지. 바다는 멀리서 보는 풍경이 아니라 오늘은 발 아래로 지나가는 길이 되었고요. 섬은 하나씩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서 이어보았습니다. 세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오늘도 같이 걸어볼까요?

0: 오늘 걷기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장자도에서 배를 타고 명도에서 내려 바다 위 다리를 건너 보동도와 말도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 함께 걸을 분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김세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0: 자, 대장님, 저는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아, 제가 느꼈던, 그리고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정말로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함께 걷고 있다는 느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 안내해 주시겠어요?
1: 네, 저희가 2026년도 새로운 여행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군산 섬니끼 걷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아니고요. 금요일날 시간을 내서 걸었고요. 그 시작이 이제 고군산군도, 선유도 무녀도 있는 그 장자도 선착장에서 시작해서 배를 타고 명도까지 가고요. 명도에서 먼저 오진여 전망대라고요. 그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교 건너서 본홍도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아름다운 다리를 건너서 말도 선착장까지 걷는 구간입니다. 섬들이 서로 다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섬에서 이렇게 사람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마치 이제 바다 위 하늘길 날망길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날은 바다에 푹 빠진 그런 걷기였습니다.
0: 바다 위 하늘길.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민경님,
2: 네.
0: 들어보니까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2: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많이 걸어본 사람들 아니고 이게 한번 계단 봤을 때, 아, 저거 얼마나 되겠어? 했는데 너무 가파랐고 계단이 많았고, 근데
0: 아하.
2: 계단이 많아서 저는 불평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계단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계단이 없었으면 아, 힘들었을 거예요.
0: 결국은 힘들여서 땀을 흘린 자만이 바다 위 하늘길을 걸을 수 있다.
2: 그쵸?
0: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장자도에서 배를 타고 명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좀 출발부터 좀
2: 네, 맞아요,
0: 재밌었다라고 이제 들었어요.
2: 맞아요. 대장님의 호떡?
0: 그러니까 호떡.
2: 그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아주머니는 천천히 하고 계시고, 대장님도 그거를 기다려주시고.
0: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장님과 여러 해 지금 같이 걷고 있는데, 우리 대장님만의 느긋함이 있어요.
2: 맞아요.
0: 분명히 그 출발 시간 5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호떡집에서 호떡을 기다리고 있었죠.
2: 그렇죠.
0: 근데 저희는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급하고 빨리 뛰고 싶은데, 우리 대장님과 호떡집 사장님이 너무 느긋하게,
2: 맞아요.
0: 그리고 우리 대장님이 굴함이 없어요. 급함이
2: 그쵸,
0: 전혀
2: 그쵸,
0: 보이지
2: 그쵸,
0: 않는,
2: 그쵸.
0: 야, 저러다 배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을
2: 네,
0: 갖고
2: 맞아요.
0: 계셨죠.
2: 맞아요.
0: 쫄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대장님이 이게 내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5분, 우리가 5분에서 호떡집에서부터 배 타는 데까지 뛰어야 된단 말이죠.
2: 그쵸,
0: 아무리
2: 그쵸.
0: 생각해도 5분이 너무
2: 저희는
0: 것 같아.
2: 살짝 뛰었잖아요. 근데 대장님은 안 뛰고 계셨어.
0: 일단 출발하기 전에 그 내공이라고 하죠. 그게 어디서 오는 여유일까요, 대장님?
1: 뭐 내공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호떡집 주인도 9시에 배가 출발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문을 40분 정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분 정도 호떡 나올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전문가 포스와 가게 운영 있잖아요. 아주 철저한 가게 운영 방식으로 여기서 서 있어야 합니다. 저기 가서 포크를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문 앞에서 바로 주지 않고. 시간이 갔죠. 호떡집에서 선착장까지 한 2분이면 갈 거고. 그러면 3분 정도 남겠다. 네. 8시 50분이 넘어가는데 호떡은 나올까 말까 하고, 아유, 뭐, 한 1분 더 기다리지. 그랬죠. 그리고 그분들이 알아요. 왜냐면 자기가 호떡을 늦게 구워가지고 배를 못하게끔 하진 않거든. 사실은 저도 여유를 부린 거죠.
0: 보이지 않는 신뢰가 있었던 거네요. 사장님도 분명히 아실 거라는 생각?
1: 그렇죠. 그 9시 시간이라는 것은 그 장자도 모든 가게 하는 분들은 다, 아, 배가 떠나는 시간이구나. 다 알고 있겠죠.
0: 그렇죠. 그리고 호떡을 들고서 열심히 뛰어서 배를 탔고, 배 안에서 호떡을 또 먹는 기분이,
2: 네, 기분
0: 야,
2: 좋았어요.
0: 그쵸?
2: 네.
0: 소풍 온 기분?
2: 네.
0: 또 이렇게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우리가 그 긴장감은 있었으나, 그래도 안도감과
2: 그쵸.
0: 여유? 아마, 배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승선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가 부럽지 않았을까? 호떡을 먹고 있는 우리가?
2: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분들 다음에 분명히 호떡 사가지고 올 거예요.
0: 자,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냥 쭉 명도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대장님?
1: 예. 그쪽 고군산에, 섬으로 있는 운항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장자도 선착장에서, 출발해서 관리도, 바로 옆에, 그러니까 서쪽 길쭉한 섬이 있습니다. 그게 관리도라고 합니다. 관리도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거리가 되는 방축도에
0: 아,
1: 먼저
0: 방축도?
1: 갑니다. 그
0: 아,
1: 다음에 이제
0: 네.
1: 방축도에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명도, 그 다음에 말도. 그래서 다시 관리도 장자도로 귀환하는 이런
0: 네.
1: 배의 코스거든요.
0: 저는 이제 배를 타고 중간에 이렇게 관리도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 예.
0: 이러다 보니까 섬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느낌, 그리고 섬 밖에서 그 섬을 바라보는 이런 느낌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럴 때 서로 밀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서 기분이 약간 좀 설레기도 했습니다.
2: 바다 위에서 보는 섬들이 정말 서해가 아니었어요. 너무, 바다가 너무 이뻤잖아요.
0: 그렇죠. 이거는 타본 사람만이 알수 있다. 그리고, 야, 섬들이 진짜 많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1: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쪽 서해 쪽 전라북 서해 쪽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군산군도 우리 선유도 쪽에서 북서쪽 방향에 있는 섬들이 금방 우리가 이제 섬 짓기 코스
0: 네.
1: 방축도에서 말도

0: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구렁이 전망대가 나오잖아요. 이쪽 영역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1: 도시죠?
0: 광경이거든요. 예,
1: 그렇죠?
0: 그 구렁이 전망대가.
1: 맞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일반 도심에 있는 그 산이잖아요. 구릉.
1: 네.
0: 봉우리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오는, 예,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1: 그리고 그 데크를 그렇게 또 만드셨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조금 틀어서
2: 맞아요,
1: 만들었죠.
2: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거기에 커다랗게 철탑도 있었고, 거기서 내려보는 바다.
2: 진짜 이뻤어요. 이게 동해인
0: 그렇죠.
2: 줄 알았어요.
1: 그래서 내려다 보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내려가면서 처음 우리가 걷는 다리. 야, 그 다리는
2: 조금 무서웠어요. 너무 막, 딱 내려다 보이는 이게 좀 약간 무섭긴 했어. 근데 되게 좋기는 했는데,
1: 무섭죠.
2: 무서웠어요.
1: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잖아.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
2: 맞아요.
1: 그래서 약간의 긴장이 좀
2: 그쵸.
1: 됐습니다.
2: 굉장히 됐죠. 이쁜 거는 둘째고 저기를 어떻게 갈까라는 생각을 한번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2: 거기가 시작인데 저기를 어떻게 가지? 와.
0: 아마 그이 코스를 만들기 전이었다면은 구렁이 전망대 그 정도 점까지만 가고 다시 돌아왔어야 돼요. 왜 너무 가파르고 그리고 거기 이제 바위 그렇죠. 바위 밑 바위에서 꽤한 4~5m 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길이 만들어지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이 구렁이가
2: 네.
0: 꽈리를 투트럭고 이렇게 뱅뱅 돌려가지고 하면서 내려간 다음에 쫙 나무 사이에 펼쳐지는 그 제2교죠, 2교. 본홍도 앞에. 우와, 그 펼쳐져 있는데 우와, 진짜. 그 유튜브에서 봤던 거 이상이더라고요.
2: 그래도
0: 아, 너무
2: 그
0: 멋있었어요.
2: 본홍도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내려가는 길이라 그래도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분홍도 올라가서가 문제지.
0: 아, 그리고 내려가면서 바람이 이제 세게 치는 이제 북쪽에서 쳐서 그러니까 그 다일 사이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쳐서 들어오는 코스, 이 위치가 있어요. 아, 거기에서 그냥 팔 벌리고 와, 이 바람. 이게
1: 그렇죠.
0: 올해 마지막 바람 아니야.
2: 근데 마지막 바람이지 않았을까요?
1: 그렇죠. 시원한 바람을 맞는
0: 예,
1: 마지막 바람.
0: 북서풍의 마지막 바람
1: 그렇죠.
0: 아니었나.
1: 이제부터 갔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바람은 습한? 바람은 세기는 하지만 내 볼에 닿는 거는 약간 축축한, 따뜻한 그런 바람이 아닐까?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다리를 정말로 멋있게, 힘차게, 와! 하면서 갔다가 이제 오르막을 시작을 합니다. 계단으로 시작하죠.
2: 네.
1: 그래서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2: 처음에 계단은 괜찮았어요.
1: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2: 근데 계단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상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심장이 막 뛰는데, 거기서 만났잖아요, 할아버지가. 진짜. 전그 할아버지랑 같이 거기서 배 타고 가고 싶었어.
0: 명도에서 제2교로 걷는 다음에 그 다음에 본홍도가 있고 본홍도에서 다시 제1교 그 문제 그 제1교는 이렇게 무지개 같은 아치형에 찾아보니까 사장교라고 하더라고요. 현수교가 아니라
1: 아, 사장교?
0: 네, 강선으로 꽝 땡기고 있는 사장교인데
1: 네.
0: 거기를 딱 지나고 가니까 말도 다 왔네 했는데 와 거의 한 80m 정도의 높이를 올라가는 형국이었거든요. 어디서 김쌤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2: 아니, 저는 본홍도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각보다 말도가 좀더 계단이 좀더 높았어요.
0: 아,
2: 그리고
1: 그래요? 거리가
2: 그리고
1: 조금 더
2: 좀
1: 힘들어요.
2: 완사적고, 옛처럼 이렇게, 본홍도처럼 이렇게 되게 높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저는 말도가 오히려 더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가 덜 힘들었어요.
1: 거꾸로 넘어오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더 힘든 코스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2: 맞아요, 맞아요.
1: 쉽게 넘어가셨다라는 얘기네요.
2: 왜냐면 본홍도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벌써
1: 네.
2: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마비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본홍도에서 일단 내가 마비됐었어.
0: 아, 저는 오랜만에 아, 계단 걷는 맛을 느꼈습니다.
2: 계단은 괜찮았다니까요.
0: 에.
1: 뭐 간만에 등산하는 기분?
2: 예,
1: 늘
2: 맞아요.
1: 저희가 뭐 해안길을 걸으면서 평지를 걸었고 살짝의 뭐 임도길이었었는데 등산하는 기분. 그러나 바다에서 오는 바람, 다리를 건너면서 그거를 그나마 좀 씻어낼 수 있었던
2: 그쵸, 그쵸.
1: 그런 길을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2: 맞아요.
0: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가파르다 보니까 높이는 뭐 많이 높아야 한 100m잖아요.
1: 네.
0: 예. 그런데 이제 힘들다 보니까 앞으로만 가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힘들

0: 어릴 때 뒤돌아보면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고개 숙이고 땅을 보고
1: 경사가
0: 앞으로만
1: 너무 높아가지고
0: 어.
1: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
2: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섬 다리만을 생각하고 왔지,
1: 맞아요.
2: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를 일단 예측하지 못했고, 아마 검색을 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서 마음에 다짐을 했을 터인데, 이게 갑자기 펼쳐진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힘겹게 능선을 탁또 내려갔어요. 힘들게 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저희가 말도로 갔죠.
1: 맞아요.
2: 자, 말도를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 들어가기 전에 또 어르신이 해설하는 거를 또 봤습니다.
1: 네.
2: 많은 분들이 정자에 앉아 있었고 또 어르신이 여기는 어떻고 어떻게 이런 설명을 또 해주시는
1: 맞아요.
2: 그런 것들이 또 있어서 야, 여기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0: 저 그분이 저희가 이제 말 가파른 말도 끝을 이제 올라간 다음에 거기 그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 무슨 뭐 송신 아니 군부대 송신탑인가? 뭐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그마한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 마을로 내려간 데크길이라고요.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을길, 마을 비탈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등대까지가 그렇게 먼 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의 설명은 뭐냐면은 아주 자잘하고 거지만은 그 지역의 상황들, 섬에 구간구간 짧은 상황들, 느낌들,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애정어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게 듣다 보니까 야, 발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고, 야, 이 동네가 만만치 않구나. 이제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애정 있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거기 등대가 뭐 120년이 뭐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뭐꼭 가봐라. 그래서 어떻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맞아요.
2: 그런 곳에 그런 분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해설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아마 자청해서 했든지, 아,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분들의 삶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역사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이 섬이 이렇게 섬니키길로 능선을 타고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코스잖아요. 지도로 보면 뭐 자그마한 섬들로 이어져 있는데, 아 근데 섬 안에서 마치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쪽으로 가면 이게 나오고요, 이쪽으로 이게 나오는데, 그때 되게 하늘이 좀 그늘져가지고 어두웠어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군데군데 이정표에 나이 드신 분이 사람들을 보면서 일로 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1: 도깨비처럼.
0: 일로 가면은 천연귀신만 나올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아 이게요. 거꾸로 그분들 스토리텔링하고 그리고 걷는 사람들이 잠깐 거기서 쉬게끔 할수 있잖아요. 그 얘기
2: 그렇죠.
0: 듣다 보면 아 이것도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
2: 그렇죠.
0: 예, 그리고 그분들을 또쓸 수도 있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 섬을 좀 낯설게 바라보게끔 하는 거. 그래서 뭐 처음 왔으니까 잘못 갔다가는 개고생하고 이런 말 들으면 쉽고 뭐 이런 게또 이제 그 사람 추억에 남을 거 아닙니까?
2: 맞아요. 그 말따라가 하는 곳이 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등대도 있고 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숲곡 지형도 있고 또 바위에 뿌리 내린 천년송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도라는 섬은 전체가 좀 작아 보여도 그 안에서 품는 이야기는 아, 꽤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가는 섬이 아니라 한 번쯤 천천히 둘러볼 만한 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지금 서해 바다죠.
0: 예.
2: 근데 서해 바다인데 유난히 저는 좀 파랗다?
1: 그렇죠.
2: 그렇죠.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되게 육지에서 멀어요. 정말
1: 멀어요.
0: 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새만금 방주제를 기준으로 전주까지 한 30km 잡거든요. 거기에서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전라북도가 안으로 좀쏙 들어가 있는 평야지대예요. 이게. 그래서 그 섬들이 사실은 육지에서 훨씬 멀거든요. 물론 충청남도 섬들, 여기보다 더먼 섬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야, 물이 깨끗할 수밖에 없겠다.
2: 그러니까 먼 바다라.
0: 좀먼
2: 먼 바다라.
0: 바다였어요. 사실, 그, 새만금 쪽은 군사, 아니, 저기, 고군산은 군산 권역이잖아요.
2: 네.
0: 근데 이제 기상대에서 군산 측정하면 군산은 뭐 날씨가 맑습니다. 어습니다. 비가 이 정도 옵니다. 하는데 새만금은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바다예요.
2: 그 새만금 때문에,
0: 이어졌지만 바닷 기후예요.
2: 그래서 좀 기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0: 다릅니다. 다릅니다.
2: 그렇지.
0: 네.
2: 그리고 이 말도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곳들이고 또 배가 드나들고 있고 또 어구가 좀 쌓여 있어서 사람이
1: 네.
2: 사는 동네?
0: 네.
2: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1: 그렇죠.
2: 그 안에 민박도
1: 네,
2: 있고
1: 오, 네.
2: 그쵸?
1: 네.
2: 신기하게.
1: 카페도 있고.
2: 뜻밖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넘어오면서 되게 기대했던 게또 하나 있었죠.
1: 네.
2: 거기 식당.
1: 네.
2: 없었으면 어쩔 뻔했고, 우리가 거기서 안 먹었으면, 이거 어떻게
1: 그니까요.
2: 아냐고요.
1: 별거 아닌데 진짜
0: 예약을
1: 맛있었어요.
0: 했죠. 반드시 백반을 먹으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2: 그렇죠. 꼭.
0: 예, 백반. 백반하고
1: 매운탕 아닐까요?
0: 그 다음에 생선구이. 그게
1: 생선구이.
0: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1: 박대 이런 거 아니에요?
0: 박대는 아니었어요.
1: 그 종류잖아요. 그 종류던데?
0: 어쨌든 이거 마른 생선구이가 나왔거든요.
2: 네.
0: 그래서 그거에 반찬 너무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를 먹었잖아요.
2: 갑오징어? 갑오징어.
0: 갑오징어를 먹었어요. 거기에서 정말 섬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 먹기는 처음입니다.
1: 근데 좀 매운탕이 너무 맛있었어요.
2: 아, 진짜 맛있었어요,
1: 저는
2: 그거는.
1: 오징어보다 솔직히 그 생선 구이하고 매운탕이 더 좋았어요.
2: 아마 그 부부가 하시는데 아마 사장님이 바다에서 잡아오셨을까요?
1: 그럴 수
2: 거기에서
1: 있어요.
2: 나는 거를 그대로 했겠죠? 야, 연륜이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정말 맛있게 먹고 피로도 많이 풀렸었고 여기가 종점이었잖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저희가 밥을 먹고 밖에 딱 나갔는데 우리가 쉴수 있는 공간을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1: 맞아요,
2: 그래서
1: 맞아요.
2: 누웠습니다.
1: 한숨 잤죠.
0: 그렇죠. 그날 바람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마지막 바람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남쪽 방향으로 그 누워
1: 아, 그게
0: 있었거든요.
1: 남쪽
0: 그러다
1: 방향이었어요.
0: 보니까 섬 넘어 부는 바람에 와, 그 시원하면서도 그 맑은 바람을 탁밥 먹고 누워서 이 바람을 맞을 때 와, 야, 이 시절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다. 그리고 아, 이렇게 봄을 보내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 저는 이제 사실 그때 식구가 하나 떠올랐어요.
2: 오, 네.
0: 뭐냐면, 말도의 이 바람은 참 부지런하구나. 바람이 부지런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부는 바람이 그 섬에 있는 나무 이파리 위를 다 쓸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참, 이 바람 참 부지런하다.
2: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이렇게 터치하고 쑥 지나갔어요?
0: 예, 그걸
2: 아이고.
0: 느꼈습니다.
2: 언제 그걸 또 보셨어요? 야, 역시 섬세하다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었던 것도 좋았고, 그래서 또 썰렁한 느낌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햇볕 있는 데다 저는 발을 좀 내놓고 누웠거든요. 발은 좀 따뜻하면서 체온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좀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저희가 배를 좀 기다렸습니다.
0: 그 걷는 여행 중에 이렇게 밥 먹고 한숨 자고 간다는 게, 얼마만의 여유일까요?
2: 그렇죠. 이게 섬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시작점 그리고 도착해서 끝나면 바로 또 돌아와야 되는 이런 급한 마음으로 왔었는데, 여기는 내가 급한 마음에 가려고 해도 갈수 없죠. 기다려야 되는 그게 있다 보니까, 그냥, 아, 뭐, 마음이 조금 더 풀어지지 않았을까?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멀지 않아서.
2: 어.
1: 우리가 막 멀리 갔을 때는 그차 시간이
2: 네.
1: 너무 늦어지니까. 그리고
2: 그렇죠.
1: 좀 멀지 않아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0: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2: 네.
0: 기차 시간이나 버스 시간, 배 시간, 이 시간들의 차이는 뭔가? 바다는 그날 3편밖에 없잖아요. 원래 2편이었는데 1편 증편돼서.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 3시 반에 그 말도에서 배를 40분이었던가요? 30분?
2: 뭐 그 비슷한 네, 시간이었죠.
0: 말도에서 타야 하는데.
2: 네.
0: 그 전에 저희가 한 2시 반 정도 끝났고 뭐야? 아, 2시 정도 이제 밥 다 먹고 있어서 야, 그 시간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아, 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여유를 주나. 아까 말한 꼼짝 마라.
2: 그렇죠?
0: 라는 거. 아니 마치 예상치 못한 어떤 여분의 시간, 서비스, 없던 시간이 주어진 그런 느낌들. 그래서 섬유행은 한 번 정도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그 배 시간이 나한테 어떤 여유를 줄 거냐. 그 배 시간 동안 나는 이 섬에서 무엇을 할 거냐. 아, 없는 계획입니다.
2: 그렇죠.
0: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봐요.
2: 네.
0: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2: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명도 말도 걷기는 단순하게 섬 둘레를 도는 길이 아니라 배를 타고 들어가고 함께 내리고 올라가도 보고 내려와서 마을을 지나고 또 밥 먹고 배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묶여있는 길, 묶여있었기에 우리한테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했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다시 2부 소소가 소중할 때 이어가겠습니다.

0: 2부 소소가 소중할 때. 오늘은 고군산 군도 섬잇길. 바람이 정말 강했습니다. 우리가 바다 다리 위에서 모자를 붙잡아야 했고 또 바다 위를 걷는 동안 옷자락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걷고 나서 오래 남는 건 큰 풍경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배 안에서 나눠 먹은 호떡, 그리고 항구에 쌓여있던 그물, 말도에서 먹은 점심, 그리고 배를 기다리며 잠깐 누워있던 시간 같은 것들이 더 또렷하게 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코너에서는 커다란 풍경? 그거 말고 작은 장면들이 기억에 남았던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대장님, 어떠한 것들이 조금 기억에 더 많이 남았을까요?
1: 작년은 호떡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얘기하면서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장자도에서 방축도로 가잖아요. 근데 방축도는 아직 그 이 섬잇기 본 코스가 연결이 안 됐어요. 이번 6월 말에 임시 개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축도 선착장에 보면은 방파제가 테트라패드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아, 거기다가요, 색깔별로 칠해놓은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죠.
0: 아.
1: 원래 그 콘크리트 회색으로 해가지고 좀 삭막했잖아요.
0: 그렇죠.
1: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아, 섬을 그렇게 꽃으로 울긋불긋하게 하지 않더라도, 저걸 저렇게 페인트로 이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섬은 작으니까 어떤 색으로 색깔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섬은 다르게 보일 수 있겠다.
0: 아,
1: 그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도에 가니까 그 숲이 되게 깊어요. 아까 그 가이드 하신 분 있잖아요. 그 마을을 설명하시는 분. 그분 말 듣고 내려오면서 축축하고 깊고 어둡고 막 그랬는데, 그 길에 뭘 심어놨냐면요, 수국을 심어놨어요.
0: 네.
1: 그러니까 좀 어울리지는 않았는데, 왜 했을까? 이제 꽃을 보고 오자 하는 거. 요즘 뭐 섬들 뭐 제주도에서 수국 뭐 다른 다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해안가에는 수국이 뭐 요즘에는 대세인데, 이 색깔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길에다가. 아, 이것은 자연적인 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노력을 한다면은, 아, 이 큰 나무는 아니고요. 야, 섬에서 이런 색감을 유지한다는 거, 그건 섬이 밝아진다.
0: 그렇죠.
1: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0: 섬의 색깔을 입히는 방법, 인공적으로 입히는 방법들이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국을 심는 거. 근데 수국이 거기에서 빛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그 섬에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를 품고 있는 깊은 숲. 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밝은 빛들이 어우러질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깊은 숲이 아니었고 얇게 빛나는 그런 숲에 그런 수국이 더 빛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역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빛을 더 바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말도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것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인 거예요. 아닐 수 있죠. 이거를 해안 둘레길로 이렇게 데크를 좀 놓으면 옆으로 돕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2: 저도
0: 드는데.
2: 저도 그랬어요. 산에 못 올라가는 사람들
0: 옆으로 갔으면
2: 옆으로
0: 좋겠다.
2: 옆으로 가가지고 좀 보면은 얼마나 더 이쁠까.
0: 그렇죠. 아이고 나 못 가겠다. 좀 옆으로 좀 돌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는 그 바다도 너무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가능하겠죠. 그거는.
1: 예, 거기가 떨어진 바다인데 데크길을 하면은 뭐 걷기는 편할 수 있고요.
0: 네.
1: 요즘에 무장의 길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 신선함, 신비함들 고유의 가치들이 좀 훼손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고군산군도 여러 섬이 있는데, 차라리 현재 개발된 선유도나 문여도 이쪽에 데크길을 좀 늘리는 것은 좀 나을, 그게 좀 관광이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는 좀 원래 그대로 좀 이끼길이지만은 좀 능선과 다리 이런 어떤 좀 약간 힘들 수 있는 길이지만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이런 섬으로 남으면 어떨 거니까 생각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시고, 야,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0: 네.
1: 야, 고구서 섬짓길, 이거 못 가면 평생 후회다. 라고 하신 분들은, 방축도는 섬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가 다른 섬에 비해서 좀 해안가가 좀 완만한 편,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거든요. 그쪽은 이제 첫 번째, 출렁다리 쪽으로까지는 이렇게 데크길로 해가지고, 그럼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축도에서 휴식을 하고 쉬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물론 전섬을 그렇게 데크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0: 그러니까 어떤 곳은 우리가 데크길을 놔서 순환 코스로 한번 갈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 또 어떤 길은 이렇게 말도처럼 아예 그냥 이렇게 능선이 있어서 또 새로운 길로 이렇게 갈수 있는 느낌으로 가는 게 이렇게 좀 나눠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분산시켜는 게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 예, 그리고 그분들이 꼭그 능선 있기를 다 걸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무리일 수도 있고.
0: 네.
1: 그래서 지금 이제 배편이, 지금 장자도 출발해갖고, 거쳐가지고 순환 경로로 돼 있는데, 거기는 관광용으로도 지금 선유도, 문유도, 뭐 신시도 이쪽으로만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차라리 이제 말도 이쪽은 자체적으로 이 섬과 섬 사이를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는데, 이제 단점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다리 있는 곳이
0: 네.
1: 물살이 세고 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배가 지나가기 그렇고 다리 사이, 난간 사이가 좀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0: 그렇죠.
1: 조금 뭐 작은 배는 다닐 수는 있겠는데, 근데 조금 안전사고 같은 경우 좀그 걱정이 되기도 하고, 먼저 뭐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되게 멋진 팔자 코스에,
0: 그러니까요.
1: 섬을 이렇게 양쪽 다볼수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지금 그 말도에서부터 방축도까지는 그 뒷면 있잖아요. 북서쪽, 북쪽 면들은 사람들이 별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전에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뒤쪽에 가서 낚시를 하고 너무 그랬거든요. 되게 가파르고 접근하기가 어렵고 파도도 세고, 좀 을씨년스럽고 좀 원시적인 그런 느낌 있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찬찬히 배 여행을 하도 나쁘지 않, 안, 괜찮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다리로 놔여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아마 데크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미래에는 이게 배가 또 팔자로 다니는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 그리고 정말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섬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느끼고 힐링하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군산인 거죠?
1: 군산.
0: 야, 군산은 이렇게 해양 관광? 이거를 가지고 있는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 전라북도 바다에 있는 섬의 대부분을 군산이 사실은. 그렇죠. 뭐 군산과 부안인데,
0: 네.
1: 부안이 위도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위도가 이제 영광 쪽에 있다가, 어쨌든 좀 해방 이후에 좀 재편됐죠. 그 경계 구역이.
2: 섬에서 물놀이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서해는 나라 이쪽은 육지 쪽은 좀 물이 좀 약간 더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거기는 물이 너무 깨끗했는데 몽돌처럼 이렇게 자갈로 되어 있어서
0: 네.
2: 저는 그 산에 부모들은 그러니까 아빠는 산에 가든 낚시를 하고 엄마와 아이들은 한쪽에서 물놀이를 하면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스노클링이나 해양 스포츠 같은 이런 거를 조금 약간 해도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0: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커다랗게 갔기도 했지만 이렇게 작은 풍경 기억나는 건 말도에서 등대가는 길 쪽이 약간 안쪽으로 쑥 들어와 있죠.
2: 맞아요, 맞아요.
0: 거기는 좀 아까운 공간이었어요.
2: 그리고 본홍도에서 약간 그 숨겨진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무인도 같은 느낌의 그것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기에 배를 타고 저기다가 딱 1박 2일로 딱 놓고 거기서 놀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물이 일단 깨끗하니까
0: 네.
2: 일단 할수 있는 이게 좀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0: 맞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이고, 해양 스포츠, 뭐 아니면 해양 관광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늘 우리가 했던 얘기만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바다를 보고 거기에 있는 몽도를 보고 그 해변을 보다 보면 되게 많은 생각들이 나요.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2: 그쵸,
0: 꿈꿀 수
2: 그쵸.
0: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해안가 가서 해수욕장 보잖아요.
2: 응.
1: 그 있잖아요. 그 해수욕장에 뭐 모래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굵으면 굵을수록 물이 깨끗한 동네거든요.
2: 그니까요.
1: 그래서 예, 뻘보다는 모래해수욕장, 모래해수욕장보다는 몽돌해수욕장이 물이 좀 깨끗하고, 그 말은 이제 파도도 세고,
2: 그렇죠.
1: 그다음에 퇴적물도 적고, 그런 거죠. 그래서
2: 그러니까요.
1: 몽돌해수욕장은 이쪽 그 고구산이 꽤 많잖아요.
2: 그러니까.
1: 그 아마 섬의 습곡 그런 것들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갈아 뭐야 침식이 돼가지고 생긴 것 같은데 되게 좋은 동이죠.
2: 그러니까요. 바다가 깊으니까 일단 좀 그런 스포츠를 왜 우리가 일부러 동남아시아 쪽으로 놀러 가서 동남아시아에서 그 약간 섬에 가가지고 물놀이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도나 이런 데 가서 딱 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그뭐 하여튼 뭐 안전요원을 좀 놓고 그거를 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동해를 안 가도 이 서해 사람들이 놀수 있는 곳이 딱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보면 우리가 강원도 삼척이나 이런 데도 항 주변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막 아이들이 놀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놓는데 부안도 생각보다 아니 전라북도의 해안가 쪽에 부안이 해수욕장인데 거기도 모래뻘이라 모래라서 좀좀 몸에 묻고 해가지고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조금만 물시설만 있어도 참 아이들이 놀수 있고 그 오염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놀수 있을 것 같은데.
1: 이쪽 서남해 쪽에 광역으로 보면은 전라북도가 먼 바다 해수욕장이 없었죠.
2: 그렇죠.
1: 왜냐면 이제 손까지 들어가고 하기가 뭐
2: 응.
1: 위도 해수욕장 있었지만은 선유도는 이제 선유도
2: 응.
1: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연결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좀 그걸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2: 그니까요.
1: 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뭐 섬들의 해수욕장이
2: 많잖아요.
1: 많잖아요. 예,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2: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섬들을 오염시킨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오염시킬 수 있는 걸다 배제시켜 놓고 그 가서 놀고 나올 수만 있다면 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0: 아마 시간이 더 지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다리가 낮을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2: 그쵸.
0: 그렇죠? 그리고 그 다리를 우리는 보통의 다리는 차가 다니게 만들죠.
2: 그쵸.
0: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다리를 만든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0: 이게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2: 그쵸, 그쵸.
1: 그 다리,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왜 부산시가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아마 정부 지원, 국토부나 해수부 지원받, 국토부 사업이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유도, 과거 고군산에, 선유도 쪽에 뭐 있냐면, 선유, 무녀대교하고 장자대교가 있었어요. 그 이륜차까지만 다녔거든요. 사륜차는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차가 없었거든요, 거기. 고군산에. 이제 지금 새만금으로 이어지기 전에. 근데 그 대교가, 지금 무녀대교는 좀, 그 옆에 새로 난 다리 때문에 가려져 갖고 좀잘안 보이고요. 다만 장자대교는 지금 하늘길? 하늘길로 지금 포장이 돼서 아니 저기 새롭게 변신해가지고 인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고군산은 그렇게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그 다리의 경험이 오래됐죠. 아마 그게 그쪽으로 그런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멋진 코스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이 코스가 너무 쉽게 개발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은 아마 상당히 농런할 수 있는 관광지로 될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0: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섬의 다리를 걷는 거?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생각들이 막 확장, 확장, 확장? 그리고 이제 역시 가족과 어떻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런
2: 그죠.
0: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0: 이거 봤기 때문에, 느꼈기
2: 그쵸.
0: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
2: 그쵸.
0: 거죠. 더 많은
2: 그쵸.
0: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고. 이러다 보니 우리가 여기까지 확대가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오늘, 말도의 장자도에서 배를 타고, 뭐, 명도에서 말도까지 갔고, 말도에서 다시 장자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래도 가장 기억이 남았던 장면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거만큼은 진짜 너무 소소하지만 나에게는 커다랗게 와닿은.
2: 저는 해수욕장이었던 것 같아요. 해수욕을 하고 저희가 선착장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데, 내 아이도 저기서 놀러 왔으면 좋겠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사람들이 이제 말도에서 장자도까지 나가는 그기 사이에 잠깐 그 해수욕장처럼 보이는 그
2: 네.
0: 몽돌이 가득한 곳에 물놀이하고 있는
2: 네.
0: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혹시 대장님은 혹시 기억이 남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1: 아까 장면들은 뭐그 충분히 그 날씨에 따라서
0: 네.
1: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라는 거, 배시간. 그래서 배시간이 우리한테 어떻게 의미를 주냐. 뭐 배시간, 기차 시간, 뭐차 시간 있잖아요. 근데 내륙은 뭐 차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세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쉬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 무엇을 줄 거냐. 한 1시간 반 정도 마치 허가 받은, 뭐좀더
0: 허가받은?
1: 근사하게 말한다면은
0: 네.
1: 누구한테 허가를 받은지 모르지만 자연한테 허가를 받았든 신한테 허가를 받았든 그 시간, 계획이 없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섬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휴대폰만 보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 마치 인생의 여분의 시간 같은 건데, 아, 섬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 아, 그 시간 동안에 뭘 해볼까? 아, 저한테 큰 뭐야,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화두 같은 게 왔어요. 아, 삶의 여분의 시간, 배가 주는, 배 여행, 섬 여행이 주는 그 여분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0: 야, 이게
1: 들었습니다.
0: 철학적으로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렇죠.
1: 좀, 너무, 너무, 너무 갔죠?
0: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저는 섬과 섬을 잇는다. 사이를 잇는다. 섬 잇기를. 이 말이 일단은 좀 예뻤고, 잇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전좀 저한테는 조금 더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섬잇길. 그리고 저는 또, 그러니까 푸른 바다와 하늘만 보면 예쁜 여행지인데, 또그 동네에 있는 그물과 어구를 보면 생활의 자리라는 게 느껴졌고, 또 바람 부는 날에도 누군가는 이 바다에서 일하고, 또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손보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함께 들었습니다.
2: 말도에 가구 그 마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0: 그렇죠.
2: 음식도 그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음식점이 하나만 남아 있고 그럼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그 마을에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외국인들 있어서 조금 더 그랬었어.
0: 그러니까 결국은 섬에서도 일하는 분들은 결국은 외국인들.
2: 조금만 신경을 조금만 생각을 해준다면 사람들도 여기로도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요즘에는 다시 고향으로 오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조금만 조금 여기를 뭔가를 막 크게 개발하지 않고 뭔가 군산이 이제 딱히 뭐 어민들이 살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녀도만 관광지로 할게 아니라 너무 유흥시설도 아닌 뭔가를 좀 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말도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
1: 그 고민이죠. 예, 네, 사람이
2: 지금
1: 들어온다는 게 귀화가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어부가 되는
2: 그러니까
1: 건데.
2: 어부가 아니라 뭔가에 어떻게 보면 해양을 이용한 시설이 조금 들어오면 크게 요즘 부모들이 막 크게 막노그 스파를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워터파크를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에서 아이들과 놀게끔 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것만 조금 해준다 그러면 그래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동남아시아 엄청 많이 가잖아요. 굳이?
0: 이거는 갔다 온 사람이 굳이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지금 이 고군산 군도가 지금 말도까지 이제 이렇게 두면 바다 한번 건너서 이제 섬잇기로 하잖아요.
2: 그저는 네.
1: 처음에 전기가 들어갔죠. 사람이 사라니까. 전기
0: 네.
1: 없어서 살았고, 물은 하늘 뭐 아니면 우물 파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육지에서 방축도로 물, 상수도가 지나가고, 그 상수도가 이번에 다리를 연결하면서 섬유기 다리를 연결하면서 상수도 따라가고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지키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맞긴 맞고 지켜야 할 것도 맞긴 맞고 저희 같이 이렇게 섬잇길에 멋있는 풍경, 옛날에는 꿈도 못꾼 그거든요.
2: 그죠.
1: 새로 만들어진 풍경이거든요. 광경이거든요. 그 높이에서 다리를 통해서 섬과 섬을 이어서 바다를 볼수 있다는 조망들, 이거 대단한 건데, 야, 이 멋진 만큼 앞으로 이쪽은 또 어떻게 멋지게 바뀔까? 기대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고 그거를 또 생생하게 우리가 뭐 꿈꾸다 보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작은 장면들을 다시 세워보면은 저희가 장자도의 호떡, 그리고 배 안에서 바라본 관리도, 또 명도 선착장의 사람들, 그리고 항구에 널려있던 그물, 그리고 전망대에서 잠깐 조용해진 시간, 또 바다 위에 온전히 서 있었던 걸음, 말도에서의 점심상, 그리고 배를 기다렸던 시간. 하나하나는 작지만 이 장면들이 모여서 오늘의 섬길을 만들었습니다. 자, 섬에서는 걷는 일과 기다리는 일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걸어서 섬에 닿고 밥을 먹고 배를 기다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오는 것까지가 하나의 길입니다. 오늘 소소가 소중할 때에는 고군산 군도 섬잇길에서 만난 작은 장면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을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 바람이 세서 더 또렷했고, 또 기다림이 있어서 더 오래 남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걷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언젠가 꼭 고군산 군도 섬잇길에서 섬과 섬 사이를 직접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해란길 낯설게 걷기, 저는 한우주였습니다. 자,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1: 다음에 봬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야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월지에 엎드린 죽음 237쪽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명치가 조인 채 월지에 도착하니 과연 태어나 한 번은 볼만한 곳이었다. 유려한 형태로 만들어진 못이 감탄을 자아냈고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골라 심기지 않은 것이 없었다. 등불과 장식 비단이 월지의 신비를 증폭시키고 있었다. 먼저 다다른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선 채 뛰어올 사람들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적당히 도착한 듯 싶었다. 사람들뿐 아니라 사냥과 노루, 앵무와 꿩과 공작이 있었는데 낯선 이들이 많아 동물들도 불편한 기색이었고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일꾼들이 바빠 보였다. 자은은 여기저기 인사를 하고 다니는 호응 곁에서 몇 번 같이 고개를 숙이다 슬쩍 뒤로 빠졌다. 인구는 월지와 동물들이 보고 싶다더니 막상 와서는 입수구와 출수구를 찾아 들여다보며 좋아했다. 아주 잘 만들었어. 또 백제인이 만들었다 하지 그래. 내가 말하지 않았네. 자네가 말했네. 어차 자네가 아니지. 주인님이라 불러야지. 정녕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너스레를 떠는 식객이 얄미웠다. 성미에 맞지 않겠지만 자리를 잘 지키고 오게. 나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과 좀 친해져 봐야겠어.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겨서. 인근이 휘적휘적 가버리고 자은은 내심 인근이라도 곁에 있어주길 바랐다는 걸 깨달았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점점 동료끼리 모이는 중이었다. 자색 옷을 입은 이들이 그들끼리 목소리를 키우고 있었고 비색 옷을 입은 이들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들키기 싫어하는 표정을 하고 서성거렸다. 동굴들은 이 자리에 육두품들이 낀 것이 불만스러울 것이다. 육두품들은 진골들을 거스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 드문 기회를 다음에 다른 것으로 이어나갈 심산일터였고 말이다. 떨어져 나와 보니 보이는 것은 옷색뿐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색이 지워지자 사람들도 무리로 뭉친 동물들이나 다름없이 느껴졌다. 먼 곳에서 잡혀 선물로 온 내 눈에는 우리가 우습지? 커다란 앵무새에게 말을 걸자 앵무가 자은에게 꽥 하고 크게 울었으므로 뒤로 물러섰다. 물가에 오리를 구경하는 척하며 시간을 죽였다. 차라리 연회가 바로 시작되면 나을 것 같았다. 누가 늦게 오고 있는 것일까? 육두품은 감히 그럴 리 없다. 속으로 투덜거리고 있을 때였다. 두드러지게 훤히 생긴 이가 자은을 향해 걸어왔다. 그가 자은을 다른 누구로 착각했는지 자은이 이전에 알던 사람을 잊었는지 짧은 순간 여러 경우를 검토했지만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았다. 넓은 이마에 짙은 눈썹, 그 아래 눈은 형형하고 입술 산이 진했다. 차려입은 자색이 한층 진했다. 드디어 만나는군, 남자가 말했다. 자은은 인사말을 정하지 못해 일단 가볍게 꾸벅 인사를 했다. 내가 모르고 있었을 거라 믿었겠지만 아니야. 무엇을 모르고 한단 말인가? 자은은 상대의 말을 따라잡으려 애썼다. 알면서도 둔 거지. 저가 시장에서 그쪽을 보고 도움을 청했다지. 그것 자체는 경솔한 일이었지만 그날 밤 곧장 내게도 말했어. 그저 명민함을 빌리는 일일 뿐이라고. 처의 집안일이었지만 내가 나서면 되려 이목을 끌어 위험했을 터라. 그쪽이 자리를 대신 채운 거야. 그쪽 입이 가벼웠다면
사용을 다한 후 머리를 베어버리려 했는데 꽤 무거운 편이더군. 이후엔 그 길삼대의 일로 그쪽에서 또 도움을 청했다. 그것도 들었고 여인의 도움이 그리 필요할 리는 없으나 철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뿐이었겠지? 아, 사나의 지압이었구나. 상대등의 아들이라 했던 기억이 났다. 자은은 상대가 자기를 껄끄러 여길만 하다는 걸 깨달았다. 예의 어긋나는 일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부인께서 워낙 높은 부덕을 지니신지라. 자은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쪽이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 천은 모란처럼 아름다우면서도 국화처럼 절개가 있지. 하지만 그쪽의 상판을 보고 한 번은 확인해야 했지. 처가 그쪽을 어린 시절 알던 이로 편히 떠올린다 해도 그쪽은 다를 수 있잖아. 그래, 보아라. 내 얼굴을. 자은은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이 사내가 품고 있는 것이 흠모인지 연정인지 또는 음심인지 사나의 지아비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섰다. 자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음심 같은 것은 일절 품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자은과 사나가 어떤 사이였는지 한쪽이 죽고 없는 그 둘의 일을 자은은 알지 못했고 영영 알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간 겪은 사나의 애틋하지만 스스럼 없는 태도를 보아 어린 둘이 손이라도 잡은 적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이렇게 직접 보니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 그쪽은 이 남자 내 이름을 알고 있다. 일부러 부르지 않는 것이다. 자은은 이상할 정도로 겁먹지 않았지만 움츠려든 듯한 표정을 지어냈다. 만족시켜주고 보내버리자는 심산이었다. 남자답게 연글지 못했군. 그런 남자들이 있지. 평생 어린아이 같은 용모로 여자들 곁에서 여자들 일이나 거들어주는 진짜 남자들이 다망하여 비혼자리를 노리며 맴도는 반쪽자리들이 시를 남기지 못해도 시가 마르지 않으니 신기한 일 아니야? 모욕이었으나 반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상대등의 아들이 모욕을 하면 그대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은에게는 소용없는 모욕인 걸 들키지 말아야 한다. 처에게 한번 도움을 주고 한번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물러나 그쪽 옥에 맞는 여자나 하나 얻게. 그쪽 형을 감안하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 보이네만. 처음 보는 사이에 혹 심기가 상했나? 아닙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은이 분한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상대등의 아들은 아쉬워하는 낌새였다. 유약해 보이는 맛수가 못되는 사내라는 걸 확인하면 통상은 안심되고 지나칠 텐데 자근자근 밟아주고 싶었던 듯 했다. 진호룡! 누가 상대등의 이름을 불렀고 그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섰다. 사나에게 불확실하게 들었다. 그만 잊고 말았단 이름이었다. 이제 나도 당신의 이름을 아는군. 자은은 생각했다. 알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로소 자리를 찾아 앉으라는 명이 떨어져 자은도 자기 자리로 향했다. 호은의 옆자리였고 자은 다음으로는 겨우 두 자리가 더 있는 말석이었다. 진공이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더냐? 호은이 웃는 인매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자은에게 속삭였다. 가운데 아는 이가 있어 잠시 이야기를 모르시더군요. 그래, 나는 진공에게 육두품은 아예 보이지 않는 줄 알았다. 희한한 일이군. 상석에서는 허풍이 낀 안부 인사 같은 것이 오갔으나 소란스러움도 왕이 걸어오자 지워지듯 잦아들었다. 왕의 존재는 드리워지는 침묵 같은 것이구나. 내성에서 일하긴 하지만 왕을 제대로 본 적 없었던 자은으로서는 신기했다.
다 같이 고개를 조아렸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장은은 신발끈부터 시선을 올리며 천천히 왕을 보았다. 말썽이라 눈길을 들키지 않을 수 있어 좋았다. 거인.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아부인 줄 알았다. 왕이 없는 자리에서도 왕에게 바치는 찬사일이라 해석했던 것인데 실제로 보니 왕보다 가까이 앉은 사람이 왕보다 작아 보여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비대하게 큰 것이 아니라 뼈대가 컸다. 옷 아래로도 크게 뻗은 몸을 그대로 그릴 수 있었다. 의자에 비해 다리가 길어 무릎이 나온 자세로 앉았고 혈관이 튀어나온 손이 팔걸이를 넘어 밑으로 툭 떨어졌다. 조금 더 올라가면 돌로 깎은 듯한 머리와 봉황 같은 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를 보고 있었다. 휘장을 흔들던 바람도 잦아들었다. 장은은 추가 달린 그물에 사로잡힌 것처럼 몸이 무거워졌다. 선왕과 함께 사만을 통일한 업적으로 미루어 나이가 많고 겪은 게 많아 지친 듯한 일상일 거라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다. 호흡보다 고작 몇 살 위로 보이나.

오늘 저녁 왜 여기 불려왔는지 궁금들 하겠지? 왕의 목소리는 그러하리라 여겼던 것보다 낮았다. 낮기에 어쩔 수 없이 뭉툭하게 퍼지고만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두 단어를 놓치게 하는 목소리였다. 자원은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왕하기로 기울이는 것을 보고 따라 기울였다. 그대들이 내 손발이 되기에 적합한 인재라 들었다. 어디서 들었을까? 다른 이들에 대해서라면 몰라도 자은에 대해서는. 호은조차 자은이 부름을 받자 당황했는데.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 그 일들을 하려면 온 신라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어야 해. 그대들이 마땅히 서야 할 곳에 서서 가진 힘을 다해야 해. 앞으로 그대들에게 나는 요구하고 요구하고 또 요구할 것이야. 때로는 그 요구가 그대들이 여기기에 과한 것일 수도 있어. 나는 그대들을 바다 건너에 보낼 수도 있고 적들 한가운데로 보낼 수도 있고 목숨과 그보다 중한 것들을 어느 아침에 내어달라 할 수도 있지. 신라를 위해 그대들의 살과 뼈를 피를 끝내는 거둘 거야. 누군가에게는 고실 테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남은 일이겠지만 추임새 같은 대답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몇몇이 답과 비슷한 소리를 냈다가 머쓱한지 흐리게 마무리 지었다. 그러니 오늘은 그저 배품을 받도록. 왕의 말이 끝나자 일제의 상이 나왔다. 본 적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진 음식들이었다. 노르고기 위 색상의 고명을 젓가락으로 건드려보다가 자은은 정원을 걷는 노루들을 보았다. 탁월히 아름다운 노루들이었다. 가려뽑은 노루라면 먹을 노루는 따로 두는 것인지 그런 것이 괜히 궁금했다. 음식들의 맛도 농밀하기 그지없었지만 사일택의 음식 맛만은 못하다고 건방진 생각을 했다. 아무것도 삼키지 않는 대신 아무것도 요구받고 싶지 않다는 나쁜 신하다운 마음이었다. 상이 몇 차례나 새로 나올 때마다 음악과 기의 무대도 순을 바꾸어 선보였다. 춤도 악기 연주도 저작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수준이 달랐다. 자은은 음식을 천천히 넘기기 위해 구경에 정신이 팔린 척을 했다. 베풀어진 것을 깨작거리는 모습을 들켜서는 난처해질 수 있었다. 왕도 음식을 먹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바위처럼 앉아 모두를 관찰하고 있었다. 자은은 왕을 보는 그림 속의 붓이 미처 닿지 않는 여백이고 싶었다. 상이 한 번 더 물러갔을 때였다. 종복들이 돌아다니며 자리를 정돈했다. 정좌하기를 권하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음악도 거두어졌다. 무슨 순이기에 이렇게 다릅니까? 자은이 작게 호은에게 물었다. 호은은 아는 것이 있는 듯했지만 말해주지 않았다. 불경하게 먹고 마시며 볼 것이 아닌가 보지. 왕을 쳐다보자 그 역시 등을 세웠다. 머리 반쯤 앉은 키가 커졌다. 자은이 헤아리기에 왕에게는 새 의자가 필요했다. 무엇을 보여주려기에 하고 긴장과 기대가 섞인 눈빛들이 오갔다. 왕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있자 건물 뒤쪽에서 누군가 흰 병을 들고 오는 것이 보였다. 안에 귀한 것이 들었나 했는데 그런 것 치고 한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이 묘했다. 한참 다가와서는 그것이 병이 아닌 것을 알았다. 흰 매였다. 저 매는? 아, 선왕의 매인가요? 어디서 받쳐준 거더라? 소비리주지요? 아직 살아있었군요. 잘만 다르면 10년, 20년도 살죠. 어설픈 손에 떨어지면 해를 못 넘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조매가 영특하게도 선왕을 그렇게 따랐다더라고요. 자은은 매에 대해 몰랐다.

했지만 주변이들은 들은 게 많은 듯했다. 매잡이가 매의 머리를 가리고 있던 두건을 벗겼다. 매는 마치 왕의 일부인 것처럼 윤광이 도는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았다. 본 적 없는 옥색 매였고 흔히 보는 매처럼 약간 컸다. 위협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팔톱 때문에 매잡이는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 장갑이 버렁이라 불린다고 호은이 말해 주었다. 매잡이가 왕에게 절하고는 뒤쪽을 돌아보며 신호했다. 풀어라! 미리 잡아둔 것인지 집바퀴와 까치들이 십수마리 풀려났다. 풀려난 새들은 어리둥절해 하다가 곧 매를 보고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매잡이가 팔을 휘둘러 매를 날렸다. 벌써 많이 도망쳤는데 잡을 수 있으려나? 장은 매 사냥을 제대로 구경한 경험이 없었다. 저 매가 암매인 걸 알고 있느냐? 호은이 물어왔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자은이 되물었다. 암매가 더 크고 더 사냥을 잘한다지. 재밌지 않느냐? 크다지요. 매는 더 높이 올라갔다. 어두워진 하늘에 흰빛이 눈에 띄었지만 저렇게 높이 올라가다가 매까지 도망쳐버린 것은 아닐까 염려되었다. 날갯짓을 멈추고 그대로 바람을 탄 채 맴도는 듯했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매까지 마음대로 부릴 수는 없는 일이구나. 자은은 턱이 당길 정도로 위를 올려보다가 10살은 분명 넘었을 매가 아무도 무안하지 않게 잘 내려앉길 바랐다. 일순 눈을 뗐을까 싶었을 때였다. 매가 떨어졌다. 날개를 아예 접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땅으로 내리꽂혔다. 하늘에서 비단 자르는 소리가 났다. 그대로라면 땅에 부딪혀 터지듯 털뭉치가 날릴까 겁이 났는데 모두 숨이 멎은 채 지켜보는 중에 매가 되쳐 날개를 펼쳤고 굵고 날카로운 발로 집바퀴 한 마리를 때리듯 낙하챘다. 집바퀴가 버둥거리는 줄 알았는데 곧바로 고개를 축 늘어뜨렸다. 매의 발에 맞았을 때 이미 살아날 방도가 없었던 듯했다. 다시금 여유를 찾은 매는 낮게 날며 날카로운 부위로 집바퀴의 머리를 몸에서 분리해냈다. 머리가 툭 누군가의 무릎으로 떨어졌다. 자리로 보아 높은 이인 듯했지만 집바퀴의 머리를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하며 내려다보았다. 자은은 왕의 얼굴을 살폈다. 웃고 있지 않을까? 웃고 있지 않았다. 자은이 책에서 읽고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강력한 왕들은 이런 순간에 웃거나 농담을 던지거나 하는 인물이었다. 실제로 만난 왕은 그저 매에게 다 있었다. 자은은 읽기 어려운 왕을 이렇게 읽었다. 매는 크게 사람들의 머리 위를 휘돌더니 매잡이에게 사냥한 집바퀴를 가져다 주고 날아올랐다. 다음엔 까마귀였고 마지막으로는 꿩이었다. 살이 오른 꿩은 도망조차 뜻대로 하지 못했다. 매가 자기 몸으로 무거운 꿩의 등을 가장 날카로운 발톱으로 갈랐을 때 몇 명이 탄성을 숨기지 못하며 박수를 쳤다. 잡은 새 중 하나는 매에게 주어라. 왕이 명하는 것으로 매 사냥은 끝이 났다. 매에게 두건이 씌었다. 저토록 강한 새를 어떻게 길들이는 것인지 새삼스러웠다. 매가 물러나자 월지의 작은 새소리들이 돌아왔다. 흩뿌려진 피의 모세물로 씻어내리는 모습도 보였다. 잘린 집바퀴의 머리도 치워졌고 왕이 옷을 버린 자에게 새 옷을 지어 입으라고 옷감을 내려주었다. 그저 멋진 광경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 것이다. 선왕의 흰 매를 내보이는 것은 전통성의 과시였을 터였다. 사만통일의 위협을 잊지 말라는. 그 다음 대업을 함께하자는 뜻도 담겨 있을 법이었다. 매사냥 뒷순서는 북춤이었다. 젊고 헌칠한 고수들이 뛰듯이 그 자리를 옮겨가며 춤을 추었다.
언뜻 보기에는 다 신라인이 아니었다. 말가리들도 눈에 띄었고 사만의 얼굴이긴 하지만 북쪽의 기운을 띈 얼굴은 구려인일 것이었다. 섞여 있을 백제인들은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동작이 워낙 잘 맞아 이내 다름은 잊히고 큰 그림이 보였다. 마지막에 한 명이 힘이 넘쳐 북채를 부러뜨렸지만 티나지 않게 수습해서 호응을 받았다. 북춤이 끝나는 듯 싶더니 자연스럽게 탈극으로 옮겨갔다. 고수들 중 일부가 남아 계속 북을 쳤다. 탈극에는 두구를 쓴 탈들이 십수개 등장해 지난 전쟁의 중요한 장면들을 말없이 재현했다. 그렇게 보니 그 복잡했던 전쟁이 단순하게 느껴졌다. 승리를 되새기고 나서는 번영을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다. 탈극 배우가 선창하자 점점 더 여럿이 불러 절정을 장식했다. 골짜기에 투구를 묻었네. 전쟁은 또 없으리.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군마 대신 소를 모네. 거두어도 거두어도 거듭 연근은 곡식을 심고 보리 둥근 아이에게 지나간 이야기를 해야겠지. 적이 죽고 없는데 성곽은 이제 무얼 지키나. 꽃나무와 흰 노루 달빛을 지키지.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배낭녀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이다민이 진행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행복하신 밤 되시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신 밤 되십시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Is it still cool?

안녕하세요. 천천히 만나고 천천히 삶을 배우며 천천히 함께 성장하는 시간. 천천만만 천인천생 만인만세 커뮤니티 천천만만 봉이봉이 구슬봉이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있고 부모님들은 슬슬 고민이 시작되는 계절. 방학 동안 뭘 시키지? 영어는 계속 해야 하나? 학원 하나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엄마, 하루만 늦잠 자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이 시간. 잘 쉬지도 못하는 아이, 그리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천천만만에서는 조금 느리게, 조금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잘 쉬는 아이는 잘 자라고 잘 관계 맺는 아이는 행복하게 성장합니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였나? 혹시 학원에서 공부하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골목을 뛰어다니던, 아니면 학교 운동장을 누비던, 수도가에서 물장난을 하던, 물풍선을 터트리면서 옷이 흠뻑 젖었던,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 엄마가 부르기 전까지는 놀이터에서 놀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오늘 첫 시간, 그 시절에 우리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시작해볼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